0: 세계남초 단디키나 주생구 초변 리센테니 변종 롱친 년친 려고 벽에 롱친키 워체 존리 리센지 마 리센 조교 쇼게 직사인 진더 주베 체 주조니니 즈블린 주리님의 인신 주리스 주드 니키나 졸라 근지 쉬야유 주리기 네도 이네리 아니 준도 이네리 디 컨데스 종유미 골라 키나주 균은 아유 시자 드링한 주 리센 낭로라 니세기 군주니 데디 쉬유 길라남니 공감살 Ale lizen go chuzam de ya nganzu sembo bo namla kena zu rengni ngo zhe du du chi naro nal
1: nga zhen de ge la ta du lung de jin xu gu rong zhong de na ga zhong zu ge ni da sa ji du ji ge xin be ge ni ba la kong du la zhi ge
0: le se
2: nga du lung de jin xian gu rong xian ga zhong zhong zu zu xi be zhong me jin yin ming la ga man li xie su yu
0: le se tari nga zu lizen nang lo la ge amdu la da ga ma li xie la ni din zhi xu che ku na zu ngu ne xu bi na ta qi le gi ken wang da din zhi ka kai zi ma ri ra wa la di we ni nga na zu le gong gu le ji ba ma ri la ta dan xin ki ta chong le da din zhi na nye ma ri ra wa la ta ku na zu ngu ne cha xia bi na ta da pa du sa ki do ki gi ta xing ba na zi xiu jiu ji yin za xiu za an le gen la ki na zu la gen zhi xue yu gong lu ka zi ri zi te yu na la
1: nga gen la da chu zi ri xin
0: le se
2: nga lo
0: Lese. That's how the part of it, do you know the show, Nancy? Single, Nancy, show it well.
1: She never could say that they were wrong. Make a common hill at Sashana, such a song of Mutina and meeting on Zuke, Kumishango, with a single bala. And the bed, there's more. That's the carrying on to so she should like another song getting in easy. She's only like a number eight in Jake. Excellent in the Kegamari. In under the junior, make it as a pension, get a money, he lads, I have an alone, don't you turn in, and at a pejima to see again like a long trip to Saji, and the Simpokoran and Jura. She's gone and me, Swishing. I don't want to say an alone, Lord Trip to Saji, a long up to death, that kind of a petty man said, Simpokoran and a tadikare.
2: So, 디나리아 응람도 신괴다 아니 젠데 카치게님 셀레싱다고 징그리 먼저 엔데야 아니 리시티 슈코야 민도 대체네 다리 레젠디 괴님이 캐나한테 젠디나 보시서 게암도라 응니게다 소소 좋아하고구나 아니 용조 디두리 그도 근데 유메 팬도 그때 유메 디레기 아니 용도 돈에 근데 젠디나 우리 제가 디톨이야 Ringing rob the shoe out, didn't you? Did you know a young chair, turba, then the young cigarette, the digital lenge, a young conchee, you did not run a Jinna, Nina, no lochung jill, hope the yard to read court in the country shoe in a jigget of Dunga yard to juridic and get some of the sad.
0: She
2: said, did you told ya, Liami, Conga, maybe Consina on a shoe? Then you mean, let us to read it, and so that, Chimbuji, Mane, Chevina, Namdu, and it nearly a Kungudi, Tali, nearly a man, Shuguya, Kumjerit, Kares, and Kunga. Tashing lady Chikudu, Shinge, Sun, Tuya, Sun San, Tisutemde, Chea, Luso, Chea, Tinde, Tutu, Kungata, Osum, Tinalia, Tinde, Tutu, Imbata. Then any Casore, that Jigay, Tutu, Tinalia, any Casore, Tawa, Tanguti, any Losaveta, Temde, Nalia, Toyota, Nibutinalia, any Casore, Shinlegta, me. 부정난네 아니 민재강을에 되는 세부시송 아니 대나리아 소동정배 냐도세야로 신뢰기 때문에 안 통고도 제고야 뒤 개발진 된데 진리가 요리 재산 그 뒤뒤 아니 신고 주인네 아니 삼조가야 안네 아니 다 때문에 된데 제야 제고 주주지 다 되네 아니 더 아니 이번에 주 아니 대나리아 지다 닐리아 아니 주 대주세야 뒤 당고야 주주

0: ディナリアディジアニディアタムジシアディナねマランツサガトチティゾタムデチコヤゼショナルヨビシソンレドナテネねプサンゴアネミロンチェバサジュチェバスディネタムデソチェネシネティプチタングヨバテネアネティプチタンサネンダセセゴチャヤセアルセランベエンチュチテアニシネンタデブレチェヤギチュチティモヨソアネゴツグヨバ
1: ディンディマソンディスジャザンアネディナネカソレタトンドニシンレゲンテゴティトスタテブレティケツァツァニーナジンダスムナリアペジタンヤデトンゴティナアネチュニーナチャシャスキュナトンゴレンジュスムジュスシェニアネニンダオスムティナリアティケタンゴヤヨバデイナカレセナアネトンゴティタンベロクセリーナアネチタンドレシェナ
0: ね、ねロマニアタブルシチェンでね、ティプチュツイティトングタンゴや。てめ、ぷゆけぎせてね、てめちゃんとやるんごちゃね。ね、ぷよけるはこぷよけて、ティプチュ、すいとんごたんごや、てんでつつてしゃん。あんてね、かそれてや、連中さてろこや。てね、あにディプって、あにち、ソムジュさてたまたんで、あれ、ラムさん、チャーシューたんのみし。
1: ケジュリアテギテギ、ソムジュロヤウテスタヤテンデスマソンシェ、ユジョンアレアチェヤザニエトヤコマジャヤティジェクトゥテネ、ジンダソムティナリアテンデスイシャン。アネテネネトネトンダソムティナリアネタムトゥタワシャブレセジェアネ、シネンガランズタ、チュヤンテニーズジタンゴヤナムシルテン、アチーナカレセナチュミクジュスチェネ、アネネニティネ、アネネシンルチャシャウィナ、アネミキャタンユングセトゥカネ、アネニメテリア、ミキャタンユンデュ、アネシネ、アネミクジュスチェネチュジタンゴヤ。ティンデギアニロクセテマソンチェネドシゲオレス。アテネアニシュウデイナカレソレタトンゲトンザムレユンデュ、アネミキャウユンデュカネタ、
0: 在没在就是呢，你能不晓得个这个当古董么多点？俺天天是当天天是要个，龙是的嘛，从天天是要个。俺第一个的呢，俺现在他蹲在街边下宿舍的，俺那欧罗尼亚农民都是，俺那在门外要推推些，我都要推推天天些。俺推街边进的，俺天天是些呢，俺现在做罗列人呀，我都去呀，的呢，俺有来当呀，推推的，俺。 下车就跟那地主的，主力都要下下去呢。你有来当呗，各地呢，按塘沟的呢，开始来，但虽然的按塘沟来呀，当地建设当过的，都当过的，主力部的呢，全用给他，深度深啊，中度深啊，全用给他，送就是要，啊，你过多是要这样，主送不的呢，他甚至小酒店呢，你没。
1: 말레베티게다네 아니네미탄데트르샤스나게급시주
2: 多多的钱，但是多的钱，天天下台，天天在动啊！谢谢。今天就别催朱主任呢，咱们林主任你们应该听听我蔡主任的采访。对龙地景区古龙乡去，三季多地的行吧，给俺们多拉他，干么那些拉你点这需求？ 俺们去龙斯区新北主力的员工了，杨家许多他，母亲许愿。那在给我们那些老五呢，要是他苏南苏，不老空人给他，娘娘我有个童年，新北的，等到都有人的苏南苏啊，他，都都对着苏南苏。今天做我呢，恰恰为那他，新疆那老了，是新疆去了的去呢。
0: 通过前那么几个嘛。
1: 미래에 무실학 자식이다 서신기 루가 토르치 지도간에 견장서 서신기 버시 깔르다 마선 도스마나요리 다단데 뒤틀이야 그래 원에 다 무 등제질이 떠야요 말이 되게 아니 숙체되게 아니 진도 공지 아니 야 냐제 베지 단제 대요리 세상 등제질이요 말이
2: 레슬리스 게 암돌아 가데
3: 응 진리스카나 다단데 아니마 직다 가데는 도식 저동급이 가르소라다 갸체로다 세신 가르소라 레조시아 세신 사베자야 진데세제 타탄다 응응종은에 세냐 세신 데서 파도레 이기는 예를 차샤면다 탄다 지금은 속에 탄다 세신 데블레 샤르도 무쇼브제스 그래
2: 어 레스
3: 다 있는데 지금 탄장딕딕데 대바야 무니 속에 요래
2: 레스 레스
3: 탄다 응종은에 세신게 파르제답지 탄다 그나저래 Dune Jamatabiana, Sana Yamu Dig, Dune at Halde Neta, Yan Sana, D. Jamati Page, Ninet, and the Sobacos.
1: What is Sobacos? I'm going to do the Malay looks at your
2: listening.
3: This is Dangan Zomalia, Jamati, such a person that would jam a mean job with her. Tantami, Chicares and Anzogi, Tandegan Drigi, Tunze in a Drigi, and Dine in a Drigi, a check over Tigero, Gangaman Hila Sungitari, Tushina, Koharas and Ani kungasu chukur liu chukur chika ani kare kwasi kanzo ke table ke lega tinzo chajin chukurwa yega lagwa tu kena sungge de shutnaya la soba lagwa tu ta yega kanzo liya ani karu ora santa juri ke tuwe ke tina liya ta namba sang hyo de ani yega na liya ta chik chugo chujin siya ta loli le seda seda ma yega ke chugo chujin siya lagwa tu tina ta hinga mi ile hinga mangin sa la wongo chujin siya ta kyu la mu chuk tinte chaya ke ta ti
1: 그래서
3: 그래 소소리야 다시 가서 내버려
2: 제가 어
3: 디샤다 부디링내야 부유 총기나 다음에 디 지체비윤 디링내 팀에 당분에 야다비 직수 밤에게 진죽 생기는 니서 다 가는 거 즉 힘받은 조반 이게 수주 많이 배기 체도 거든데 인사 든들고 야고지 되네 야고 봐 단단은 팀에 맞아 강가 총기나 카초 되전 다 힘배나 되도 당간 조선 되네 로추 중어 비십 주진에게 아니 신내세 대우라가 저도 하는 거
2: 통에
3: 양갱게 아니 공사 넘버 초단 학과도 모두 두는 거네 난제 담바 공사 빠라 담바 공사 혼주게 배세베게 두는 거 담바 종이 힘줘라 이게는 아래 이미체적 하나도로 특지제 휴하래 코 가는 생각 아주 주리티 즉 만약에 아니 그 따딤들이 뭐야 뭐 내고 봐 혼주 담바도 망부 종단 주리티 즉 빔내 양코 신발에 대도 물지
2: 용법이요
3: 팀대 주리
0: 삼병 대를 샤브로
3: 네 단정은 차기는 그냥 투슈니 휴즈 맛에 좀 내법 좀 쉽차다 그래 얘가 그 시주다 진짜 내법 좀 말 쿠버랭이 싱버랭이 원해 코 하르샤브스나 네 가장에 생겼지 띠르추 직담 직다 주야마 칸이 시도 군이 두세 수도 지단고 건재 단도 띠르추 토마이나 마요 마르 사티가르도 수주게 싱네 야구마시 수주고 바야구마시 수주고 부부줄이야 잠바다 디야 마데다 아니 고 티마세베시 아니 현다 세다 아니 고려 주리티 쇼직 담니 지금에다 용괴 매단 거치 차브라 시순도다는 니궁은 사상다 소시쇼게 미 싱베게 그때만은 개나 세세장게 다가로 고깔레 가져로 거두 가져 로직고 다와 중에 샤만 숨게 죽주는 싱베는 코레가 안 되는 대우로 봐 이나 코바가 지게 내가 니만 숨게 죽주고 바라게 소소게 거두냐한테 비 주텔이야 제제 제야다 주텔은 능진세야 난 좀 매인베게 단단 능세가 봐야지 난 좀 가려야지 댄시에 소요 소라텐데 요르바 진전나야게 폐기에 전부 중반은 응원주게 폐기 신바다는 라리안지 카레야 안도 즉 담산세잖아야게 멍시지만
2: 소삼진데 한도 고는 게 감리실라게 소나슬라 한다게 암돌라게 소나발 신바사디 로지 다와 중에 세메 숨지 촉주 강자로로 아니 강에 시부 개고르스 봐.
3: 근데
2: 신배 강에 개배한테 통요도 주리기 용공디 칸데 용매르 봐. 주리디 레라보 근데 용고 말봐. 이내랑 아주 미르 모랭윤의 차샤빈나 니제기 안 초아디다 주리사디 아니 카체도 비어 말봐. 수산진 제 인도용 아주 주리기 용공다 다는 신 신배 강에 된조야 시도 체다 용어 체다 하자 개짐으로 봐. 딱 걸어 게 가면 되실라 도뚝토네 소나서 수산 길라티나츠 리센스 신배 제시 생각 남아 줘야다. 티나츠 신례 남배 규림죠 봐. 디 집착병 안 내가 조직 냠주 나러나 쉬어야이 수자 되게 깨제 낭로래 되게 쉬어봐 로직이 고추스데 지그리 쉬어봐
3: 그
2: 수자 되게 보감을 리실라게 소나소 다 로사부 고초부네 더직 낭로로 편다 당부디 낭로 신부 망치워다 로식시 리스트라 아 디네베디
0: 템디다 자니
2: 수자
0: 리
2: 편다 니분네 숨지 아니 간주 신례 고드 초월 봐 수자
0: 안티지나리아 고드투드가네 닐리아템 지시아디 단당아란츠 밀레데나 세비시송제제 아니 냐르주르디 다템디시아티 알리 신게칸리아 라과 마자고네 르질 차샤네리 코카지아메 건주문주 깨요 말리 사발루고 세바시투가네 인지 민지다 민지강 제슝스타 디시송안네 타바토 다가 탈대오리로 락다다가 지고 인제 니엘이야 저제대대제 아니 이놈아 아니 레트나 세제 소돈 좀 배냐도 세제 안 두두디 이놈아 세대오리 대대네 안 좀 좀 지제제 아니 고래 두두 고라야 딱다 아니 삼조강야 디제제 아니 다 댐리 디수제 수영 탄고디
1: dining at the MDJ and Sal Ma Shuri, Nyato Chitukan.
2: So Shuni de Losans
1: Korea, Losans Korea, Losan de Litunalia, and a Popo Mucha,
2: Losan Loga Loga,
1: Russia Tarin, a Popo Mucha, maybe Kanda, Ongo Jim, Ming de Labour, Common Ying Zoom, in the Zigita, Chatan with Chona, what he says, the Kugori, Tati Koya, the Kalasan, and Luzu Likwata Kanga, Nayum Mugu Mabot. Kangeta tembik chedo, ta kanji di wadu shige wale.
2: Shuizan lesle.
1: An tene shine, ane wata dike chumni, ane saka treche tene, ane wata treche teche, kang treche di, ta saka takto sanne, ane tenge di ite bur juza, ane le du na se te wale. Treche te zemje cheche, treche sangu, an milung chepo se aru wale.
3: Soju
1: chepo
3: se aru. Soju chepo
2: se aru.
1: Dike liya, ane, Tumji chaja, ane shine chuma dipju tanya di, shinga tabiya dipju tango di, ane o dostangri li.
2: Nasla.
1: Ane dostangri kane, ane di tolya da, jitan saka toji dike kanga losan da, dike ki di che sa san, ane susu kubkari kubkari chobu tangri wal.
2: Shuzan, shuzan.
1: Dostang, ane dende shigri. Da dine, ane shine da, ko dipju dike tan chabi ina, ane kasuru da, shinga sego jibsigri da. Shinga kanya se lando mando da ya kati sa dike da, tangun chutan na, Kuchi dee ori kanga, dike kamne, mi choya cha boga ya, alo ge di gome sha ze, sitzi tedu, ane se di ya utak da lamre, tutul. Anka tuti shine, ta se lan sha se che, ane wo chi deble se ya kong kote ma sam tu su re ni.
2: Se lan sha su no, sa di sop so cha
1: sha. Sa di sop so cha, da kon takwa zi si di mombo kemi nen, da giti ya di yoma rwa. Di tebi na, an ton to liya, ko,
2: gyan
1: ge gruwa, gyan ya to liya, sa pal pele ma cha na. What is it in Jimmy Sangmata, Kamata, Kamta Vina, Neon, Sir Jugumatan, Betty, Nizuyova, Let Avina, Kodria, Juguria, Nizuyova, then this one, and the city in Jimmy Sangluya, which is your tenki chess, and Sine, Palipul, Tolia, and Devlesia, the what in this, the Michigan.
2: Nestless.
3: And that in England, the Sungitari, that's a lunch, and the question got up. And the Jochi, near German Tabu,
2: German
3: Tabu, and the Katun, the Buddha, Shiba,
1: and the Yi,
3: and the Golaya in Yamjing, not the
1: Buddha.
3: Tangu Molamaya, Tishiri, Tambu, Mobalung, where Punik, Zemalung, where Danik, or the summer to me, mean job, the
1: president.
3: Such a man, Gelang, Shingle, Vegan, in Darish, Shinga, Tomatati Barra, Yan, Shishigata, Yege Barra, this is a city.
1: Yanni, Tishing, and Tamu, Yama. Did that you the Yan, Dinaya, and Kopi, you know, to sell it? Ma,
3: the name is a question. Gaya suit on Gila, thank you, Sungit. Moon Yan Dongbus, it is an interpreter, Tran and the Mindo, Singanzo, Lungala, Tangamo, Mikin, Tindela, Cheese, Tangama, Susuke,
2: Yakibe,
3: Jasela Sobatin never chupu tia, tigers and Santa Dongbusing at Dangimi, Tapen Shashavan and Zunan Chudangi, Bebemi Yagumena, Dongbu Dial Trongwe, Amayarina Trongwe, Amadin Rosh.
2: Oh, did you
3: do? Dad in a Chuniba Sumbaganax is it early, and what Chuniba Dang, Dangravagan. Dad in a Lumbega two lanes to the Chuniba Dambra, Dad in a Lumbega Chadula Day, Jacare, Tazin Namjo, and some to Dangu do on Mendoa, some to Dambin.
2: Singer
1: Tenpaara chi tenchik che, yang di yinji minji tongko ya, tuju lik tu na, yang huraya tokze che che, yinji ki pak ju se ya di kebde ya, pakwe kore chi ta, yang nima xing cha kya singe di, cha bay na ne cha kya singe di kanchi ki, ta di chui top che che, ka di kode zu che, ta di de tongso ri chi, yinji minji cha ju ya uma chom che, tongko ngun xe na,
2: ane
1: kub tu di o, yang chun zi xe ya ki ta,
2: Tindir,
3: Tokjir, Tindir, Losoyorin. Nesil, Nesil. Tindir, Tikwa, Paksan, Angkotan, Benin, Kwayan, San, Duan, Gyan, Shikayan, Yaguran, Mel,

0: 아니 미 참부다직 독자 유부다는데 차로로
1: 이제
0: 지금 링내 유부 때문에 그 링내 유디 그게 참부다직 정말 고래기 내버려서 그러마
1: 진짜
0: 내 마음 용자한테 십자자 총기 아니 간 좀 좋아 마십시오 아니 간 좀 나
1: 삼아 내 단디 쇼
0: 아주 저게 인기기 파시코에 쇼 대리네 야부 좀 하죠 아니 지도 간에 미 독자 진짜 제가 아니 고 지히 망부슈도 제가 랭군에 되는 때에 진주라 다지 고초스네 고 소소 싱글 된게 싱글 때 종결 된게 종결 대비나 아니 파주야 우슈지 멘도선 비미 링네 생기도 고르 어느 모두시게 숨숨 대가서 바게나
1: 내가
0: 가서 매도 안냠 혀리 개제티니리 봐 또는 아주 힘받단 로 보세요 되는 내가 가서 미망게 속사 임베디 링마 안지 모두시 지제라 되는 거나 시게 우주시 나바도 간걸고 신네 통식이 요베디 그냥 저러 봐 그냥 좋은 거네 차샤나 개가 그 신네 통매 말에 他 랑상 오네 안타티 카레
1: 수수두시
0: 어 수수두시가 랑수두 쇼로다 랑게 수균 그린네다 수균게 안 초에 쿰히 튼조 랑게 먼진비나 아니 지 먼저 낭사이나 지게 루두이나 티 베네 진베이나 티 체싱 말아 먼저 다 하나가 돌아오는 밀 바제 거리 이야기
1: 진다고
0: 되나
1: 나 기억네 디제 그 망부 지나 거로 봐다 신베이나 신베치 접어인 접어치 수수데스 데 야고체 데스와 이제 그 부귀 망부 지나 동안 수장 하나 줘야 두균기 소왕원난로 딜락 렌터난제 두시딘 조야 균도 당야 개짐으로 봐
0: 당장
2: 진짜 주변에 최 주주님이 점린 주리님이 임배 팅딩 워체 주리님 세나 뚜롱 대진추 구름샹키 사제도 디기싱바 겐 암돌라타 까미리셰라니 딘지 슈체 만츠 롱스주 신배 주리기 용공라
1: 양결시도 배드 강에 유해부지 마르도가
0: 나한테
1: 되게 소나소가 메시다 로지 다와 중이 셈에 숨지 총주 강자로로 신배 강에 망고 계고 얻대네 야 강에 개배 규림 낭로라 디기다 봐 아니 가나다 디자 망부 진구 유해부지 단데 겐라이나 주 감을 숨배 규림 낭로로 키나주 세레네 응고도가 슈잔
0: 진짜를 신배 생기 들량에 다들 다 세바 보는 휴알아 갑체고 김진 저러밖에 지금부터 신배 세야 되겠나를 순간대로 로지 아니 나와 중에 잠을 숨지 죽주나 강강으로 걸려가 뒤간 대 말아 봐 배지 배는 차시하면은 어 저 벽이로서 아니 순놈로서 하셔야 돼 가로 중벌에 순놈 대지 용도 봐 그거 가지고 저기 남바지 공개네 축점치 먼저 신고해 줘 봐 다 벽으로서 시주자네 니만 망고 가이나 매나지 근데 세부 중이 조금 투발이야 그거 조정하는 신고해 하지 아니 파도 무슨 저 좀 하지 아니 파결가 수요 되는 남바지 봐 두 균도 신내 제배 남배 나네 고 배는 차시하면 전남만 보시면 배는 그 두 시기 내가 그걸 내셔 이거 봐 그 깔려면 가르다 펜주기 지금은 로벌이야 튀놈이요 봐 니에서
1: 가르다는
0: 어 지워야 돼 아니 그 내셔야 된다는 소속의 생김도 기부요 차 타버려 봐 숨고를 가르다 그 예전 세상 그 숙부대 안한 거 차 된다는 신발이야 전남매배기 좀 제어 말해 이난데 답변은 로직이 나느냐 나와 축중식이든간에 고깔이겠고 이런 다 어느 축중식이 나는 고전한 게 안에 되고 되고 봐 답변은 돕지 세배이나 이거 가르에서나 다시 고 규장 부장게 돕지 잠바 세배는 규장 부장을 왜 샤지 세배는 규장 부장이 저거 러브스 세븐 규장 부장을 봐 터두고 신경이 아니 예윤의 자세야로서 뭔가 망부사요 말해 꼭 가르쳐 규장 부장 세다 신배 미디 수부탕부여 봐 선바기부여 봐 랑기 미리기 수균 집네 미렘네 미렘리야 내다 내 힘배게 후육 진짜 지금 아니야 아니 파마카지게 부르는 타는 게나를 세세 코텔라 부어 봐. 심존의 제메베 가르세나. 소소게 삼년나 소소 밤에게 레드 가르치구나 티부리야 강가용고 말데 이나도 그 자와데 말라지라 부지리야 긴지 제고야 좀 띵은 저게 밤에게 긴지 첨부 휴지래서 밤은 저 원내 차샤베나다 티 긴지 첨부 지키제 아니 그 내게 부실 제요 다 티부지 게르도 티부실아 야 띵에 밤에 제브다 니데리 키라디 나가지 시아 그 균지 생물 봐 kesi lechib da chik tinte mo chungbe na kho tinte de na ben na xingbe na la kho ya cha sang ge le ga mong bu zhu ya ge gyum zhen yo ba kho xingbe na de ting sa si zhu ya bu de na ng sa le ya da wo ti ya su ma mong bu xi su su le ga de ya bu xie bi na
1: ko
0: ku ko mong bu xi xung ge zhen la ni wo su su xin ya o xing bu sheng de ya bu le xia ta ren ga nang sa zhi ge le so nga de de xiang ge de an ge fa zhu ni mi be ben cha xia men na kho che ri ge ti guo le be ji zo ya ye de ge sa zhu che ri guo de yin nan zhi che ri da su jun ku ni ni song ji che ji qin bei ne ge de ni ma zhong zhong
3: xin ji ho zhu wan
0: 哎，我这里住哦，你随便去，你讲了去呗呢？俺那毛毛白干两个都去那个吧，他那个是有，打工那都这么讲给搞不了，出国结果的，一那都出国个白，怎么去用过嘛？对的，人家就俺姑姑吧，天主老师，天主老师，你们让给老师，天主别去去是不？嗯，是呗？这个是天天给他解决，查个解决全部的这些班级班，顾不赢呢？这你妈朋友给老师天主宁钱了，对啊，快点有钱了，真的。记得把那么的，我这样我得了吧？
1: 김미규지가 다 다가는 신기 소외 조천서 말베다 칼라사야 림바다 딘제 차양 당야기다
3: 세주다 딘제 마무스와라지다 김상원에 있는 인디 당야르지다 힘마디미 계급내다 다종난 배양주 러난 팬도 전부 시부지 그러는 거 여러분
1: 나지세 레세 슈자 완주다 신바다 쪽베 다 레리디 조야 통종 제야다 딘제 큐르민 동아 나바도 딘조야 근데 소래다 간 텐데 리센디 쇠고야 금젠디레 싱베다 로직 나로라 레가 제베 규림 나로라 딱강에 망부지여를 나다는 신기 디나로 조나에 망부지여라 하바도 원아서 진도 주베 세 주주님라다 점린 주리님으로 봐 주리님 디인도다 간주 퇴균기 퇴균기 딱 예가 쓰주 나로네다 주리 진제 최고야 봐 말 주리 초라 딱 매년 봐 이제 토로다 지자다 당능 시세 딘제 규자 망고 시라는 워바 수산 딘제 윤동안 저 당가 저 총계날 된게 민군의 차샤 신뢰다 제베 남바다 유림다 딘딘제라 다 규모 체야디다 타림 부시라 차르바 수산 제 인도 리젠디 수제다 아주 상말로 왔기다 신베 첼레나베 규림 나로라 강에 컨데 윤구 메르바 다 조리 윤공디 레라부지 멤버바 다 딘 나로라 신바 남기다 로직이 나올라 다 퇴실 강에 망보지 견제 신년설 다 안주 퇴균기 롱주 제약이 세리 신부디게 용거봐 세상들 제 운동 안주 주리를 진진 나야 다 다는 신기 주리디 건주만 줄라 쳐라 다 만년바디 개침부지 인자 아니 드린 뇌롱기 신박게 암돌라다 개가물리신라니 된지 수제 응아나주 참물로 주리를 통진 나야다 아니 퇴균도 주리를 춘추 시장나에 개침부 인배 골수요로 봐 시장당 아주 리센디레 다 퇴적 인배 죽지 좀 동안 시장다 다른 아주 리젠기 주시디다 뒤난제 야 지나주 아주 계시 생겐 남부 졸라 아니 정균다 되자 가르르 지나야유나
0: 다 정균 조치쇼 된기 신경 되게 나다 제 진짜 주배게 제 주주 되는 저 변게 아니 주리게 님들 와 주리게 님은 지인도 좀 다 단다 집에는 차시는 거라 수기가 야고 휴지를 동조 때문에 있는 다 계획 과지리 안 다 제공다 되게 아니 그 대십 차대로
1: 와다
0: 즉 강에 내가 강에 멍 채들 와 뒤순장은 주게 tiringa nini ke labia ti churi liya kange ta kale ta churi ke rindante ma labio rwa si santa ta senzubo namba choge lariya ani kare santa si nganzo ku churi liya ani pamilung chwe ma chep che karsore junchung se za che che ani che kare nganzo ma imbe ke che tanto wari chuk simze tamze liya ani che kare mugi ta tinde mewe ke molam kep che ani susu ke lakwad molam ma imbe ke ani susu ke choche yu ke te liya karsore ta che si za siya ru sumare ta
1: ke chunju si za nae
3: 是吧
1: 제약을
4: 中国古城康斯人类科学秦律恰桑拉宁年瓦金色真国土北电波有八堂黄巴部队落地瓦南朝台湾各属南昌人们年初八堂前年季期不住不要朝八堂咱俩年初车队车马只挖车队广播七路巨队陆续养八朝
2: 생남초 팅디리 생기 십시다년 바 빈블라인 인제 수된 자고 탄더니 비진키 추즈 주버다 다시
5: 점종탕 농친 대
6: 점종탕 농친 대가
5: 초외 법기 랭예외 점종 되지 디네키 워마수블리 마르신토 미지잉리 대카르총
7: 차창 빼마당 총비 좀리 규제 때모디 생캔 초보 행계추 녜왕 기비 스스뷰
5: 增重糖，浓清对开了。
7: 怎么种糖弄进对儿
4: 杂志上电别三朝天给公开上定地里增起难度中国中开嘛多人军起这么大这上垃圾票给的就行平均每晚必准抗内必准难为中间看了马不西伯的平均给中间的样子需求应变

강가다 열롱 장부 총고래라 리주당 저주당 개무 뇌주제 지규 리규제티 교회 사이 추주 지신 정주순 냠두 뒤배 어자를 남바 튕가라 종교 서법기 계림 니버다 당규 튠삼순이 대나 장외 토신 홍외 마외 서입차내 조외 사제 토외 추슈 튠궁 신도 편숨 초부 유답 다대찰 종교 추슈 튠궁 편숨 초슈기 제인배 계급 진학기 로슈 미네 이원 초신규 이나 추슈 튠궁 편숨 초신 명은배 뉴제 토와 티다 살피 피주 제윤이 현두 민발 난수 뜻이 난궁 유기 응급 교미기 링히도하며 담링기 발산 맞이에 빠라 공 강두다 쥐어두쥐 이나 몇셈 난도 되니 뒤뒤은 잠내 미럽진이 난 응급 투바식 민바 세부 신기효 응급 교미 나리 난수 뒤가 혈룡 장부 교진 장부티 표기 높규 응어리네 샬류 참수 교신 교슈 대라 정규 갸치외 표기 신규 조어 출바티 불이 메스 최동망부 초종 지신 교배 명균 총배 조조다 마염 장부 교루 대로규 여진 땜배 표기 시리 당 증내 사뒤 체가라 대견라 심주니 표기 증내 로규토 모자 접두 자외 깔마시 당중 모자 동땡기 장부 대디가 립지 실팅외 정시 티교님 벌업 랑롱트 출신 저 남자 아빠와 꼬아 꼴지 뜸이 깊기 구제 침불 교와다 히말라야 지규기 송유수 샤리규 대가 초롱 띵징신 벌업 접두 출외 점린토 추뉴 등공 편숨 초시기 사제시 착바띠양 근초기 강종 사두르 피난외 착다 더불난 미시기 람티기 추도 나지 뇌내지 근초기 초아징내 고무식 겸내 티가를 싸토나 장을 채웠다. 수능 끝마다 서주 시험을 결교하며 교군 시행식 양부를 채웠다. 대개 지룡 카웨 급진 인구 토라 추균 증왔다. 추슈 등공 편숨 초불 결교. 외주부 날이 표기추 중국 시불 격투기 지지 칠레 캡의 송유 따와들은 아 용수 미등규 초부 사두 주 등공 송급 양부 체규되니 중국당 에시야 소망당 샤르메 정주 체제를 송급 체바시리라 뷔세 리신 편숨 초배 정주남 의규당 샤초 초규지다 타나 에시야 소망당 샤르메 규두 규톰나 되니 미지라 뷔에 리기 침부시리 랑리 계급기 후주 창진 남부 손부티 치주인에 대나 뷔규 마규 바르 표당 제와 메버더불 낭문 남부 숨가 표당 제와 섭진 창마 초표 사도네 튐베 당장 초묘 끝인시 난공 유기 윤신 마튜베 링시들 고쪽쪽치 개용 사자카도 정주 치제 캡주당 추슈 튕공 캡주당 도수당 두놈당 정주 신랑 튕공 캡주당 디신 데르카 나소기 서시 주제제 창마 로슈당 카체덥 메베 제와유 미슈 록된당 추슈 록된당 롱슈 록된다 니뉴 록된다 디신 닝듀 록된소 록된지 나초기 기균 두루체네 소수수무에 두제 치중타 듀남 양이 20체규 되니 록슈 7의 록자 채무 경기 멍시 록진 식세 록자 채무 개군의 퇴인지 대골기 시자남 림신 루유탕 장타 지린 두송매 디린 히말라야 지규기 총멸 정도 퓨리 나신시키 정규 추슈 등공 꼴주여바 년주 총회 전화 채미기 정매 중기 추슈 로강기 난도 다나 통자치회 힌덴바 딘드주여바 마세 로아둔세 친부매바다 직제경치 은둔민비 추슈 로강 춘춘 딘드통회 묘기라 제오 템부르 마춥경 내리힌비 년자캡 조무 띵세 미린야 윤주 내베 개세샤르시베 담디 상일친 미시기 직접 속에 방을 줘봐라. 소주 창진당 안주 결론 장부 추와 제와 민도 지시. 너 줘봐라. 소주 창진 대신이 장계기 추 퉁궁 맹용배 내든 탁주 치지다. 노로 샤키 대신이 노규당 샤규기 뉴배 종콩당. 록슈 맹용배 내든 탁주 치지인. 소주 창진 대신 망조기 통수 내든 탁주 채바당.
노로 샤키 레시 셰큐도 로슈 메팅웨 네튼 총투 당유 장계기 추슈 튕궁티 잠불링기 튕체 툴립신 노큐 큐기 추슈 록튕케 맹은베 뉴바 침부 때문에 사비 체신베 록튕 두제 타도뇽뇽제 추유지 록튕 투바다 록기 변종 공비 주와 근디 동도 추당 록니니 편주 냠지 김베 캐디 결론 장부 사제 치슈수 펑림 때문에 난 로칸 카시 겟세 로튼세디 지주 중심 로칸케 아덴 추슈 로칸다 류자샤 추슈 로칸소 차진 로칸 티다기 돈불레견 채워주지 텔레 튠베 로슈디 푸직비 비주 땅 메차와라 난세 신진 카감 타나 치게투안 동투 난공 유나리 추시디 로만 공네 뜬심바시 이난 계지 정신기 초외토 추슈 로칸 추주 강에 치신 낙제 마인베 네튠 현체기요 마세 로니 송조 치미두베 로신두 동규 레라부 컬리요 뉘춥나지 티다르긴 기시 캐딩한 주 결론 장부터 추슈 로칸 준되체 초외 메규 기급당 튠주 지급에 돈이나 계지 준여 튠주시 난공 유나지 나 펠라딤네 니시엘레 주미 푀기 로슈 니주 세부 신기미 초피 사도니 정취 총구진배 별라 폐지를 로 등이 유지시 뉴트브나지 로 미팅 와 메바니 치주 따나 잠시 로마 춘도 별니 로슈기 차와 킬잔식지 낭세 로트 표도 튜미두블라 표기 로자 낭세 치두기 메베카 랑교 종 낭규 투앙 서규 소수 로트시 단대니 주니 추유장 로 메바다 로 유장 로기 차와 마차드 lua kurkyu mitu parra saja mangpu lua tingi mepate. Chuchungwe tuisu lua kanki lua duen mitu pe gyntu lasar yang lua metin war. Chenum chokur jene lua duen kukikyu. Chokur ki cha changma tatu mima shoku pochin kengtabdar yu zamda mepar gyurwe kar. Shingzhuo mangzua nam ngarishin lama tang jiwe buze zo che kukikyu. Nangung yu nari, sakyu rangshin ki longnyu cesi tenpu mepe lōkta tūrshī zhōnyē yu, tētār tēnā lōkshū chūpjē nē tūnchī, pē yōngsū lōkta jīglē mē tāng. Ngā chūp nārī, tīndrā mārī, tāgjīn zhōkyū nām lōkchē nāng tū chē mē. Chōngdē chūngdē kī lō tāgjū chīchī, chōngdē nīndrām kī chū sārcē pē chē lē lō tūngkī yu. Chōpyū sādhū tō kī lōkān chūngdē nī jīyā dār māngbū yu bā mā sē, tū cī kī kēpār ngā sē tū jīng, lō kākbē nē chū tā tū tūngkī yu. 난공 유나리 도수제네 로메드임 강이나 도수제네 로단지 추충두 추슈 로간기 로드메투베 간에 탐취치두 무춥나리 지찬이 현아 초부 사두 지신 기슈 중에 가르 데르게 튕고 망부시 계급기 특주 접소 임베 랑갈 사르비다 모든 치미죠 도수기 로드튕규테 랑게도 두제 치슈식리 이나 도수니 lārki mītūpē tūngūngshīk yīnjīng. Tēlē tūngbē bākzuā jāng shūk chīmbūshī. Kūrgyū rā bākzuā mēsū lā mānyē chūngwē chūngnyū tāng, lūngnyū tāng, nīnyū sō, nībē chūngkūng tāng tūrtab kālīgyū. Nāngkūng gyū kī chītūng, chūshū lōgdīng pū, pūdū lūngshū lōgdīng tāng, nīnyū lōgdīng kālīgyū tāng. Ngū chūp nārī, pūdū lūngpū chīyāng, lūngpū shūkzē tēmbū mēpā tāng, tēlē tūngbē lūngnyū chīchūng tēmbū mē. 양신 갸치웨 자탄 토토 멘푸르 뇽와타 로 주체경 첨부 마인베 롱슈 록드 참슈 인메 테르참베 직지 테두 네부 소투메 소뷰 사투니 서법 토신 님의 찾기 지웨 다름 위슈 로칸가 준유 난군 유나리 추슈 로칸 총총 남게 깔마드부 네 튠베 록슈나 구치 캬모드부 제툼나 테니 록차지 kati shukchiwe loktashi yotze chu gechala matubara loa chukin tsangme loa tenpul pichu tup. Nangsar ngasane che towe longni loktashi yubbe pyoge mangso sur kadu loa bebe lulu pichu kuyunga. Nuchub nari, kyorangi semche teni nganzu pyoge loshu mini samshi che shimbe netun shigin. Netun ti mirinwar takju yongsi bati kong zembe chetin tana 초부 레시당 춘부 차지 녹귤 레시니 경률 랭구 조접슈 난궁 유나리
kiki sungpa tana pyo tang nang se lokta pensyon je ne

你是你多难的错了心。

년집 로양 파낭 캄스킬 양재 마이 귤코 쥐람지 퍼슈 머신 시엘 진배치 녀총 추난 큐탄 꿀년송 녀양 펑야 가족 후회

其人此上银边松起军装南唐东郊那当街边这些民族哲学

其人此上银白松起君若南唐东角那当夜白这些名字真有

0: 你们俩了解三么多啊？参详的同步你们的参详的。
1: 아, 지나 고마워, 마, 좀.
0: 어, 걔 너무 많이 나. 시댄 자고.

0: Hello, it's Mo Khamsan.
1: Hello,
0: Let's say,
2: 今天来不及了。
0: 那参详是你推脱的时候呢？

강티리 디기 좀마나 강티리 누디 양기키 디기 남양 좀비치 나이 민디 키레뷰 녜양 보냥

别送养金别蓝面厂研究的本期已经养到我年纪不如写前边的场地年别养的吃了的那些日

Gagyun-yi-yen-ji-gin-so-en-chu, Lung-chin-le-ki-si-mye-ki-ta-jong.

0: 탄다니 비친키 추수 종니 딱다지
1: 까망에 생그루
2: 생게 넘소 링게 공감사 샘라 부부좀네 까망에 생규 년주 쇼이 시시 주니 남찬 바로에 링디 겁니버디 푸기 계급기 긴급 시비에 토서 속도 제비에 링디 닝체 원소 고초부지 시시 군인기 치조 링디 고모초코 총수 군준기 앙아지수 철지 슈크동 체메 송교 교타 갈라총조 야냥 계급 담레 지린 제수 핌네 서윤 원소 긴급 송교타 담레 냠소 긴급 멍주 제기 편제라 도심 나와타 강중 사퇴 긴급기 남바타 중주 피계기 순쇼라 냠린 체시 니퇴 로그총기 총계 정도 내비 편조 화된 총계 허와 십계 십주 롱로 남자기 롱코라 니스접시 상마 디스 유비 남탄티 디르진의 축지 바 로 동구 축지 유바타 숑제 용조 차지 투지 로다르 로 동체 두 통주 숨차 구시 신균신 남타 죽준치리 산네티게 총미 용법 벌교를 티구이 토비비 남탄티 준신지 로지 로 동체 두 통주 숨차 구신에 투잔 체조 주변 창아 잠기 로 피주 제배 고고 공 토규 마세 로다르 영니 탱규 전 체조 니즈고 잠 뉴토 동 토규 임시 디르 게드윙 예수지 장종게 망주 커주키 주부 미팅 체 주고타 고동 겐지 체베티 투송벌에 갸제 듄차 시파와타 원소 전 게게 추주 차추 겐지 체유시 진도 주베 체 듄니 종용수 니 지랑라 남타네 주부 미팅 치숨타 녜동 겐지 체베티 녜수진 겐지 치 망슈 임시
3: 나모 체지 말루 신드나
1: 까만게 산조르 센바
2: 지지 주닝킹아조 표란 경초 맹카 스트랑 롭친 화시 맹카 표조 맹칸키 스트랑 롭친 화시 맹칸키 포아타 규메 첸가타 친티 친메 친네 첸가 류네 첸가 소게 칠레 멤버 쥐피 대주체네 리미 따제 체구비 유비 다리 망조 미팅 숨겨잠라 원겐 따제 체유비 망조게 톰난타 디기게 나와 나외 퇴도치 유비 지지 군인기 공모 급송업에 년지 균투 첩쟁키 페이텐 차가타 급니구비 년지 리제 가루의 차가 용자 체시 Nianti Guntu Chepche Niwi Chonggi Shibata. Ngoi Zun Bershi Pochang Bodala Ka Niwi Shibala Chakatop Yubji. Norsibu Nichara Sane Sishunki Pulun Zidum Langme Jechang Gor Tungchur Ngadu Ngabgi Chugu Guji Cheshin. Techu Jirdanki Pulun Zidum Langme Jechang Gor Tungchur Somdong Changma Zongta Chu Kado Guni Zongta Chugi Jirdanki 文字建立女的托路东角了清啊居居堂七句普伦自动上面接场国儿通出聂东阿别提大地律突击西班南昌门围给国国外语别色归途居居堂长边角行进七卡了普斯马脚前年这一色归给准新别南昌给门围国国外老公角了甲表切居一木堂色准南昌提大给 查瓦处组军所做内客工来面临西雄客马脚归这个女的抗力退马切据不是这次过年中央堂给各部的供给对抗门外脱党的那个雄安库萨图对抗基索门外客来归各工外所组于不是雄安库萨图来共堂来说了这对南边日卡给对抗客基索门外来过年桥别
0: 毕竟土归归没不是这次过年新疆去开着一普朗塔玉溪摩勒给普朗塔联系做中国出于不是普朗提念念独库熊朗也嘎在人心去存在的这些是铁准心去归轮塔库之帕克继续提出铁天爱出去继续呢出去西牌通途出归不是
2: 생각남초
1: 天地感恩的神救念珠续唱
4: ཡོང ལུང ཆི ཉེན ཆི ལེ གུང ཡེ གེ ལུང ཆི ཡི
5: ཅ ཝེ པར ཡང ཐུན ཐིང ཝེ
6: ཤེ བེ ནང སེ དེ དུན ཆར
5: དེ མུ མེ མ ཁེ བ ཡི
6: ལེ བེ ཁང སང དེ ནི ཅུན
7: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6: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0: 메바다 주미바데 제기 세리 데자바디 또 차바리 니 차바디 더 차샤나다 지르 그래 니 차바디를 리 망고 요리들 때 딩선 조체에 가려서나 지속이 가려다 지금 벤조르기 렌조기 삼로상 말해 양신기다 대외장 루총대 조이나 아니 초와지 개유도 잖아 아 김정기 뉴쇼 지속이 다가 능신기다 초와 야부지 개고도 잖아다 하장기 갈래 가부 인도 잖아 아니 능신기 니 망고 봐 니 차와로 어딘지기 개인기다 도자 니자데 규조를 제베기다 개인데 가르치고 그러면서나 아니 나도 남준기 가래 에 추장 모든 데 라고 자야 만자 봐
1: 와지
0: 신 신백회도 보 있는데 신근한다
1: 원래 신주다
0: 저주 나왔던 거 봐 어딘 뒤로 뭐 소부차도고래. 다
1: 딘바
0: 뷰베게 다 나도 다 딩선 좀 좀게 나다와 용바 차샤나 같이 가래다 사강 버버 중에서 된다로와.
1: 아무리
0: 추단 좋아요 베기. 예, 내가 망부지 제베기 이게 다 소부디 차도고로와.
1: 워지.
0: 뭐 딘제기 다 류차고다. 딘에게 가래다 아 내가 망부 제자봐.
1: 변화도
0: 뭐 차샤나 로춘주 된도 다 뭐 차샤나 다 내가 쓰면은 양 같이 가래 중단 딘데 숙지 무시 볼로 자야 이나다 다 얘는 가래 중단 딘데
1: 중단 용차지
0: 숙지 무 제자
1: 숙지 무 제자 아
0: 딘데 제베 게임 잠시 툭 잡아 뭐 딘데 이 게임 게 다 가래 저디 에 다 교긴 딜레 게임 게 아니 나도 가봐 쇼고라서는 나도 이게 숑지 숑지에서도 다나 다 게지 게지 징지 차단 추요와
1: 뭐
0: 딘데 지는 내 제제 아니 에 타르 가래 내시대 가래 링군기 내서 교제제 측시대도 구조만도 봐 기구 신다를 받는 시제제 아니 구조만도 왜 내시 어 딘제지 여바다 대 딘이기 가래다 아 믹서 쇼규지라 딜러 가래다 어 맞아 리큐네 치바
1: 어 리큐네 치바
0: 규즈기 때 야구지 게 치우면 동안
1: 제제제
0: 같이 가래 내시다 딘제기 두고 딘제 변나도 보시 하시나 랑기 팔라 여바이나 야 볼어 여바
1: 와
0: 딘이기 볼어 여나 야 랑기 리큐다 디 치제제 딘제기 가래 리큐는
1: 규다 좋아 여바
0: 좋아 여바 딘제 지 뭐 기도 없어
1: 아 네 레스레스 当我那酒店那吃香，给那红脸松样东西去，但做这个稍微空隙的，做完些啥都完了。
0: 是是。
1: 但俺做客的说，老穷的我那吃香味呢，但小白小三椒嘛呗，
0: 得
1: 喊他们啥都不多。
0: 是是。
1: 小白大多这个两个呀，小个两桌钱，俺小三第一年来，他白的啥都我嘛是吧？
0: 是是。
1: 现在人心客的说，你我看那第一年来，俺那白的，俺那得给那个松样给晒晒的，等这是吧嘛？我咔嚓不有这个，那家伙的等这是吧？
0: 是，他做这个嘞，咔嚓不一般了，居民不
1: 等，居民
0: 嘛，我得懂啊，但
1: 是都听不进去。是是是，给了，很多给那个。松下地儿多啊，可嘞，顶山也么大的，就两种起来的啊，他是修多了，
0: 啊的，
1: 也还用健身啥之类的。俺在这那里呀，可嘞，从亲戚一边呢，俺那家那几文这家呀的，是吧？
0: 这熟悉着吧，
1: 熟悉着，
0: 贴着吧，
1: 是吧？
0: 晚上几个嘞，两种起来，那他没生意偏不要了吧？
1: 是了，
0: 伊那样的，可嘞，菜嘞对不对？
1: 是啊，那还是个三六那罗里呀，他别的说说也想呢。어 챔보지다 다 샤네 되서 간 모르도 챔보지 유비나 안 비게지 지구유 반 나와 지도 와
0: 타야
1: 디네레 춘제 나오도 와
0: 레레 다지가레 슉치부시 보데 되게 그래 테자베기 그래 다 베데 쇼코네 콘타스 베 르제제 데니데 유나
1: 르샤르샤
0: 다티야 용기기 말이
1: 르샤르샤 제자 어디 근제 로르다 디 륜중기 고네 차샤빈 데야 가브나니에 추 용네 차샤빈네 인지비지 데야 춘제 조도 와 디신 더도 팅산 그래 손 디미도 간고르다 제조니
0: 어레
1: 안 르지 제게야다 딘젤 가오시오치도 와 간고르야 다디 내내 규르는 담담이냐 주바야야 비게 지경이 그 주바기라
0: 태장 태장은 다 규유 그래
1: 주바기라
0: 규유 그래 다 체다 대버지도 미세기 편보 여러와
1: 제제제
0: 다 가족이 단다 아니 이제 이게 되는 다 좀 그래 태장부터
1: 태장부 수고하라 레슬레스
0: 세실이 대버디
1: 레슬레스 다 주바야 이제 그 뉴슈 슈크침부 제베나 영야메 수고하라 레슬레스 얘기라 다 원에 규긴 원에 차샤는 원에 다 초 아 가서 가네 그래서 야도 와 비게지 뭐 비게 네디 다 디네 이비 나 그래서 네디 포고 있는 게라 다 내다 지금 말벨 얘네 당고로 가르 문고이 나게라 내다
0: 다 내다 되나야 가래 지다 지라서 니도 이제지 말 세세 잡고도스
1: 어 레슬레스
0: 통말 되나 아니 지다 되려도 와
1: 아 네 지다
0: 지다 어 지다 지라 니스 이제지네 다 가래 디 세세 잡고 거래
1: 레슬레스
0: 어 지다 되도 부 차샤나 다 가래 가 저기 변데 규실에 가래 시야로서는 신린 기구 미신 신다르 시에당 소리 고바 군중래 머슈 베겐 데바이 균상강데 르르베 경금 군내 냠제바 싱제 싱다 렘베롱 셰당 보드마레 데나 시엔와 젠주르다 베겐 머슈 제바이 자라쇼베 싱다르 야나 저주 뒤신 콩 기국 경금 진주냥 데네 롱네 링쿰이 셰소마다 다조데 가르시에 고르스나 당 아주기 가래 에 통마라 아니 아주기 와장으로 입어대로와
1: 꼭
0: 주르시 동안 디네기 나자다마 디네기 림시 바로도 가래 기치 디네기야 가래 아니 기치 디네기 가래 진지 다른 진지도 내지지 애는 가래 뭔가 저기 리보 슈다는 구봐 로아 기구 모두 봐 조세 영화때 가르 내다 가르셔 영으로 쓴다 기구 모두 봐 님자 내봐 로아
1: 어제
0: 나도 뭐 내지 나 가서 고고지도 고고제 도고래 군대기 미지나 개개지도 개개제 도고래 이나야 니시도 파유도 잖아 기구지 도고 말이
1: 담아 가래
0: 내가 저기 되게 공도 쉬고 능신 민고라 롱네 신링스도 신링스는 나 가서 하고 그러와 신다랭데
1: 신링데
0: 와 딘데기 가래 최고 차고 최고 차고 이게 딘데기 나자 이문다 직등 거래.
1: 아니
0: 대다 냠도 거래다. 도마네 너수 등 거로와.
1: 제라.
0: 어느 속비게 거래. 시작한 봐. 어서 봉외 봐. 아니 타마 타마다 발 거래. 계지다. 진지다 리도잖아. 아니 우대도 땅 가 버려.
1: 아, 레스.
0: 아니 리부 쇼다르 고인도 잖아. 다 우대도 우리 땅 거. 우비 지무 제가 거로와.
1: 와 제.
0: 딕딕 좀 고고 차인도 잖아. 땅 가서 이게 거래. 로와기 딜 찐는.
1: 찐는 요제. 어, 레스.
0: 랭싱 능시
1: 땅도. 지무 견체 봐. 어,
0: 레스. 길게 아니 거래. 우 지무도 가부 인도잖아. 타마딜 가르스는 또 아주 죄범이 돼. 왕고 어디니 그래. 옥당해 돼.
1: 옥당야.
0: 어디게 내다. 문녀 되지 임바.
1: 나서
0: 나서 데이터 붙여 하셨는데 로중 로중은 그래. 마요 봐.
1: 아.
0: 근데 나는 게 그래. 땡큐 원도 제나로 포메인도 폼 포모 기여와 체인다 기버들 딕스 마요 봐.
1: 뭐 진짜
0: 이게 다 그래. 진짜 이게 나서 대상.
1: 나서 나서 이게라. 다 저어디 게라 소야 디빈 단 내시디 그래서 내 내다 오네 차샤브나 니야 당고 당보드 가라서는 한도 와산스는 고부디 그도디 내르발 디네 가라서 짐시 나즈다요지
0: 저발
1: 디네 가라서는 기질이야치
0: 저발
1: 기질 나스다 디네 아니 게질이야 리르와기라 게질네 징시스 짐시 가라서 두스야 나스 나요지 디네 짐시 가라서 게질 마 고용 거르와기라 고용 봐 아니 디네 가라서 게질 지금 마 고용도 좀 봐이나 로와리아 비게 지금 뉴슈 되지 즈르뉴용지 아니 로마 거 야야 로마 고게브제 아니 그래서는 아르마디아 된저와 디네 림신 그래서는 와야 아니 로 디칼레 가고 이두잖아 봐 아니 마띵네 저거네 야 그래서는 또 지금 뭐 된제 아네 러슬러세
0: 와 된제 디 디나네 게 다들 또 체지 믹서기 켜줘 되면 나도 가래서 넘기게 나도 된제 이나
1: 뭐 몰라
0: 나도 가래 녀석이 안 나고 나도 돼 매버 차도 그러
1: 아네
0: 디스가 대부 싶어 차도
1: 그래
0: 이나 야 나도 돼 대부 차샤나 녀석이 없는 거 나도 라는 거
1: 아네 러슬러세
0: 고려견은 디스 대로 그래
1: 대르시
0: 아 말도 그래서나 토랭이 저저
1: 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
0: 그도 나자던 거 같아. 나자다제 에는 가르치고 그랬었나? 그 대도 오고 말이야. 내지 대모듯이 야 말 좀 오고. 나 뒤에는 맨 나자만 하는 거래. 재산 때문에 그래. 야야치 마마치 되게 에 그거래. 좋아했대 내서 견주고 그래. 학벌도 그래서 재미도 또 그래. 고모도. 고모도 또 이 뭐 좀 잘 가르쳐서는 아주 기다. 별로 소화를 병원에 신나. 제로 롱지 배경 숨도 이도 롱기 내리는 거라 롱내 열도 공다 털이 당시 제제다 롱기 나자되고 고모데 미시 당요 当然有的。当然有的。当然有的。当然有的。当然有的。当然有的。当然有的。当然有的。当然有的。当然有的。当然有的。当然有的。当然有的。当然有的。当然有的。当然有的。当然有的。当然有的。当然有的。当然有的。当然有的。当然有的。当然有的。当然有的。当然有的。当然有的。当然有的。当然有的。当然有的。当然有的。当然有的。当然有的。当然有的。当然有的。当然有的。当然有的。当然有的。当然有的。当然有的。当然有的。当然有的。当然有的。当然有的。当然有的。当然有的。当然有的。当然有的。当然有的。当然有的。当然有的。当然有的。当然有的。当然有的。当然有的。当然有的。当然有的。当然有的。当然有的。当然有的。当然有的。当然有的。当然有的。当然有的。当然有的。当然有的。当然有的。当然有的。当然有的。当然有的。当然有的。当然有的。当然有的。当然有的。当然有的。当然有的。当然有的。当然有的 我听这几段，那些几段对我的，这设备对的。但你别对对，跟这来说呢，哎你，搿个机子是吧？
1: 哦，对了，
0: 机子，听你讲了，机子来着这，搿里搿里搿里，相当过用我的。 那是不是？我们这些，哎，别那都不晓得，你既然民主派这，俺这代的了，对咱了，别说不恰当几个人，没大用的。哦，几百个人跑出来，我们那也大用，大伙对咱了，你们这有了哇？哦，对了。既然俺接不接的，你这是个嘞，看老的人，大多。哦，对吧？你那样，大伙你得出去的个收入对咱了，他出去吃不吃？啊，你？那是。个嘞，得接接用个嘞。哦，那是。过去些，过去些。监控接接用个嘞。啊，演员大多接用个嘞。
1: 第一件别个，俺那个嘞，他们的个嘞，修道人工，修好工了，他俺自己。我是。个嘞，他忙着给多少人，那他好工了，那他修的那他修能行，工接接，俺那几步接没都是活的。哦，那是了。听这个接接，俺他那个嘞，我不给接接好工了。哦，那是了。我听这个他个嘞，那他你不听，我听这里想。那他你不，哦，那是了。但那他的那三百条嘞，给哪个学员能行？做我的个嘞是，俺那年里也的个嘞是，我咱呢。
0: 那是当的，我给了。那是当的，我能收当的钱。天天给不起，等给中央能行是吧？给了。对对。那些的你不吃就是把一边的，俺那说不，别的给这个差不差去是吧？对对。俺们给去苦教去给我是那米给也给不的嘞，说不吃啥你不要叫俺的这。哦，对对。是吧？这个差不差？俺那人心还来说的那些多少钱钱呢？我不跟这里，给了也得这。是的。啊，那是。我不跟这差也给别的个人，你们对他把留的账了，他我不跟这别差用过了。哦，那是。对对，账了他对多给多个人，特别对那面具。
1: 没带的，还真给开心不了。对嘛，那是了，是的。这个差不差？俺那人心还来说的那些多少钱钱呢？我不跟这别差用过了。哦，那是了，是的。那加上天气也出一边的嘞，到底还来说那些第一日，年代的这我们本也不认识罢了。有别的南山还来说，明俺俩大家吃的，开心不起来了，对吧？还真给开心不了。但我那两样这都是代表一边的，俺那人心上的给那个松阳能行这些，对年代的这我们这个，但那是宁波说的差不呢？俺那吃不消差不多吧？
0: 是。
1: 俺加上一进去三不六拿罗了，对这个唐多年的年代我们不认识南山明俺俩聚会的，开心不起来了，是啊。

0: Kwanri na amjila ge lungne singri ne ge tadi ne da tang di khara zi tang chi cha di ge la ge khara su nungo zhu shu simpar wala. Siamla ya ge la ya gandu shu ya di yin da pyu lu suwa ribu le da kye bar ki dag dab di khanche yi me di zi ngon zhu naro na shu yin.
1: Lasi. Da pyu lu suwa ribu ki kye bar ki dag dab se di da di yin na da gu du zang la ten zhe sri. Tongma di yin na lunga gyu yi gu na da gu gu ra da. Da di yin yi gong du shu bu nang shi yi gyu gin du wa.
0: O la.
1: Gyu gin ben da bu cha sha na da gara yi gyu mi ki ka tsa di yin chaba yin nang ra. Semne chi chaba yin nang ra ruwa.
0: Re.
1: Da ga nang shi yi gara lu kya chaba yin nang ra. O jong dar chi chaba yin nang ra. O ten zhe ki da gara jik ten zhe ki che yung du zang la da ne shi di jik dang ne gara lakwar du tu ru gu gu ra.
0: Tā tī khirā sūnū tīk tīk wūnyā chāshāvī nēlē, tā pīlū sūwā rīgwī nē, anī khirā sūnū tā chū jīr rīwā gīlā. Tā tsō tī khirā sūnū alē nēlē yā tī tā tīk rīwā. Tī nē khirā sūnū tā pī jīmbā tē bī nā kō tī būwā māngbū yūpa rīwā. Būwā tī māngbū chē ān pī kā yē kāwā rīwā būwā tī. Tī nē jī kō nāng zū jū rīwā. An tī nē khirā sūnū jīr tā yā chē. Tā tī nē khirā sūnū shuāng tī tā kā chā wūnyā chāshāvī nā chā tsā yā tī rīwā gīlā. Chā tī tā tī gelak sungya han da dinu kwe safe fine sa chi dinu gyu kha wo yis sa de de ruwa gela nyen ga yi da
1: ro ma ngche ga la nyen ga yi
0: wo de po ma shu ji ruwa gela ta zun nam gyu da chang ba shi ge ne nam sa safe fine sa de ruwa ta de ne gelak su ya han da de h l a b ni sub dun sa de ta de zo ji ge ruwa din na
1: ta de ga la da de ki ta che chimu suwa ri bi gi mo ne xian na ta chang shi ji ru yin se wo ra
0: je je je
1: na gi ta ko ko zo ta che che yu ne me na ri de wa de ta go ra
0: de
1: ta che che ga che ge ga che ko ju su ji ta de ne je mo bi
0: ne ha wo ra
1: ta de ge ra gi na zo re se ge ta ge che ge da ma ma ri ne ga ra ge che ko ju na li de ta na ta ji ta ge ta re shi ra yo ma ru ba
0: de se le se
1: ti ge me ge ene ga ra nga zo ge ta da cha gi ta che de wo de ri
0: le le se le se
1: ta yu de za la nga zo zo de ga ra ta bi lu suwa ri bi gi ta da lo wa gyo yu ge ta yu de ta na ta ko ne da de ge cha ta mo yin go ro wa
0: je je
1: ge la nga zo ge zo 제대로 찍다 이 거로 와.
0: 분위기
1: 그래다 뒤나게 간 가족이 형제 다 제대로 찍다 치다 찍는 가족 그래 별로 소리 비 믹스기 캐주 되게 돼. 네가 되려 갔다. 근데 이게 형제 다 제대로 냠 냠돌었다 그래. 초 요네. 초도 이런 식이 있다. 나한테 찍다 이 되잖아. 신의 기타 내모 된 거네 그잖아. 냉카부 되지. 믹스기 되지. 게 말해.
0: 아네 러슬러세. 러슬러스. 근데 그래서 로그와 찍다 줘 봐기라.
1: 되게
0: 딱 그래서 초 요네 찍대지 이비나. 아 나한테 다 줘 주고 와라.
1: 러슬러스.
0: 디네 양 길라를 근주셔 디닐 단 나즈디다 그래서 노르니 치오에기 네시 요르발 르네 망고 요르발이라
1: 냠
0: 카르가르 유나길라
1: 오 다디 나즈디나 노르니 치오에 나즈다 축체지 나즈 니오르다
0: 아 레르스
1: 나즈 남규기 카레 정중 나즈디시오
0: 정중 어
1: 레스 정부
0: 정부
1: 레스 정부나게 정중 나즈디시오 그래
0: 아 레르스
1: 다디는 노르니 치오스 제네 다직 어 정중도 얘는 아주 그래 예나게 측시되게 나서 먹고 싶었던 거 같아요.
0: 아, 네, 됐어.
1: 눈에 신이 낀게 그래 예나 측시래 나서 땅에 떠게 레들에 이는 양 크게 그래다 정중되게 그래 개체들이 나서 땅에 지지네 무엇보다 라소비게 그래 최고 최고 된지 지던 게 용건 버리.
0: 아, 네, 됐어, 됐어, 했기라.
1: 되지 그래.
0: 됐어.
1: 그래 내다게 보내 그래.
0: 어, 됐어.
1: 나 되는 게 그래 즉 아주 이게 자다 추대다 다유도 잖아.
0: 어,
1: 나 대조 저주도 다유도 잖아. 미세기 그래 정외기 딱 대조 쇼치 보시 보도.
0: 어, 됐어, 됐어.
1: 되 그래. 정동대 나서네. 되네기 등산가 가래다. 아, 저기야. 즉 지루소화를 위해 내 다음에 시 정대 다제 동안.
0: 어,
1: 정대 다제도 다유도 잖아. 배도 준비디 나 다가 고 정중대 나 정비 정중기 다다 차나기 다제도 양 배도 그래. 예, 내제모 용으로.
0: 어, 제제제.
1: 디제제. 아니, 예, 그래. 먼저 기타. 아, 정중기 내시 데이터 차샤시잖아. 딱 구조 디스 뭐죠 되는 디스 대에 소리죠.
0: 어,
1: 이제 안 그래. 그 정중들이 요에 나셔 봐. 다 토리한테 졸라 디스 렌데면 나와야
0: 되는데. 아,
1: 숙지 뭐 가래 이거 저기 단다. 뭐니기 공도 쉬비.
0: 농내 신이.
1: 농내 신이는 시기 때 이게 숙지 뭐 되래.
0: 매 봐.
1: 뭔 거 봐.
0: 뭔 매 봐. 어, 됐어.
1: 됐어. 나도 그래 정중들이 저 체시대 좀 나도 좋다 그러.
0: 어, 그래.
1: 세대 인지래.
0: 됐어.
1: 개발 체시대 체시 나도 얘나 체시 나도 된 거로.
0: 제, 제, 제.
1: 나 저기 그래. 농내 신이도 또 붙였으면 딱 그래.
0: 계제다
1: 요소비다 그래 그래 내당 터내지는 하장기 다 그래 되면 되겠지 그래
0: 라슬라세기라
1: 이 그래 정중다 되지 그래 노스
0: 정중도 있다 논의치 오시지 그래 라슬라세 디네 팀이 간도 내시 유나기라
1: 디네 기다 가족이 남기기 근도 시에 되기 견자 마케사들
0: 아
1: 견자기 나서도
0: 견자기
1: 나서도 여비 나타 어 기반 나서던 거리
0: 어
1: 디네 기 그냥 그래 거기 내다도 좀 잡으려 그래 기반 나서 야 가르치고 그래서 거기 나도 독부 쉬보다 한번 유인도 잖아 야 가시 그래 기구 맛이 신다래 애들이 잡아주러 줘다
0: 어어
1: 그래 저기 기구 맛이 이제 뱉다 그래 랭댕 애들이 내당 건 그래
0: 이나야
1: 하고도 거기 가래 개발을 가래 여러분 만족이 단다 어 캐나 발게 캐나 게 나타도 있나
0: 어
1: 계속 게 되러 와
0: 어리
1: 예 되러 와
0: 제일 길아
1: 회식이래 나도 그래 뭐 말해 던게 말해 나도 나요 다롱네 신리들 아냐 예 되러 와
0: 어리
1: 나도
0: 배랑이 얘도 좀 봐.
1: 되게 미세기 개발 시보래.
0: 어, 됐어.
1: 되게 개발요. 되게 당 아주 이게 단다 저주대 좀 따요도 잖아 이게 미세기 그래. 라라 소소기 내시기 내다게. 다 저주대 좀 뭐 용고래. 되게 미세기 개발요.
0: 됐어.
1: 예, 다가 능신기다 형대 다제도 좀 따요도 잖아다. 가가리.
0: 다디가
1: 형대 다제다 저 저주대 좀 따요도 잖아다. 민가 저 친해 능신 따고 와.
0: 저
1: 따요도 잖아 미세기 다 대조 그래. 논이 지부여 말해.
0: 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
1: 내시티 나제 나이베나 루네 시리이나 캐라 녜데도 녜드 주고 말다 어 게레 가레 캐나 바르게데도 녜데도 사나다 맞도 넘비 메주지도 사나 토마르가 녜드 시시 녜도 접서리
0: 제제
1: 녜데도 사나다 회시게
0: 좋아
1: 어디 가레다 맞도기 남주단 조절다 하고 대치를 되리. 다 데미지 다 미자다. 더발 그래 직딱제 제시 동안.
0: 이게
1: 님이 다 그러와. 다 체내는 시기 미세기 개발시 되시까래. 소소소소소소기 내다다. 되까래 미세기 다 여와체요.
0: 데이터
1: 드린 티셔츠네야 그래 뇽차로면 좀 상상해.
0: 레슬레세기라.
1: 야 고베시라. 아유 상상해. 심어덕이 뒤 어디지게 논이 치부들.
0: 아 네. 레슬레세. 다 논이 치외 니시다 조 니르라기라.
1: 네.
0: 정중다 그 개중들이
1: 봐.
0: 괜찮대. 어. 레슬레세기라. 아니 딱 그래서 내디 주도 문에 차시합니까 주도 근제 수이나
1: 다 내디 주도 문에 시나 다 내시도 차시하나 지로 소아리베 이게 다나 그래 내무 증거래
0: 내주
1: 지거래 다 다다 소지 그래 진내 그래 네 공도 쉬우는 시 내시도 두도도 진내 내시 하장기 그래 다 상다 동거 같은데 이봐
0: 니네
1: 그래 면주기 편제도 신도 내 시해봐 이봐 다 이네 아주 그래 별로 소아리베 문에 시나 아 디다 믹스기 개주유 대봐 다 다다 내도기 면주 제비 규리나 미세기 다가를 뇌통에 내시된 데 임마 디게메게 당아 주기 그래다나 로니 신링 데이나 아 주기 다 아 비루 소아리 베토라 미세기 메주 제젠 다 내시 찾기 좀 망고 쉬워리
0: 어 나서
1: 그 그래다 찾기 다 상다라는데 동동 말데 다 걔는 나도게 내시 내다 되게로
0: 내다 오지
1: 디 내다 되게 베 찾아서 걸 그래다 매버 찾아
0: 매버 찾아
1: 다 걔네 내다 되 매는 걔랑기 소브나 내시 가르 두스 전에 만나나다 아니
0: 제제
1: 맞을게 다 디 로아지로
0: 제제
1: 디 인도잖아 다 디 그래 주도 되시야 구도잖아 다 세주 면제스
0: 세주 면제
1: 소말 가래 세공기 돈이다
0: 어르세
1: 면제시 걸
0: 제제 그래
1: 니버디 그래 주남
0: 주남 돈이 주야
1: 숨어디 있는 거 그래 맹이 돈이 주
0: 맹 돈이 주
1: 시부디 있는 디 그래 주고 그래 안 되게 있다 가서 그랬으나 제게
0: 제게 돈이 주야
1: 나디 주고 그래 주도 잡들 쇼고도 좀 통마디 그래 자든지 숨고 그러와 나도 이게 별로 소화리 비기 그래 타냐나 수수시 그래 수수시 다 그래
0: 수수시
1: 어 다 문에 전 맹주 대 제고 비기 자든지 그러와 자든 디리 시지
0: 아 네
1: 자든 디리 시지 맹주 치고 그러와 다 칠로 소화리 비기 단다 내시디기 롱기 규기 지민도 왜
0: 어 규기
1: 하고 그 매다 디스고 돈 거저 단다 소지 단
0: 세브 하고 돈스
1: 제 죽으면 돈
0: 어 레슬레스
1: 단 아주 별로 소화리 비 배제는 알아 이게 삼로 지단 윤도잖아 어 누가 야고 된데 퇴 디 가르야 삼삼로 제 직삼로 등으로 와
0: 제
1: 근데 가르야 삼삼 삼도 되잖아 만주에 되는 기 가르 있다 교육이 쉬우나 교육인데 하장기 세부터 하셔 어 세부터 하셔
0: 세부터
1: 교육인데 세부터 되잖아 딱 교대 인도잖아 제부디 디마 땡기로 와
0: 아니
1: 교대 주도잖아 제부디 매버 창으로
0: 어젤
1: 디기 딘데지 멘트로 삼삼르지 제제 아니 도말 그래 다 나저기 소주로 와 다 자든디 멘트 자든디 나로 저 그래 롱기 교환님 교다
0: 어
1: 포기하기 멘트 소지 포기하기 멘트 소지 배경기 비노 가래 시도 지교 다음 시기 가래 추수기 묘지 전에 루보다 아니 자가르기 멘트 지 디기 가래 자든 소로 순지지 아니 니고아들 그래 수도 뭐 로다
0: 수도
1: 뭐 되나 나 가서 그러는데 세기 저거 도말디 도말디 세기 저거도 전하다 남기기 그래 졸라 중 누가 양원기 세리들이 되고 거야.
0: 러스러스하게라.
1: 남주기 세시는 또 동문에 조가래다 섹세이들이
0: 되고 있나.
1: 주가오들이 많이 봐.
0: 응, 러스.
1: 양가래 닝보 슈치 뭐 싶어든데 많이 봐.
0: 러스.
1: 어 장모들이 많이 봐. 다가래 어 세준용 배에서 뭐래.
0: 제제.
1: 진짜 다가래 에 남주기 되가래 칼라디오도 찍 어 대고기 봐.
0: 러스러스하게.
1: 다 전남기 터는 세샤나 안에 가래 속으로서는 다 디스 가래다 되게 공도 쉬우는 시 교기 장화 인도잖아 다 디스 가래 조주시.
0: 아바도
1: 그래 다 디스 그래 기부이마 다 그래 지금
0: 추리 구리오다 되죠
1: 어 구리오된도
0: 제보이와
1: 그래 다 잠만 이거 주기에 되는 여봐 다 계속 그래 이도 뭐 이거
0: 그래 와
1: 다들 그래 구유 기부 되는 주나 하는 거래 맞아 룽기 나서도 좀 많은 최고라 그래 다 되게 소
0: 다 생각한테 봐 기부
1: 걸어 생각 걸었다 카드 시에는 생각 구양이야
0: 구양이야 진짜 봐
1: 이만나 그래 다 디스 그래 조에네
0: 조에네
1: 정말 되는 거야 씹으시고 되는 게 멤버
0: 맞아
1: 보지지 그래 지금 대들이 드레기 그래 다 전남들이
0: 되는
1: 맹게 저거 그때 된다가 저기 맹만 보지 서베둘라다 맹가 아가송다 삼노다 다 그래 다가는 시기 아가 집도 배경 지역과 장주 소도 아가 니슈 라서 받았다 해고 요래
0: 나슬라
1: 단닝베 뒤에서 될 디스 그래 포기하기 매주 소고도 달았을 때 니기다 다로 고 좁게 고유 좁게 라서 봐 다가는 시기 다 생도 니기 와 된대 담매주기 매드네
0: 아요네 레스
1: 그런 식이야 비교적으로 추세기 변주 제대로 다들이 조정원이야 되게 시브지야 아 되게 유샤나 삼사를 좀
0: 레스 얘기라 노로
1: 되게 다 되는 게 나도 님고 자자 제게 저 고도 다 제게 저도 잔랑 아주 단다 별로 소화를 비 미세기 개주 이거 되게 주부지
0: 어 레스
1: 와 주부지 이제 다 그래 주부 되는 게 그래 롱자야
0: 나서
1: 주된다도 배제를 된다 집어 집어라지리.
0: 대
1: 제소 그래 다 내시되기 내다도 용서 시윤도잖아. 양 아주 그래 좀 겹지지. 내시들 날 민당 와기 그래 면주 제기다 그래. 정말 당보 근데 말와
0: 바도
1: 근데 이마 타마 근데 이마 다 지금 토만 내다 내시기 그래 너수 주에 바도 그래 죽이다 다 그래 내가 저 리보다 자갈기 너버 속이 타마 그래 내시든 만다이 기타 응원 거지
0: 응원 거지
1: 딘제 기타 그래 타마 지게 지게 지게 되는데 다 믹스기 개준 되게 주버 지게 아 롬초세리 제주 있다 그래 또 좀 좀
0: 그래
1: 와 딘제 기타 매주 지게 다 타마 타마 되게 이렇게 곡 싶은 곡 자 아무 견제 제대로 산다 다 배 야티 종종을 시도자야 배트 샤브지 제대로 맞아 배게 믹스기 매주들이 매버들이
0: 아
1: 드레스지다 세주 매주 이게 돌돌이지 어떤 레지 레샤라
0: 나슬라세 딱 그래서는 아 내시 소도 문에 차샤비네 다 주도 비운에 차샤 또 딱 그래서는 세주 면발 다 되게 그래서는 또 제 되게 교용에 안 그래서는 비게지 매주 좋아라 와게라 나슬라세 다 어겔라 양디지 디조르샤겔라 다 내시 대야 다 비게지 소외나로리아 토나세고야다 온고 지하 좀 말해.
1: 나디
0: 니 그러 인지 개간 신도 집에

0: 신부시도 아니 자식 단결이야 가슈이
1: 아지 아멘 남균에 견주 쓰는 누구에 견주 턴도 더나치에 지금 누구 캐나리아 닥다이캬 턴도 계치시에 진짜 제빈 출로시다 지니 부카제요 말해
0: 신부시도 아니
2: 예 암라가 죽었구나
0: 땅 안에 들어가도지 고다 토분민도
2: 아지 암라가 숨부터 헐다 계란이 이자 대시다 가라서 뒤 매배 클리 클리 대기업제 사고리 신송에
1: 시다
2: 딘제스제 세비는 캐나로그 시리디게 카스칼 토그마리라 뜻다 캉베나로리가 괜히 다그럽에 숨마지 신송에
3: 리샤 바락 송롱네 네로도 다제는 텐동안 주 토나치고야 카르유나라
1: 다 텐동안 주 남규 미망고 다님도 카라스 뒤 이습치고야래 망고 시라요지 벤차샨 당한 주 텐도 클리 클리 대기업야 타 캐나도 이내래 다 시리유도 양 개치마슈야 Tendongan to city that in the Trola Madayata, Kalas Sabe Jilan to Susin, the Angelian Teta, don't in the Jayumele, now Dangurta.
4: They say, Amla
0: Amla Sundalia Debino, Colossal do, Mune Kulum, Wushi Jayubja,
2: Munita,
0: Tanga inele, Tarina Jujitanje, Kumshi Yawch Jabchi Yibala
2: Yazi Yazio, Nebukit Nile Yagchi, Yerub Kuludin, so Tangaran to Sujo Tong Wimbada. 여러 수저 털어 탈비던 규디 체리다 튐보다 대단지기 좋아 개단지르다 기란지 신승에
0: 레세발라
2: 야지 야지 야 다들이 아무나게 그런서 클래식 못 뜸나 다그럽 시샤 먼저 뒤가 철아 마담치 장마야고 사도 용어도게
0: 레세발라
2: 어어
5: 신부시도
2: 오네
5: 제장님 신부시도 철아 마담치 양치소 아
0: 레세발라
6: 俺最仁义的国族不谈，谈的那国族不，穷酸的国族的，孔县人把穷多当年，南下军队的，谁人出了没当我谈，谁人给车点谈，点在了托南去吧，车当去路了，有人给孔县加过节，难过。俺人个家也没做着呢。哦。
7: 公布没错，既然给俺们前面都那么一般，来见面。俺个家呀个面的土生光面的空头银子，俺们前面都过日。土生
8: 光面撇就能个，面边干了年过。土生
7: 光面日撇就能个月呢，面边吃点我撇就羊他不难过。
8: 谈的你毕竟去吃着送到大日。
9: 本周龙亲年轻猎户的百万龙亲年，他的本周三九两家的田鼠的，本周龙亲年轻猎户的百万龙亲年，他的本周三九两家的田鼠的。三毛钱公干不上，今年年平的股票才几趟，今的股票才出几。
10: 热三尼么事？
11: 天地来在南许个南屯村里，黑龙江星期东西团部村别，盘托市西南五马山熊梅村都创新，胡昌生堂徐清溪送县南五堂，延津海堂工会财熊梅村都修别过堂。
10: 南家八位领地革命不得，盘地第二批健康西北土沙五组队前边领地过处不堂，赶忙七点去西子准备过路。
11: 南家八位领地革命别。
10: 领地座谈，沿了领地年年活谈。初学工作处，前天年初谈，别的吹度所前年，结果给健康设备拖车组队谈，再度点被盘桥组装车去，落盘吹熊车别过了。从前两年批别工作谈起来开不错，年头做面，三对健康苦油了松江前年，别的结果给健康设备拖车组队车就跌就车就跌，全面难为过了。
11: 第六阶段艺术人让俊给盲区科举去，准备明天去泥水了泥瓦，坚持去不谈。我所转给个出去了，坚持去不过所言。下面天地里前去，南屯西镇南不三路呢。
10: 这个来过年的准备是，黑龙江新青东西推门草别，接着今年呢，九年不了，盘土四十不能行。新中年完了，拉萨了，盘中谈黑龙江去来给熊门村的草不谈。 张元聪等会计书记胡昌生去熊梅村头送县南五塘，黑龙江新会计书记
4: 现在密码推出云南奥运天钢铁主任徐金奇从头到送些东西。张俊琼等位技术级选拔张俊琼密码推出云南奥运天钢铁主任严金海熊面从头的学习。张俊琼等位技术级选拔重庆张俊琼给军内主席选拔工会财团黑龙江省委的军委军内星级选拔陈少博那么年纪卡索索新州年纪边角团制作配件的组团卡在绕角的两面的组我就能说黑龙江省委的军委重庆徐向国熊面村都的学员胡长生给张俊琼等位团师兄将用给米利卡给密码机的测序呢对面操作团结巴配合图随时拿我配合了各自学不是况且黑龙江县今年让业绩所来定期宁波团表送主力定期健康松节节开进行营但可操心照片巴操存黑龙江行为团行进四兄弟浙江书记习近平给松节开进团高高团高进开进的工程拉大他几度前行点给你了最古他几度学团送给你他几度学年结合的叠加期望了松中企业别切不起的跟着插图库托电视松堂松节节托在这些的特具年年了等级年了开发切吧龙江储物堂他的节节恰恰卡了贵的单位了跟其通讯所就位出不着投票他跟托还龙江新青铁我就爬松托卡在绕油来顿铁切不起的连根开进了自我堂配合的来顿铁人一起吞大了自己的主板平江塘拉顿图西子重叠体边角塘制作配件主角的贵的特别版，配件米利卡克密码机南面及西的马里拉各镇宁山修行有。去年表边角塘从顿铁别来塘两面技术安慰起入东革新，然而的列车准备切开了，团结女学生们配件动了塘，迅速团结男女七八，越过天空三百所天空铁两面顶十七年。编造了北大空兵用具的国际东革堂，中华民族集中作战队别任书记局了安慰国际东革新，云南建起黑龙江堂，平江瓦起越过了七栋美国堂，越过了跑动那么多栋堂，雄宁瓦起别的七个军队压过泥瓦，人脸堂绿色的别的七个比我前千年，三十年半芒草的指望安慰十多东革，卡在若干来天安慰顶十别革新，目前现在若干技术切入当头。孟西这块组装厂吞来配件，连起新电板瓦的比例七八所一天，加标七十七十当年。制作人路停了前期，平江三把组装车局了，若干车局着油漆送不上。徐金奇，黑龙江新源堂新建师兄提醒：新建用气密码阶级测序呢。配件，黑龙江新建大地空白用具了，学起加标脑堂，若久了阿别连起新电板土沟堂，加标脑瓦土漆漆修不上。况且，党企促进交接把操持，浙江书记习近平谈党中央企人民物质网，表彰俊琼等位谈师兄去，米利卡克列起芒草团结励志青年，女婿有个电铃堂配件健康，谈咱们多些阶级团结起团结前边，表扬其边角谈制作配件贴，陆军人心企春节拖把谈，米利团结一团签下了陆军人心企军都成瓦，密码机创业初赛。陆军人心企抢救群瓦，制作零路停了前期，平均三百组军企被控制单独起码接抢救。第二年，点给你起他军人心给团结三百多个的油了，让业绩制作零路零路的二三团别七十的列车抗力二不谈。第二三百单给平均再去年，天长电信杨他不赢吧抗力二的油。我转眼间，黑龙江新建铁，平均来中国了，直接书记习近平的那位高官开讲堂。第六三遍党给培训再去六大团队两点前点卡在绕角前边七十的跟着差多困难南边培训堂绝矿培训了榆林培训节前就卷穷前去了黑龙江去吞工堂健康陈西吞了宽广的立在前准备前年孟西这个堂停了平了忙着跟送落索面具所几天绕角前去切入当地别就冲断马照堂吞了培训健康松中厕所地毯、扛架流水，人年有过少铁棍数，娘们直接切入蛋壳了。中文堂，别的娘们之前顶十千年，中华民族集中操办都是顶不住的。制作人路停了前期，平均三百组军车机，黑龙江去都属技术不就严些，送不上。排毒修人，黑龙江新建等是全面操办， 我记住平常电子铃铛现在创建来里六在路里现在创建电子铃铛所实现闹堂黑龙江新经济表决来自新电白的希望模式黑龙江新经济表决来自新电白消灭冲突措施
6: 第一个来库奶奶最必须其次就你让教授师兄去做你那位南家把这位领地给你不得表决给给给健康级别脱手组队级别领地您这是国错于不是就等位给书记选拔让教授给主席干部辞典去领地托西子准备他就等位给军委让教授给军列主席选拔点别领地作用那于不是让教授给主席选拔辞令评论

0: 一头，包括中间的铁，一日来三十天，卡萨入门，国体人家出去谈，B日来国体加到十九，C日来国体加就接盘了，拖了当晚谈起，提醒我多，D日谈，一日你念头当年国体送出谈，国体出手的卡萨明朝话这呢，新店把日出仓马的铁皮，卡萨马拉去参与去，每隔天卡萨的，落个三头口铁，日个明朝话新呢，规定接盘谈。
1: 日时开启，一日新店把雷军的接班没有了，三对雷队的协调局南征接班了，脱去了国体人家解决条件人员的，但对南征一用，一日给新店把莫达罗格的两个大娃女人签字，三公鸡日一时送国体送去苏州的国体送去协助派的卡萨给拆迁民众的联桥。咸阳罗个中间去，就到南征前边拆过前边新店把了罗局塘罗林开人把事送。 追定进了卡萨国庆安内国体松竹所接派追击团，新店被挫败内退罢了。日夜打的追定进了卡萨脱去国体松竹三个主角是。森林界，南家八百零地，看你吧，宁浙重建多年度，帝国建设这两段，以及杨家南内，听见作业我就能睡。
2: 生个南不错，三块板这月的菜呢，写到清华了。南家八路为领地，跟你不的，会给一个季节，他们西北给托色组队，七百领地铁，进到九百七古塘七九年，宁浙重建多年度。各地领地给，现在去团建九瓦塘，南面女局配给了归，一个季节，他们西北托色组队了日点去，你这七百就团走二千呢。 在孙建堂、齐来进、南满进阶的日常备战堂、六零年内的列队线队就是领队呢。前日堂团别国内南西的军队了，卡代家的，三队一个松江了，下面的徐瓦堂，现在去南征温国堂，用东了的脚前呢，三队内吹配给了下面的徐伟，对外领队做瓦堂。提醒六单镇内，两头一个比一个西北去托色对瓦堂，再度点别一个比一个等价松江前边开就点别，沿了领队前不你归这些的。 南京文化堂、永东堂、团结人民馆、电价松江街、桥松一堂内，充满人数制度低的，三条一康松江街南北三百一千多单内，一康松江堂、南京文化堂、永东、江道皮街，忙从南转街了，南头规定单位特朗三家县区十七个人多。是个南北错，他老表给。
1: 在所宁泽三街及门卫国同居的西京东团结前头，提过去西镇南团次的团结不来呢，听见错我追能个谁？三连街，年前三个月半了，北上江中啤酒五连的西道冲不来，一当见面女子住落了，平江街在所卡汤不谈，你吧，送不接，宁泽三街及门卫国同居的西京东团结前头，大伙这边在松江所进人派来人质接纳，在所宁泽三街趁女子住谈松东国家前呢，集中我国同居的军事成本来规制东去，西道冲我行了，在所宁泽三街所在就来军队单位西就街对角落，落对头，江永街制造在所西从东部了，对中不来，加加松塘城中主跑不得，江永街抢用出在来，加加长宁塘差松去拖把又不谈，把这江永街按送把来去。 第一呢，这张引起前边在所西从东部推送不来，加加宁塘城中西跑了的，第二用的抢用出在来，加加长爱拖不又不是。这张引起前边南国的铁人团，听到有这日期西从东部派在的，第二用的抢用出在来，卡索索罗加加长就送他差接他，加加长压他差短期拖不又不是。第二用的在就事先登报安排了，第二级别归属开进去的就又不是。三连接。 年前了，习近平偏多吧，最近电台消息，这边是个平壤十三区人民全国病毒，第一个接受这难度，也是杨家南的，听见作业我就能睡。
2: 年前了，中华苏联连坐堂，平壤江江苏联连坐街昨日的前边，习近平偏多吧，最近电台消息，这边是个平壤十三区人民全国，是个在重建堂，他是重建，宁浙重建建设，我建设边行。 田明玉呢？电台中规特聚谈，西镇到七日单位免税局局规制团结前呢，派给西镇去国内谈，前来给签约参加给那边县级赛的一个人民部内免税团购西镇都超过了规定档期日。他定给人民这边去过广东王茶店了，开业前行，派让江江民慢慢讲去给跟期末话，十里错过谈，念头是个在创业谈。 他是重庆宁浙重庆籍的总坛区卡给西镇同安建设局的前端路局长日雄卓林，内托路局基本文件面具。 Rime Chesi Rimendru Soki Chida Jedi, Chizin Rogu Naming Chevatan Chevji, Purgi Sadu Nishi Kedula Tamburumi Vatan, Shirim Gimendru Gogota, Naming Jituki, Guneta, Chinegi, Chizin Chija Nila Cho Yone Rogu Jedi, Shirim Gimin Tunbe, Neda Menjuki Dushi, Nundinga Sarjeta, Guntun Nishita, Tumawe Nishi Menjuki Gurim, Sandendu Dane, Zongkonta, Shantan Chondeki, Chizin Nube, Sinja Se Yubji.
3: 생각나부터 日作东站去确别杀对于水控制团 Beijing Pujo Ki, Misu Rodio Chene Dunbe, Zesu, Rizan Namja, Namsu, Tushi, Jolu Sheba, Lord Dumara, Gayon Su, Gordu Tabu Jabatan, Samsu Ki, Rizet, Dital Chedi, Damsun Ki, Gibu Rineki, Minjan Ki, Geta, Duntu, Cherodane, Sanati, Rine, Yugo Tune, Yamti, Things of Chaju, Gundi, Nundetam Masse, Sane Pijela Guditan, Manso Babala, Gundi Donwe, Rineki, Dinshi to Kyu. Sengleng-jie, Hasa-Mei-Ko-Bao-Zu-Ji, Ye-Dun-Kong-Sin-Ri, Zhu-Ba-Mei-Ting, Chi-Chu-Hasa-M-Tien-Di-Che-Du, Ti-Gor-Ji, Shib-Den-Nang-Dun, Hi-Xin-Yang-Jie-La-Ne, Heng-Jie-Zo-Yang-U-Zu-Nang-Si.
2: Sakwe-Ba-Ra, Hasa-Mei-Ko-Bao-Zu-Ne, Si-Do-Chung-Wa-Ra, Jin-Di-Ju-Bei-Ci-Jing-Ne-Ci-Dun-Nin-Pa-Ra, Hasa-Mei-Ko-Bao-Zu-Ji-Rim-Ji-Gim-Na, Sito-Chung-Wa-Sing-Na-Talu-Gye-Dun-Kong-Sin-Rin, Kung-Sin-Rin, Zhu-Ba-Din-Jia-Tan, Dila-Ngan-Chir-Gyu-Tub-Ji, Hasa-Mei-Ko-Po-Zu-Gi, Zhu-Gyun-Ki-Gyun-Do-La-Chin-Ri-Tan-Tun-Bei-Dar-Se-Jie-Ba-Tan, Gen-Zhen-Chi-Shu-Gu-Ji-Lek-So-Dang-Wa, Zhu-Ba-Mang-Shu-Gi-Kwar-Gyu-Ri-U-Mi-Lak-Da-Jie-Chi-Ni, Nyin-Ri-Ri-Ri-U-Mi-Ri-Nam-Yi-Ngan-Gu-Ji-Chi-Yu. Silin-Tan, Shi-Ga-Zi, Nying-Ji-So-Chir-Gyu-Mang-Wei-Sa-Jia-Ran, Gab-Jie-Ki-Mei-Guo-Tan, Kwar-Zhu-Mang-Do-Dang-Wa-So-Gi-Chi-Da-Gyu, Gen-Zhen-Chi-Shu-Chi-Ru-Da-Ni, Zhu-Gyun-Ki-Nun-Shu-Nun-Di-Ngan-Se-Yu-Bri. WSE, Chungkyu Pinsum Ki Yongja Jindur Ki, Hase Suziki Jindur Bidu, Tiwa Yi Shibren and Tun Sirin Tunjublane, Lingetso, Mujunji.
3: Selenge, Nature, WSE, Chungkyu Pinsum Ki Yongja Jindur Ki, Hase Suziki Jindur, Hasa Chungji, Manso Luze Deneki, Luze Kantuchi, Tading Jindula, Mi Chujuta, Mi Gia, Mi Nija, Mi Shibja, Mi Gia, Mi Chitongaja, Mi Shi Jurja Yi, Judu Panze Jindur. Gyangchong, Rimsum, Gyangchong Soge, Namjang Guri Chebata, Nyutseta, Nyukshi, Sobe Nyamleta, Chongju Pinsum Ke, Nubajela, Samshi Chene, Lona Mindawata, Luze Ke, Mangshi Mindawe, Jenshu Batsoro, Jenshu Damga, Naman Kondu Chebushi. Liao Nene Yinbe, Ma Wun Hua, Talo, Lo Chukju Rebdun Yinshi, Honi, Tating Jendur Ketru, Lona Cheshu Ke, Damtun Batiri. Kobe, Aimu, Chukju Renga, Yibe Mi Chukju Ta, Mi Jia Ye Namzhang Yin Jie Zhendu La Shukju. Zhendu Ju Zhi Ji. Kobe, Dini, Nga Sato Ru Zhendu La Shukju Tangpo Ting Ba Ma Se, Se Ke Dama Ni Ra Chung Si Ju Yubshi. Si Do Shung Wa Shina, WSE, Chongju Pinsum Ke Yongja Zhendu Ni, Chongju Pinsum La Gabu Ching Gen Ke Jima La Cho Be Zhendu Ke Zhe Shing Yin Shin. Tere, Yongja Ngang Zhendu La Shukju Ta, Zhendu Chen Te Be Wa, Ni Ke Ke Lu Zhe Chang Zhe Kong To Tong Wa Jie La Nian Shi Si Ju Yubshi. Nyewa Lo She Ding, WSE, Chongju Pinsum Ki Zhendu Ti, Beijing Tan, Shanghai, Guangzhou, Hangzhou So, Chongjie Mangbu Nero Tan Ji, Singapore Tan, Malaysia So, Chijie Ki Sazi Tian, Sazu Che Yubshi. Senglingjie, Nyechar, Polu Jibu, Meishi Yi, Rangyi Ki, Akin Chi Ki Kav Rukar Ki, Tanju Ki Zhendu Ti Jibdu, Di Guo Ji Shibzhen Nang Dun, Yixi Yangjie Lan Ne, Mutu Ji Lingjie Zoye Ngu Zhen Nang Shi.
2: 毕竟给推举金的具备其对年阿根廷如果可以独唱松独立国托年 Benina Ruka Lena Bagesin, Polo Gebo Messi, Rengi Agantin Gekub Ruga Ki, Tanjuki Tendula Polo G Lubata, Pasini Jedi, Gekub Ruga Lashune, Loni Shuzaji Chimbara, Zoseti Yu. Jindu Taji, Messi, Gamaju Yi Kige Damse Bishin, Tanezun Gekub Ruka Yomitobani, Simdo Hajan Chimbusiji. Nye Aran Tsagan Tikar Yon Tube Rawa Chimbuchi Yu. Kanyisena, Agantin Gekub Ruga Chitu, Rengu Dunguni, Nye Mitsina, Chi Zitu Dimbe Chawati Yin. Machine, Chekan Ruga di Chedu, Nushu Yugu Dundu Yuna, Nye Sambar Tani, Yaksam Jobi, Tula Pupu, Nemkito Ji Shepshi. Jiluni Dong Alu, Dawagebe, Chichu Duni, Tarame Gikub Ruga Ki, Jindu La Tomar Shukun, Loni Shuzaji Rin, Messi, Agantin Gikub Ruga Ki, Jindu Ting, Niki Jumi Gale Shune, Bolo Yatan, Nishu Zaju Lubata, Ramdi Ting, Dunju Cheba Masi, Zemlin Pumbe, Ang Tambu Ting Jita, Milin Pumbe, Ang Tambu Ting Ni, Yurota, Milin Pumbe, Ang Tambu Ting Ji Jela Yu.
4: 现在美西以特东阿根廷训练主家的策略呢，泽林训练刚在部落立即进入其安唐部天际塔，我在进做了阿根廷几个几个被刚在部落塞尔克当马吉朗预备。新的鱼缸品种也让鱼缸给鱼品发展，国的同桌也懂得解。品种的念度，不再脱为偏见的了不绝。中国新的鱼缸品种也让鱼缸。
5: 森林界听的品种农村年轻猎工，别给农村去三九关队工作设备来村学生打个下去，来村的总体人工难给，猛也不拉他，是不是全国难给？你们吃点拉他，不上咱们的拉水，听见就点家伙。
6: 谈的你，毕竟去吃吃巨细大大日。你看你，品种龙井年轻猎工，还见龙井姨。谈的你，云图写着列车，品种写着写不东区推出日。品种写着，麦路东车土门尼位，沙土人面对前主桥。品种写着。
7: 瑞雄开往土面凝水来冲别，西路比松去。平静歇着。新的那么错，公看不上。后盖农村去平静歇着，西北云头切着里前南街外嘎着去。俺里前做用吧，自然这么人。天天去平静歇着西北里前地，俺天天来呀做用学个人了。 平常写着西北云头切这里前地哪了呀？将其他去日常新旧切不谈，老着切个去明察切为平日别切来开不卡机，切啊电池修切，平日人来谈，路局苏瑞所见南端切这南一边，新的南面，俺村里前地呀，托南谈三线南角的各处学个人，哦，特人地个切这这不看土电池设备工具人，严肃南去打拉日，哦，给拉空看不上。
8: 公公公，龙井丁了数百家的新疆南端，你这陆地人新白，你这罗马南了呀？你这牛牛呢？你从这这些地里需要吃点意思？
7: 喏，电视南去打了空呢，听我一呢，还是春节偏不村主总陆井去给位新人那么他，他的来有俺是南去休息，哦，给俺空去俺几所餐馆所退掉看哪了呀？总之看也拉咱们越南也不他。 铁蛋拿了呀，怎么住汤接种？汤能行，投送所决定看明着我忙不起都要是。空给俺解说，那些年岁写不谈，哪儿嘛随便级别，根据六岁六天。汤能行，学了六穷去，根据六岁退役，他是个说，天忙不急，咱们那我嘛些，咱们去看起了呀，一个汤穷人别，吃个忙不脱多。哦，他人给俺空去俺做呀，吃的那样给俺端走呢。
9: 跟他的学生去根据老师过日，给他七零二十工作着呢。好了说，他七零年，你那么的，七零需要给农村的开始呢。那你跟他的学生去根据老师过了呀，需要些都是意思。他第一样，你当年根据老师农村五十年没学空了呀，当俺当做几点地脱了呀，错心白，那你没算的就赢不赢了呀？他让你个这个两个当，老总说恰恰三百十年百搞了一呢。 俺们俺们这个恰恰的年龄过完就开始上新当，过完就没人。听说俺们三多也不就全部赢了，俺们恰恰的俺们说准备搞了赢了。
4: 아니 티 구작 뉴다마스나 첨부 튀제 아니 자샤 리쪽 연결을 야다 팬도 첨부 요바디 더 간주 탐에 켄세다 임바레스 텐다 연버스디 단 티링이야 가라스나 아니 급수 파웨다 군주 롭스 누시 낭드는 마슈 콘라야 원래야다 군주 롭스 개지정 신다 티 카즈 구두 정신 안 티니기 토냐마 지린도 뒤지 휴야제 도스인스 단 대야 당부디 가라스는 가랑조 더 군주 롭스 개지정 신원의 주요이나 아니 계급 경영내직 타겟 동공구요나 아니 지조 뒤딜 행자지 용구구요아리스 아야 다 지조 뒤딜 행자지 용화 체발라야 아니 지조 니난도 유베 민음기직 삼루 캐소티니나 다 랭군주관에 아니 팀룰을 지송다 아니 다가능시 랭중 춘이다 아니 규제를 지송기 아니 야랍 상전된라 신비 학성진기 민의 선대식도 규바체규테니 땅 아랑조 투초보시장 발이야 되니 마음에는 민득배 빼는 신기 딱 개주 된진지 도착이 열리스. 근데 임바손자 땅 아랑조 아니 단대 지조 니등기 땅 미청아 아니 삼배 배윤 댐배 아니 지조질라 파 유제이나 지조 시된다 민은 로디 파비기지 고유 약부지 아니 중요하게 체도 땅 아랑조 군주 롭스 아니 가라스나 아니 낭존의 땡과디나 쇼지기 다 개중부지 독재 저기 열리스.
5: 여기 시리라 중앙시 파낭지카디
7: 여기 팅럽 케왕키 리숑 송링 토라
5: 다르키기 센시마티 변종 시르시비 균두 시지리 생이
4: 다디네 먼저 니바디기나 아니 군주 로스 동외 카다 구두기 정신원의 주변이나 아니 진로직동 국제 등주 통제 로라야 다 중원 상점 저조 팅 순바 초반의 숭디 아니 개용 견도 다 규주 거의 제재 아니 지만 견용기 직 도거그 내든 림신 타주 투어 마세 하발도 있는 직 톰레 벤조 다비 단제 아니 지조 견용기 다 외부 추제디나 야게 하장 그 침부주 송와 땅안조 창매 단다 미동레 신디 마서나 딘디 임바레스 다 이내야 촘대 벤조 다위 동외 자샤가 출려야 당한 주 가라서나 아니 삼배 배유 다위 동주 때 중세직 효용 샤베 원기 당당한 주 지조 털려야 다 민용세직 직 삼류 최소 세나리야리 삼류 따와 세나리 단디 지금 우유 코나리야 초제이나 우유 중나 직 파마 변지 파기 라게 증명 고바다 우유 중나 직 통바 킴제다 겐쇼 파기 라게 소 따지미기 토네이나 아니 미더 미 파겐 저바디 땅 우긴 저바 잠레 아니 신기 지동 강양 매와 진짜질의 규제 땅 아랑 조치 정중 충이 된 계신 규제의 시드 미드면 내주 망보시 아니 간사라 틈바 디기이나 땅 아랑 조치 로중 슈는 남래야 아니 쇼부 눈저게 빼다라 슈긴 냠바지 서제 아니 딘디지 자기 와레스 빼는 차 샤위이나 탱강 아랑 조 배우게 싸자 망보시글래야 다 김장지게 나래야 아니 가르나 파만일이야 지금 투궁아 쪽 유배 다 파마 대조야 단다 카라스나 다 rani lona kewe kable ya ane jik tuku jik da ya pinju jik da tunlong da maasang chungma tuwe kengi ane pama tezo yane jik poreng moreng tabu sowa kyego ya tindiga jik nizu mangbo jik tiongbo yubadang daga nang shingi kara asana tuku kaa jik la cha asya na da pama yubay yina ya pama ya tuku sondyo mewe kengi ya tuku taju su kyuwa tindiga yina nizu rabda jikba mangbo jik ane tiongbo yuwaris daga nang shingi aranzo da sazan da sazan par dang daga nang shingi lero da lero ka par ane yumi kimze ka par la sokba 안 tindega tola yina ngan zui gunju yugi tseishi di ta chungsaya shindu chinba wangi ane ne zui chungsaya jigla yana jig pinzu sui senda pinzu samshi chi ma tuba che ane tuimedu jig tukzu chungwe ne zui tuzu yina ta jig minyongwa jig tuan ya tandung konga jig ne zui tila yana jig sapchaburum shubi yina ane loxia kongla ya tanda gyanagi gongdung shingjinga saja shigla ya ta chogu lo dunla lewa ji ane jig langgor gi zi je ane kaluba di tui chin Ta kaluwe chwe chingbe jele ya chukuti jik lamgi len ge je ane dewe ring tele ya ta pandu tsukung chingge ki mi kyun juruk zeju chungba yina ya mi sui jige jang chukuti tele ya jik kaya chingge mewa che tene tama di chukuti karasi na ane jik keji gyanggen ki ane mo gemu jige jamne ta mingangla gewa yina ya ane chukuti jik lamsang nyugyu chingma tingwa wangi ta lune cha mangbo shio je shiwala so ta kangdar ane jik yanga nyingji mi shing mi ju da yongsu trewe sabji nizu mangbo shik ta kansar tunba digi yina 당 안주 미럽 지만나는 야 아니 미두 녀바 딘데이나 소다 수미치제 딘데이바레스 제단 티순디 다 테더랑 안주 이나 무투제 아니 지 벤존 죽준 코나라 양 고코제 조와 미리글 야지 마다리안 요거베 아니 시제 군주 로솔 야지 토나 메바체 효인수 무주 담바 이나 레 미창마지 벤조 축부 가주 차바 이나야 다 셈나라 야지 로디 파괴다 아니 디지 지 메투베체 다거두 이나야 다 가르스나 묘저당 아니 강에 쪽도 메바체 아니 안주 지존디 시드엔다 배윤 딤베 지도 지금 두둥 차교를 야 딱 강에 첨부직 체규 임바 손자 아니 안주 이나 가르스나

0: 랑지르라 쫌바치바 티네기 지금 민다 첸덴지로 규바 제고고이나 당도 안간조 지금 개개인다 파말로 속바다 미겐바 창매이나 아니 랑게 담주다 자주 뭐고 토네다 미럽지 말아야 미국 상부지 땡제 아니 콘조 람 상부지 간라야 니티 치고야디 휴지기 개주보다 맞으나 아니 자기도 우스
1: 대기 시리라 균은항시 반낭기 카디
2: 푀기 팅럽 케왕키 리숑 송링 토라
1: 다르키기 센시마키 변종 시르시비 균두 시지리 센이
0: 디네 다샴레 양에 가르스나 체디 슈야게 낭륜디 아니 콩럽방네 개발은 용도 동고백과래야 아니 체디 슈야체 두스레스 단디야 나란조 능규직 미직의 초배초도야 다랑신이게 직 계산 중심 짬마시바다 담마기와 송게 조디 당아란조 가르쳐 버려서나 아니 콩도도 자고 요아레스 니 자고 요와선자 아니 나란조 준죽 나라야 간디 중요라서나 개와 똥도 싹바기 진바디식 최바소 레제 칸인 태고자 콩도 지금 좀 봐라 제스제제 다 콩도 팅지기 이나 개와 똥도 진바다마다 아니 산게레 추바피네 개자삭베 다 레제 칸이 바꾸 좀 봐라 제바 손자 콩도니 나란조 다 벽의 수균식 중난도야 아니 미게베 레베 독슈질라 찌제이나 나란조 심중업 중 어죽시에베 까블라야 자베 녀무 추구 콩소 샤제이나 아니 꾼기 빵고베다 내든 개 첨부실이야 다 문지 슈구야레스 대단 연보 손자 당 안조 장신 니게지 개자 좀신 짬머시베 송게기 미게베 레 콩도 텔레지 문진 세부진 난제이나 랑게 직 심규로 요베 콩도데 메바 수규티니 직 랑이 튜다도 쫀난다 아니 디기 용에 멍지 개진지 이버 손자 딜레 이나 간조 카르나 토나 첨부지 치과디 수지 개진 버리스 단 이응은 디콜레 야지 베전름 주베이나 능구 미니 직 투바 쇼베 까블야 아니 투바 슈 쇼중게게 다 때부디 수차고라스나 아니 콩도 고차고 요리스 콩도 코요 카라스나 란신이가 직 짬마시버 주 수규체도 아니 미신지 지 라니리아 지 너베 담주다 자주 팀부식 배워 통배 까려야 람생 틀려야 이나 콘조코 로바 후다 제제 아니 투바자로 지 요리스 은냐 다 투바자 사제 아니 지 나한다 파르볼이 지 매균 담을 속바 짬머시베 내주 차장지 저타디 다 콘조코 칸손 참미리 규제 아니 지 내주 탁주 지규다 아니 미리 두규로 속바 다 간다 중대 녀바티 제 탁주 지베 까려야 아니 콘조코 캐나리아 다 로바 지규 파샤 텔레 독디 콩조왕기 민망벌이야 포독담에 아니 라려야 미게베 미디다 니릴레 니르마도 토스제 동구야레스 대고려야 빼나 제세 라글이나 카리스무라스나 장게 셰단 자우 마투나스 치루 자우 뛰싱 페버규스 디지리 잠다 닝징 먹군기 정균두베 제세 라리 인스제제 다 콩조왕기 즉 치루 자우 가주 뛰바 대조기 망도 누구유바 손자 아니 안조 카나 콩조방제 장등 인지 삼바상불로 된제이나 내주 치중 상말이야 당아랑조 계셰 딕주시거 봤 어디 진체니 지금 핀주 내륙시에제 아니 내주 탁주 체과디 신도 내다 계지 뭐지 자기 요아레스 단동이는 내진 뒤과려야 로빈 시발레 칸데 주순 거라스나 셈지 미순 나가신스 대다 좀기 용밀란스 초베 셈디 직 좀나 다디 탐제 좀 받다 세제 숨고 요아레스 단 니마 제버는 쉬우이나 아니 드와 미지게 쳐도이나 셈지 미순 바디 심규 머름바 독주 쟁기 심진이 난게 까마신 신도 마외 대다 용조 메버 속고나 아니 랑게 메제 시부 메버 수베 이니야 엔티네 소탁 마레스 대다 인도 응안조이나 아니 랑라야지 콘트롤롱게게 심지 창련 대와 대다 메버 수규 차블야 뭐라 랑게 심규로 유베 콘트 지부디 파 메버 수베 이나 아 튜티네스 랑게 치디 자고 탐제 아니 메버 수와다 직종 리스제 드디 중 요레스 대다 손장 안조이다 아니 지금 장신이게 디기다 케빈게 치도 지금 치 자고 뛴좀 샤제이나 응원을 정규로 유배지 미개벨레 콩도 매버 수규트니 다신도네 개청부 책을 유바 손자 언직 특제 잡을래자 가대지 송고라스나 지세 세와세장니 세와스나 소소려야 단뇨지 칭게스나 콘트롤롱게 시거와 원디 지세 세와세장니 다우 세바르 민규르지 장가 초와 니세나 드니 자는 군세인 제제 송고요아레스 대단 안조 이나지 정규로 유바 콩도디 아니 매버 소고고 유나 당도 콩도 용세 다 규딘디 아니 매버 소고고요아레스 다 콘조 용세 규진 조디 칸데스 용과라스나 아니 뇽몽 군지 자와 던지 머릭바디 왕게다 가나조라야 아니 콘조 나조지 다 용구요아레스 뻬는 디에콜라야 로멘 랍자 가나조 디즈고구나 칸데스 용과라스나 노라 신이 충나 콰바 칸에 충스 땅이 라스나 초심 당사를 시스 제제

0: 아니 송제 딱 광주 용서의 규진 쫓치와 되기는 당부 등지 머리괴 왕기 아니 균호라 신자 체다거든 니바 이나 가라서는 라는뇌 땅에다 자주 침부 잡느냐 아니 쇠신 침마도 왕기 아니 공도 유용 거야 연구 요아레스 된다 연바선상 안주 지금 마시 밀리야 균호면은 다 민득바지레스 이내야 균호 티 가라서는 라는 거베 능신 에 미신려야 거베 땅념다 누중 초식의 삼발을 띠제 아니 균호를 야직 신자 체다기 매버당 당연히 미신지 전년에 지금 당연히 측축 조회 가능이나 대략 수행 강도구 토안에이나 아니 과연 진지 삼발의 대인제 아니 공도디 지금 장거 왕도 유답 채발래 아니 공도디 바장로 관동 진기가 막문지려야 아니 만주부 채과디 주부지 개점벌이스 대선자 아니 가지 벌루네 간대 중국어라서나 전전 장병권에 넣어서나 아예 공도 되면 동발이스 공도 왕도 유나 캐베다 공도 제일 주위 렘발이스 제제다 공도 녀바다 되니 그래서나 낭이디 주부지가 봐 세부 중국어라스 Teta son zang, ta kongdo di ranxin nige digi dang ane duilom la nozab shindu chibia jik tungye jik yinbari son zang ane dewe lujyu chudu cha xiawa yina kongdo wang jik xin la poduk dang jie ane nezu chung chung jik tuyame la ya jik nezu chambu la gyu jie ane penzu nige duilom dang ta kiwe la nui gyewe ane nezu mangbo jik yore la yang kada sina mi ka jik yina ane kongdo nyewa dang ta yungde ngenpa teta be ane sado tuwa che jie kado yina ya jik kongdo bang jie sui sui khona 된제이나 아니 점링들지 생년 선거 등기기야 표중 민은 망부직자 안 근데 턴도 튀미지지 근데 임바레스 단 뒤양 아라운드 딜이야 지 배전 좀 쉬버이나 아니 메릭 나고 랍징기 우지 멘달라라 쳔버이나 ngar karasna ho abiji ge nala ya ani mirik ka bi yina mirik ka na yenji ge ani cheda dugzup jin thela ya ta khong ge ani thagwe thapju che je khong jamlung du kera chhu je resna tinde tin zo yina maris khong ge karasna lapchi bi ani thangding ge tawa da Ani kato khajui chay jang jik dendung ki chido rangyi lo dong ki kongdo tata yongso bang jay yina suyongong khona tenbe lab jing nyingdub thayla ten jay Ani mirik kawu digi goba nang shin, ani mirik nabur digi goba dang Ta nang shin, mirik nabur digi goba nang shin, mirik kawu yang digi jik zong su goba jik mirik danyang ki tawa tenpo ju tsuk jay yina Mirik ka na khala yang jik madwe wa, ani lo abiri ge mirik shivyu kimen dang Duylam li ya samla dang jay, ani ngari ki khunda nam jik yongso bang jay 코양 깨지 권에 첩식이 링구 나조질라 니디 나제 다르 코는 이는 아니지 호아비게 나라야 아니 미마 용조겠지 드니 지구다 가신 토하자 마세 점리 용기 우리다 미마 상매 있는 감여다 지구 치세 드니 랍징 우리질 규제 드니 이 말했어 저단 뒤도 이는 콩조빵니 코양 깨지 아니 가즈나 제단 상부질의 띠인지 아니 점리는 깨라 줘봐 드니 중부인 말했어 당연한 신 가능도 자하게 랍진 우지 마가 딜레 쳔바 이나야 아니 콩게 세가링 직 스미 시베 따발 띠인지 콩도 다직 작래 용도 파 빵제 아니 수신단 공의 디기 용의 직 탑주 상보질 띠인지 아니 신래 넘버 개베다 제지 사도 나제 근데 중배인 바레스 제상 대송디 전가 만족 견달 순송 창매 이나지 콩도 빵제 아니 코양 지지 삼발 띠인지 아니 랍진 게 제지 동게 기우 당바 터돌 야지 롭종 휴제 아니 뒤다 남북군도 장신이가 맞기고 속에게 아니 콩도 들려야 지 춘진다 문좀 제재이나 아니 장진 청매지 개발 용도 동거야지 휴지게 다 개정부를 제재 아니 휴야되듯이 인스
1: 다들 행계네 신신비의 리진디니 균주원 시에다 시비의 윤투 체질 리진지에 행계네 모투치에 겐스남치다라 콩키 콩주방네 개괄 용토 동괴백골탕 조미 디기시바티 컨제지리아 응진 치괴백골이야 치지남에 드법세러나
0: 다디얀 직딘디 토리아 초신베 지금 조심제 탐제 아니 디기 뇌징 동해면도와 샤다이 이뭐 얘네야 다 영이 아니 지금 간다실이야 지금 디기 쉬고요라 간다실로 동해 쉬고요백골이야 타팔이야 아니 문제 직등식 되네 중투 요마레스 아니 능구 민남기 당아란조 디기 지베 지 타녀 짱바점려야 지금 제바름 슈베 갑려야 아니 류부 디신 셈바 기버식려야 아란조 디기 세제 아니 문제 답디 틴디지 슈구 요레스 얘네야 동어 지 소베트도 아니 가라서나 류부 데발 되네 지 셈바 기버 용구 요다 야나 카드나 셈바 기버 되네 류부 데바 용구 요베 아니 내든 개지 틀려야 아니 문제 직등 단지 카세지 맞춘 거 관계 아니 디기를 야 문제 제단디 나조지 차제 딘데 임바레스 딘데 임바송디 다 런이기 이나 카라스나 아니 로마 런기 다 통도 용송기 세자당 당하는 신기 초배 냠용 먹기 때문에 다 디기를 야지 문제 치다 주고바타 아니 디기디 치다지는 톱덥 쳐거봐 딘데 꼴이나 직자지 생긴 놈이나 아니 직 토메 제시 좀지 누야제 딘데 임바 인스 단데야 디지레야 야 진내 가라서는 알아서 다 샘기 디기다 르기 디기제 아니 넘버 멘더와 니르파 이고고 요아레스 다 남자 디니레 응 알아서 좋아 미리르 야 근데 샘기 디기도 쫓아왔다 아니 속자 둔주르르 얘기나 다 르기 디기디 쫓아왔지 근데 이 말레스 다 텐데서 제장 알아서 속자 둔주르르 야 아니 르기 디기도 쫓아와 임베 김쟁 가라서나 다 속자 둔주응원에 주바이나 군도지 사둥니우디 아니 루이 침바시 롱조 자주 유바다 다나신지 군계 두수지 니마 니무이나 지 니마 초신 세모지 캡 초보지 요한게 중바이나 테니 속자 둔주다 디게 체슈도 마스나 딘디지 임바레스 이나야 로아 미응원에 주나 아니 지 사둥다 군노 롱조 푸숨 초보 여바점기 아니 차 용스나베 디지직라 문지 슈바이나 테니 케랑게 지 디길라 문지 슈단디 아니 속자 둔주 디길라 문지 슈단다 아니 직종지 차주 요레스 마시 미식라야 베 아니 세괴 롱조 푸숨 초보지 여바이나 디야 미디 디지직 이나야 아니 디니지 차 용접상에 디지 말해라 로아 미는 놓고 왜 아니 가라스나 다 디지 뭐 어떻냐 아니 뭐 임바레스 다 하나 로아 미 디지 뭐 어디 가라스나 아니 공수 따라 아니 샘라 디지 두고고 요아레스 걔디 아니 알아서 다 빼줘 주고 가져 차와 얘는야 샘라 디지 매나 아니 걔라 디지 뭐 어디 아니 때네 두고 말레스 빼름 차 샤와 얘는 어리 좀 봐 보자지 미지 잠나왜 레스밍 마게 현좀 시베 대피나라야 아니 개인치 몸몰이 깨져 통부직 장요아레스 계속 동부대 컨테스트 타요라서나 아니 년에 맹강게 내와 망고시 균어 죽으시라 요바레스 갑디디 코나 생감 직백기긴 난세다 맹강지어와 어디는게 뇽바 뇽바 둘이 거시게 요리 년에 맹강게 내와 망고시 균어 죽으시라 요바레스 대도 죽다 김단에 퇴바레스 얘네야 균어 코네 콘솔라 루이 심베 디지직 쪼미투바데 원세지 세제 송요리스 제가 공세가 가면 되니 개개치 뭐 몰이 콘 등원직 년에 명강게 생감직 배개개 나 백갑이야 뭐에서 권한 게 지금 통조다 시도 중에 냠뇽을 납작 개진지 이발이스 대성지상 개개치 뭐 몰이 가면 두부 틀려야다 미순대식 이느냐 심라 디기 매버이나 아니 균어주부 가져 이와이나 디기 엄마때다 디기 차상지 톱톡 매버디 다 자주 가져 지고 요아레스 다동 알아도 이나 조아 미리려 아직 룩 디기래 아니 심기 디기 디 개치 바 임베 꼬알이야 엥엔 딜이야 아직 나 그 땜규주 슈버이나 ngar ching ger ga kabla ya ani kana mita ji gi chimna la ya ta nindar pete ta we pete de jul ya sindu ka we se ji ta ya lu chu wala sindu ka we ani lu chu ke ba ji yo res tan din da song ji zanga ani mita ga se tin ji gi pete de jul ya sindu ne ka we yo son zan ani nindar ji pe zo khana la ya ta thep sik ji shu gu yo res lu chu ke wo tin lu chu ya le sindu ne ka we yo zan nindar ji ani ril ya lu chu je tu se so ba ji gi yo res ta kunyi ngone jwe yina ani mita ge se di luk thonyo yo mare la luk su ge wo di pe de tibe ja ta nyo yo mare se ini ya kunyi nangu pin ju kara sa na singu chi re je kan de sang gu yo ra sa na mita ge se di sem na la ya ani sonam jen ji mi nga ni s nyin dar pe ju khan na la ya ki bu tham be lek she da nam da tha la ta lo gi s me je jing da be ani chui chip che be go gap sang bu ni da shik tho ba ti ni ani ngone mi shi ge me je na la di ji che shu di gi s yon jang ngan ju kim ge luk su ge wo ti ni lona to thezam de lemna ya thandun nyen da cha cha lungzu gu chue do luk so bar so ne ka duk thenda nyang go bani ngo ne ta lema de ga mi shi ri a sam je sam ju thinde chi chang yo res yin ya luk su ke wo de sem na la ya kha de chi chang yo ras na mi ta ge se de ni nyen dar pe de kha na zun ju dang wa nang xin che je yang xin jia chi we chi ji lung yun zhong ta la ya ran khang de dar zhe be ko ge chim bu zang ya mi wa ni ani jin je ta kha da dung he je res 개봉안에 닌다레시 이니 양신 자치베 자단 띵려야 양가 루주다 냠도 이나 엔지 랑 강도 따라 로디 체주 유와 존디 당가 더 개봉안에 직딘 디돌이야 미베티기 치슈지야 된데지 선거 요아레스 된다 손디다 민남지지 랑게 메와다 가조라 된제 아니 디기를 문제 제단데 나조주 유베 이나야 다 미지게 투몽게 디기 엄마티 셈기 디기 임바 아니 가라서나다 공기 둥담 텔레 다 세시 강릉지 엔치 두 요아레스 안 당은 신가랑조 튕규 지금 망조가 소외출의 차이는 양 민망부 지금 뒤에 숨고도가 사주 통규 매발에 셈바마기부터 두바도 숨고도가 최단 뒤도는 가랑조 아니 생기 디기도 좋아임받다 세우 휴지 하고도가 대성지 당가 당가랑조 매력이 디기 탐재가 나네 아니 생기 디기디 개최주 임받다 자주 카세지 독세요레스 뒤에 손자 단 좋아 매력이 디기 뭐디 아니 생기 디기 임받이나 아니 안주 가르치고 라서는 아니 셈기 디기 토비아가 체도 아니 랑셈리아 디기 메버 송게게 다 규진데 자주 체제 아니 규진데 파 간고다 메버 소토바이나 아니 신에 소소라야다 셈나 디기 토토고레스 다 아는 안주 아니 셈기 디기 지 메버 송게게 다 규긴 쪼디 가레스나 디고라야 제정고바 춘부 칸디 숭요라스나 지데 구바 진이와 티이 자와 머릭디 숭제 당 안주 아니 머릭베 왕게 당 안주 규려야 딱바르시 냥컴수 규르베 티네 되자다 시다 Dimu ti sungwangi, ane nganzola ya kadu yinan ya tini karasana na, ane digi, dewe digi matubjin, ane mendewe dungen yon ya, tindake nedyo mangpuchi yungu yuaris. Dan dine nganzo, di nane, dan nganzo doja la chomba yina, ane saja lekshe le kadu yisungu rasana, hajan do la kamba yi, jebu nyurdu lakbar yurus, chibe shala chakba yi, nyanam temata to su cheche, dan doja ke sabade shukche trebe wangi, ane kadu yinan ya chik wangda, nola chimba mewara, Ani meda chukbu di karasana wangda gyuno zyurugu tiondo dheje tan renzo kone wangdo tiondewa sonza ani rangsamli ya digi ngone shikta tokawa tindri chagu yores. Tawana shi nga rangzo shedan ngone tsomba yina ya junjugla kandri sungo rasana shedan sungu sem chana yini shiwa nyamme nyom gada dewa mitubla nimi wunshin tenimi gyurus. Tan di kari sungbo rasana ani shedan gi ta sungu sana nasuk sikruwa ta kandan shedan semla chamba yina ani yi yina kharasana shivati ane jiga lhoyla pavya tinte yina ane yontuku maris tanganan shing gawadang ane dewadang tinte yang tupsik maris ane tandung kharasana shedangwaange tsimu nyingma kubal soba tinte cheche ane lusim tela netuku maris tisungu yoris tishin tandung kharasana po shedang jindang chakdo jin ko nyerun laro didu mi cheche ta kandara shedangka sabade shuk chetaywa wangi rana nwewe jik chajwe da tangi timbu zamna yang ane suyusin matuwa che nga ye da kongta kona cheba son zang ta kadu yina yang semla digi ngoma shing ane tokawa tinti chi chagi yoris ta dung karasana timu gula cha shaba yina yang ta timu jingi mishik la chuna junjuk le dungen dondu sem yue jang dungen nila ngombar kyu dewan doye jang timu be rangka dewa jatara chom sungpa nangshin che ni ta timu wangi ane langdoro jewe jik tabla mong je Ta sangi da lingi chinchu loja yina, digi dhubyu sabdo, ta dungi kuna dhubwa suan zang, ane gyu dungi le, ta dhivu dungi bashik jing mini, ane simla dhugi ngoma chi, thobma dhubwa, tinte chaga yores. Tinta yinba suan zang, ta nganzo kendar shung sum sangma yina, ane dhubwa miri gi digi ni, ane simgi digi yinba dang. Ane simgi digi thobala ya, ta rangyu lu yuwa chik migiwa le, doja dang, xe dang, timu sumla chik chunjin dang, mewa suwa tablo mbegwa tini, Ani karasana ta rani la digi tuwe tawe zawen genlen yinbe ta neluk tishin kwa di ani shujigi kachumbudu masana tindri chagi yuwaris.
2: Pegi siri la gyunga nangsi panangji kati.
1: Pegi tingrab kewang ki rikshun sungling tora.
2: Tadakiki sen shimati, pionchong shere shibe, gyundu shichiri senyi.
3: Kongto ge sunam chida laga ani rangbi shendun chaya inari tangnan xin ina kongchubang ne ina kekbar sigo ya tangnan xin ina ani digi shibati ina kandijili ya ngunzin chigo yume digor ge ina shijan ina manguchi su nansu tenge ne gela kongla ya gandhi shuya yuna tuju tamzi nanchi ya gandhi shuro na
4: no, ngade gandhi shuya ji yun kongla gela ga kharesa na kongchu ni ta rangxian changma ya zhamang shibu suge ngi ta gyu zo di yinbu ma se ada beta sungji na je ne ji xie sei shi la jun na song wan ta qian ni jiang la o kong zu di ban gui bei ta xi sang xue di ka li ne jiang zuo ji mo zhe na ro na
0: wo le se dang a ran zu kong zu di dang kong xue da ji ne ren ni me ji bu song ge ge ta ju jin zuo di kong zu cha ge yo ro la ta kong zu di ban gu gu yuan na ane de le ya ta xi sang xue di dang a ran zu yi na ane su ba gong ya di ta song zu bang ya ge ta xi sang xue di yin ba de shi 다 얘네는 얘네들은 뭐 아니 수업 공부를 슬럽디 가르치고 와서는 바로부 라니를 아직 동조 초숨 가르쳐 뭐 얘네야 텔레야 빼 빠슘제 아니 데스티스가 요 말이스 된 가르치고 와서는 바로부 라니를 아직 갑제 갑제리야 아니 지 칭년 받아 땅년 받아 된데 주베 갑라야 니네 얘는 지 멤버베 걸 신샤바 잡아낸 신세와 뭐 임버체 텔레 있는 내급 소수 소금띠 Sogum denja parubu di kongdu di paan janju. Kongdu di jawai jila yin ane shine mitila ya nelu kimzin sheje ane rengi pachorubu nabra, sosu nabra, nido la geshe dikdik sikruwa. Tinte gen nambay dingne karasana ane jik ta su nabay nechun takchuk chiya. Tinte jik lamla gyo je chikwa di kachinbu jiris. Ta dorgini shenang aranzo ta kongdu la sogum ten. Sogum ten ya karasana za kongdu shiwa nangshin pa pashumne dewa mayinba. Kabdub kabdub tila yin karasana ane soga kumche, lamsan lemma lob che ane jesu ina ta di karasana pinju paagi ane tsui noo yume tola geche dikruksane chiyade tinte jiga nyangaji tungu duus
5: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0: 겐제 남탄 기괴바 쇠베 칼람 니게 주미 시샤동 토바타 기거 치나 키 총기르 게주 캡실라 남루 샤동 토바르데 드이발 하선에 튀데 닌지나 게용기 총기 조르 조기예
1: 게르고르단에 유고도 용기 시트랑게 고샤 짱랄리아 뇽솔 삼마총데 하나 뉴드 슈남 듀네 놀라 듀제 닌지나 하선에 베 장당도 조기도 람바이키 샵슈 디그 나르웨 투고 창도 치유베 나조 유고르와 로데보타 심티부두 지주유시
0: 페드규베 짐주기네 테 탁주 제제 페기 유고 기념년 서무토베 주시 뉴슈 유구 딩데 유고와 람쇼 키원에 샥도 치바타 윤종라 따와네 대난 슝도 제베 파르키 균도 동신유 타사라 파고 데와르 제베 루규 리네 냠년 쿠토 페제 균네 파르키아바타 탕가 싱바 뻬소와 차간 릭내제 시직도 냠제 총화타 니고키 켄딘 릭내 냠내카 나초 미남기 지바르 까와르 규르게
1: 중국의 표현종 헤말라야 타고르키 예지 냠레 링디 강가베토 중국 지조 세리칸키 심주바 다이샤홍키 예용키 유골 피제 지고키 토넬레 27가 딘케 표현종수 유골 피제 동외 고급 야보식 토바마세 대외 뷰제 도외 피제기 탑주 고급식 장 중유 제주입시
0: Pöki, yugo to tunle xin nunba ta, tunle xin ki to yugo nunbe nyamche ki namba hurta dwe di dagyu ta. Gangguo jinduru, loli ki nyamne so luze ta, yugo nyamche ta, xinle ta, yugo nyamche ki namcha hurta dwe di. Yugo wara sadur demu tasa yueba ta, zemu zesa yueba, jela nyosa yueba so che ne, rinle yugor ki ze jue ti, chiden jingne mangbor gyur xin yu.
1: Sane kato. Nyamlin samu chibi jingne yugor ke namchang lalin darwe sakong shiburu yugor chibi malajik chahyu. Diyan, jilu nidong jami nyuzanga loro lasa chongjie ki yugor wa miting chi ngadong lhazam liya nilin shubi yugor ke joson dongbor gor tongzhur tukja jumi chu simba maasai chaymi yugor benjo ta changzi nyamlin so le. Namba sarwa yazo geba dar pide chungu maasai shigazi chongjie to kato ta gamsa nyamdi la dine zeju pewa. Loga chongjeri ki pyumi chungni loge byuda ta tanzam yugor guishu sarba kyrwa. Ningcha chongjeri ki jengkam rinne yugor ki miksa dujuru gundi dindi tangwa. Chamto chongjeri ki sarji rinne yugor ki lamtik sarba dweba. Nakchu chongjeri ki lingni nakchu misim su tingsab suba. Ngari sakwi ki kanyin ki ngari ki byuda geja chuse chero chimba je chungyu.
0: Pyudu lam shardong tuba ta yunjong zeba tsuwara nyongru chokba je yuba ma se. Tadung chugi gyan chenpo tenyu, rinne yugo ni gwenki kailin la tenbe banjo shikinbe, pegi chugi tenbe chajyo rizhile sadyo yugo ru jikche chelun ne nyamlin thordong ke chosu rinpo chi shingyu.
1: Yugo ruwe togur cheshu chibe sator mitrube nezu la mingne, nidong jame nyuk sato le pegi sishun ke ledun nyendu na, yugo ru ke lamting shibo ru solong yuebe chajyo chweta chajyo kase tenyu. Zhongko donum penjong chirzong gongsi, Zhong yongji nungnyun satsi nidya lhazam la, kanchong satsi zungne rinme ngang solo ngubbe xiabshu kondun chabatangji. Sakui zhenne yu xin tu chi lo chobbe solo ngpodong ki xiabshu bide sakong shiboro solo ngub chobbe xiabshu kyabde tang yubshi.
0: Gelam sumji ge gyune pöydu yongwe zhijang ki yugowa guxeb u lagi. Lhasi derong nungnyun satsi su solo ngub xiotu. Lakto kaba ne zanyi angda shirchi sulung pongmar lang chokpa ma se, tadung ngari le jorji chir lo chokdu, taja sim lho le pupsung si ngak juu chi shindu shepshi.
1: Senlinge, kongtu senchupa dini dindi jodin zowi chita shibe nangzin gochu to, pyo la lemna pyo ki miji je gobe pyo to rinne yugo ke calab yunche mebar chushin yube gotishi.
0: Si tun penjong junbe chok dungi junmi, 去年年中七百养的场所谈得契机三星不提名团中龙城年轻烈空推给龙城起三个人滚队滚中西北来前移现在那么做项目目的团队决定作为其他西北南城南国决图特色出席群众图忙做前部来把的家协会被宁着创建了宁着地归去 Pinzo Miri Kanki, Shirim Jokyongki, Tablam Saba, Chusip Chebegor, Nyenjun Shugyin.
1: Selenge, Ningzhi Chongjir, Chayib Chu, Bema Gang Chomshun, Nyenjun Degu, Nima Chongki, Kuchung Tu. Pinzo Miri Kanki, Shibi, Kimzi, Dine Shik Yubba Dini, Miri Kanki, Chumminam, Lege Parsing Tu, Nyamzom Chisa Shiru Kyuryu.
0: Nindaki Chiduru Dikara Mitsu Mansin, Gingun Tsu Gogo Chene Dedi Kata Lubata, Chibe Kuitu Chiba Tsu Zemazua, Shunu Tsu Lujon Kuitu Lujon Chigiyu. Ta Mijinwe Sar Yubi Shipshu Dibu Duntu Diguigile Jibata, Dele Gitumi, Sida Uyun Jigi Guntu Le Duntubdi, Mansu Girishu Nimbata, Tongne Yuzi, Zero Chigiyu.
1: Nima Tongki Kujuntu Purita, Gari, Huri, Memba Riso, Miri Mambo Dudu Jiji. Kujung te zhu ne, dun yu jingbo ma song wa tang, zhong mi yung kong jia qi wa, so e kum si min zha wa so ki yin bi, gab si rin, wang cha tang, gen zhi zhi tu yabu ma chung wa tang, kim zhi wa la, gen da yang yang tuan ba. Zhi ge zhu zhu ta tam, cun zhi yabu ma tu ba so ki, ne zhu min yu wa xi zhe yu.
0: Kujung te zhu yung te ki ga ne si qi, di kui deng ui ki, tep sa di zhu gyu ta jie pa tang zhi, ti ra, pun zhu mi ri kan si min yang da. Tep sa ti si ge qin bu mei mu. Wengya, nang tuyen pun sum chok ba di, ti gara maang gi ne cu chui du chi ba tang, maang la dut di jun ba ma zi, ta dung kim zi pin jun bi ri gyan chi ba ti ri.
1: Pun so mi ri kan ki chi tang zuo xi ni, di gui dang ui di ne chi de zu bi, chok sum nyam gui ki chui mui lam su ti si. Do du ni xe na, di gui di dang ui ta, si da uyun leng gang, di le je ti gara nyam ta zom ne, da wa mi ri ngu ri, tu ga da ri di gui ki tuan da la chui du chi ba ti si. 다자 내든 테란토 다세주바타 투가다 타주치기휴 시다 올랭키 망게 되로 두룹치바타 데레기 라다데 쟁게코르와 데그동위기 지규 꾸동 자주제 땡기 카세제블레 레그 카세부 중라 랑게 신라제베 내주야 퇴 뉴트치유시
0: 핀저 미리칸도 규거 미리 튠지기 섬든 나초 지베 칸시 유바티 문세 신도 퇴진 Tito, Lujon Yoche Mangdu Dongyu Gorta, Rizze Chigoro Shungdu Yubi Goro, Gei Nyi Jongdu Yubi Goro Sogi Semdun Natsu Kuyue. Semdun Tidani, Chiba Zama Yinbara Digui Ki Tuga Dara Ligji Chedi. Jub Tuba Nam Lege Zichar Guiba Ta, Gubche Jub Mi Tuba Nam Changmara Seishe Chigiyue.
1: Punso Mirika Ni, Lejun Jubsashi Jibu Minbara, Mirika Ki Jumi Lepor Dene Biri Chisashi Gyashi. 디 rinne lu zhe zhu sheng gui ta ming ma qi gu gu, qi bie za zhu gu, zhu yung chung zhe jim du gu jie su qi xin, tiga la ta dung gen gui la ming ma jia sa ta xiu nu lu lu zhong xi sa, zhu gu lu zhe mo zhe sa so tian yu bshi.
0: Ta lu dun ji rin, di gui ki ning zhi chung ui tep zhu ji gu bu ta nyam tu, di ga ra zhu dun zhu yu qi gu xi bie xin. Pu ge ge nye gi si ju zhok zhe ta, dang gi lu gu ta, mi ri tun zhi gi xie jia zhin du ru. Miri ki zhona denbe nyamgui rizhi jie su dang yun tan miri ka ki chungmi, kongdo kui ki gangay yubi gengun ji chukju rizum shu yu. Chigu bi rin gangay yubi gengun lo jie tan chushib num su jie ba ma se, tadong kongzu ro cuwe na gangay kan cheba rizhi gyan cheba zhi.
1: Tunso miri kan ki shidya ti zam chenpo me rung, miri ka ki mangzo jen dunba nazo gong tup ji, zungne yuri ma song wale, kimse nam kui chung jikdu dheba tan, Senpa, jiktu ngui di chungyu. Degui dangui di chitui wo. Zhuimu tingma jiba ta, chigo na zo biwa. Chawa ngui mambu zhuba jie jiba du, maang di senpa cho sop sop du tune, nyamju sum ki si tun di di di liu si mutu zom si yubshi.
0: Senga nambu cho, kwang tu sen zhuba tine ting di jiu tun zoi chita xibe nang chen guo jiu tu. Tepsa chu si chung chung tu, maang zu qinpu lekwa de gyan si kui bi, ning zhi chung gira, ni zhi di gui ki, pun zuo mi ri kan ki, si rim jiu yong ki teplam saba cui xip qie bi guo ti ri, ting di jiu tun zoi chita xibe nang chen, xun zam ta ga xie yin.
2: Zuo ni, qi gu bi wi, dang tar ki si qin, guan du seng zhur sen se, long chin ki di gu. Tata, qi ji sen xin ba ti ni, pen jiong long chin ni chi le kong, pe ge long chin ki. 성규로 근데 근종 시비 레진힌
1: 셀렌제 단단 넘버스 센시비 레진디니 변종 룽진인지 레공 벽의 룽진기 성규로 근데 근종 시비 치리 레진데시 나팅데 레진인지 슈킨 지든히
0: 생활인게 알레 진인준 슈킨 이시양진인 샘라 넘버스 무투제 레진기 낭튼카 센시나로나
1: 셀렌제 샘라 넘버스 무투제 성규로 근데 시비 난세디 센시나로
3: Gwendu Sengkyul Taye Gyaasule Gwenchung Nohu Lini Kielabu
4: Sengkyul Gwendu Gwenchung Lezenki Sengkyul Gwendu Nangchen
0: Sengkyul Namacho Gyeduan Khungsen Rin Jizho Yonggi Sakwan Le Jewe Minna Jushu Chize Mithin Tungjuru Nishu Zaji Ta Chizu Shidong Shige Sindu Shibzhen Nang Tuyanti Chirin Tungjubla Ne Lingye Cho Ngo Zhinang Ri
1: Selengye Sargoy Bar Jimju Gendren Bu Ne Shido Chungwara Talu Gedun Kunsin Rin, Jimju Gendrin Lady Ki, Kordu, Ji Chane, Denla, Kurim Timishi Junghu, Jimzi Gamna, Nawachwe, Si Jing Nine, Si Dun Nin Pare, Jizo Yonki, Sakon Le Jewe, Mina, Juju Shizeti, Midin Tungjul, Nishizaji Tan, Chizo, Shidon Shibesimatan, Niri Chanum Juju Shizet, Midin Tungjul Sun Tan, Chizo Domi, Chujasin Yushi. Xionglam Gyune, Chi Zhongkini, Zowa Yinxin, Rimzi Gyamne, Nguyenba Chana, Xionglam To, Mina Zhuxu Chizeti, Midin Tungjul, Zhukutan, Chizo, Chukdong Shibya, Nishu Sine, Ninri, Chanyom Zhuxu Chizet, Midin Tungjul, Nintan, Chizo, Gedong Gyami, Chukju Zinyu. Tina, Rimzi Gyamna, Xionglam To, Nyerdiong Renxin Ki, Zhuwa Gendrin Chizet, Midin Tungjul, Nintan, Chizo, Gedong Chukya, Dunju, Dunju Sine, Ninri, Chanyom Zhuxu Chizet, Midin, Chishi Tan, Dongmei Gubya, Dunju Simati, Duyuzongbele, Yaja Chu Tan, Chengchung, Yepar Yubshi. Jaglam Tan, Mangju Kaju, Shudo Gendri Jaisu, Zhuba Jizai, Duyuzongbele, Soso Parsi, Rimzi Yamna, Jaglam To, Zhuba Jizai, Miting Tungju Jitan, Chizo, Ngadong Yidya, Sungju Soju Sine, Niri, Chanyo Miting, Chinyin Tan, Chikdong Dungya, Dunju Tungju Simati, Duyuzongbele, Yaja Chu Sun Tan, Chengchung, Jipar Yub. Rimzi Yamna, Shudo Ni, Zhuba Jizai, Miting, Chikdong Yami, Gubju Koku Sine, Niri Chanyo Miting, Chi Yada Ngabju Ngabdun Simati, Tuyuzongbele, Yaja Dun Tan, Chengchung, Yepar Yu. Rimzi Yamna, Mangju Kaju To, Zhuba Jizai, Miting, Chi Chikdong Chukya, Gubju Konga Sine, Niri Chanyo Miting, Chi Nijia, Shibji Shini Simati, Tuyuzongba Tan, Jinnan Tsungyubshi. Selenge, Shirimke, Mima Nyendoba Yashu Ki, Wimi Mingdu Na, Pyoge Nyendoba Shizuidu, Digo Keshibde Nandu, Nishi Yangje Lane, Tengje Zoyangu Rinang Shi.
5: 生那么错，弥漫基地擦巴勒，捏脆别玩心了。今的具备切给你，基地部送给提炸酒给，记录你多你需资助了。习近平弥漫年都把压血给为民用炸酒给过日期，记炸写战斗。记炸难快点，记录你多你需资助了。习近平弥漫年都把压血提炸给开不炸切过这月给，来给浪家写送。谈到记录你多你需资助了。习近平弥漫年都把压血给为民送去送点用炸酒给这。 用炸前边面对吹度，培养员将每到中各级抗体人民送年度国本，七八官部天南吹度。开的三家月呢，记录年度你需资助率到九百七九十年去，取最极端的狂，卡巴塔年纪陈一所两年，记得不身居吃炸酒了，年薪需求多。生个那不错，你推将用点先天被学习难摘汤嘛，老干做多，提过去西边两团自然团住不来呢，另一个从我这弄个是。三连接。
1: 先是卡塞托许国际日节出租塔米格尔克卡萨托许国际日节解决条件身边将用的新电板协助纳智托马特做个的，记录你当前面女子走路了，落个新电板单位七个半个钟头，落个中间去新电板四句，让他人把九六套东西，让将经过呢，不要让将中间人把托马塔拆过前面新电板南镇拆掉皮囊，新电板A塔 B C D J 这个系列的他，这个系列新电板七十卡萨级，芒西测试，国际年级一百他，第芒西托，包括中间的题，这个系列测试级卡萨入门，国际年级出局他，这个系列国际加的十九，这个系列国际加就接盘了，托了当我谈之，第三沃多，第一个他，第一个你两头当年，国际送出他，国际出所级卡萨明朝我这年，新电板这一组参谋的级别，卡萨马拉西参与不是。 每个人的卡萨的，如果三对口气，一个民族的心理规律什么的，一个是口气，一个心理把内疚的七八米样了，三对内疚的七八句，男人七八了，同时了，国际人家解决条件人员也紧，但对男人一种，一个解决心理别，我当了后个了，那个到我你以前在，三个人一个是送，国际送出所中的，国际解决实际把它卡萨给测试民族的内疚，咸阳老个中间去。
6: 九度南镇前边拆过前边新电板了，老旧塔老不灵开，人把新送，转天进来，卡萨国庆安内国庆送就所接把转接塔，新电板左边内车板了，日夜打了转天进来，卡萨脱手国庆送就三个转接器。森林街，南站八百零地，看你吧，宁镇中间多年度，第一个解释镇南段，一些杨镇南内，听见作业我就能是。
5: 生个那不错，三块板这月底前呢，许多情况了。咱们家把这位领地跟你把的，还有几个几个，他们西北给托色组队前边领地的，今的就被七股堂七九年，宁这创业多年多。各地领地给，现在去团建交往谈，南面女婿配给了归，一个几个他们西北托色组队了日点去，你这七八就团走而前呢。
0: 在孙间他起来间那么间接给日熊别人他老年娘们给来的西都就是领地呢其实他听别国内那么些给军队了卡带家的杀对结合松用了相对学他现在给内政文国他用东了的国家呢杀对内吹批给了相对学位对外领地做他提醒老党这内娘土结合给结合西北给托色对吧他制度点别结合给结合等价松用切别开具点别原来领地千不你规制切的 内政文国他用东他听着你们国电价松用界确松一团呢充满你们说基督这的杀掉结合松用给南北沙巴亚切罗丹呢结合松用他内政文国他用东讲到批给盲从内政界了你们国的东位特朗普三家写出些批给这里是个南北错他老婆给
1: 在所宁泽沙基给蒙古国同居的西京东同居前有事大伙姐妹在松秋所进行派认知节目在所宁泽沙基这女子主谈松东国家前呢其中国同居的究竟是什么来归置东西西道中华行了在所宁泽沙基所在居了关帝东为西居的地角落落地头将用的接受在所西从东部对中部来加上松塔长中主派外地也用的前用出在来加上长宁塔差松起托外一部塔把这也用的按松巴来给 第一呢接账引起前辈在所西从东部对中部来加上宁塔长中西帕罗地也用的前用出在来加上长爱托为一部戏接账引起前辈兰国的铁人塔青东有些人起西从东部帕在地也用的前用出在来卡索索罗加上长中松塔差街塔加上长亚塔差顿起托为一部戏将用的在居西行电表安排了地角级别归属开进去的就一部戏三连接
0: 年前的西镇了偏多吧，决定电塔社区这边起过平常设计的人民起过病毒，第一个接触的难度，一些人在哪里，人家作用不着能是。年前的中华苏里连坐他，培养讲讲苏里连坐给作业的级别，西镇了偏多吧，决定电塔社区这边起过平常设计给若干人民起过，是个在创建他，他是创建，人质创建解锁我解锁别行。 田明玉呢，电塔中规特具他，西镇到七十多位免税局就规制团结前呢。本期西镇去国内谈，前年给七月参加给南北县级赛的结合人民部内免税团购西镇都超八十规定动起时，他定给人民这边去过本多往茶店了，开辟七星，不让讲讲密码敏感去给跟期末话十里错发谈，念头是个在创建他。 他是创建人质创建界给总坛去看给西镇同阿介所决的，切断路基坛，日雄着领，内托路基，基本文件面具，人民拆西镇面具所给其他界的，切进若干难民切不谈切不及，配给三段内西开具了谈判人民把谈，西镇给面具归国谈，难民撤退给国内谈，其内给切进七镇一了，却用内若干界的，西镇给面团被内大面具给东西南定阿三界谈。
1: 军团内西塔，团马为内西面具给军人参点多大呢？状况他湘潭重点去七千六百现在三月不是？三个南北错，北京培教区人力重点组南区突袭着陆西北的北京图出点切度，提高去西北南团七千团主任呢？听解错，我就能是。三连接，年前的北京培教区人力重点组营办，也被周边人力陆续落干了。 南区第一线着陆接不地，北京去长沙区第几线着对岗看图，三边安内插队前线，建设点么话了？日出东站区区别，三对运输控制塔，每日团结去，再往什么点别，日在去，多么三边形象有不是？他定的南区第一线着陆接不地，北京图插队接不内，抗战杀头了，培教区创建了部委，日在人生是一么塔？ 除了不杀巴了，北京塔平常三年年纪，人类超人家的超过他，身体年龄的虽然特别，老年时间是。北京培教区秘书罗教授的准备，在孙人在南站，南区第一线着陆线吧，罗队嘛的，也用数过去插队接不他，咱们就去人在地塔了前的，咱们兄弟也被人类的勉强去给着，团队切入当年，三年提的人类如果团队年纪定时才去了，工地努力当我马赛，三年批给了工地塔，忙做爸爸了，工地单位人类的定时性的教育。
0: 三零节，拉萨美国博主级阶段空心人主要每天吃住哈怎么坚持吃住？第一个节是在南端，一些人在那呢，人家作业我只能是。三国八日，拉萨美国博主呢，写到情话了，今天准备吃今年吃团年拍了。拉萨美国博主级人际给呢，准备每天吃住汤当面顾客，坚持吃不提，推送了每天吃几汤，给多忙都签约。 写到琼瓦辛呢，他留阶段空心人，年菜汤，越过七个忙瓦汤，让他人瓦汤同为七十九七个忙瓦。他是美国普租给托他们提供给普租汤，设计卡给追根军队忙多七八节嘞，追别东部的忙瓦汤，空心给年汤不汤，年他妈的面包忙瓦，空心给年汤不汤，他妈的特人的九个忙瓦汤，排毒让他精通给追别忙瓦节给开江而月。 空心人准备定价汤，别拉俺七十九头节，拉萨美国普租给追根去军队了亲日汤团队打下节不汤，坚贞气血规制连锁党话，准备忙学给快点肉米，拉大节前呢，年日肉米日，南面俺规制签约。四零汤，西个子，宁之所七十九忙为三家了，各在去美国汤，快点忙到党话做给七的给坚贞气血七十大呢，追根去暖血暖点俺三月不是，这个难不错，你吃了
1: WSE，全球偏松的用扎针头的，它是设置的针头的比度，提高一些人能全自然同住了呢，连接错，我只能不是。三零节，你吃了WSE，全球偏松的用扎针头的，它是设置的针头，它是重叠的，满足六在点那节，六在看出去不是。它定节针头了，每周就它，每家，每日家，每时家，每节家，每切动个家，每时就了家也就对盘子针头，强冲。 人参、姜葱、少节、南漳各地菜不谈，牛菜谈、牛舌。草白娘来谈，全球偏松的牛不在了，三十七年。罗南门这话谈，绿菜菜、芒西门这位，真秀不错了，真秀当个南漳空头菜不是。两年的银白、马文华、大陆罗出去的对银行，后来他定真多的提出，罗南七十一天当天不提的。可别，俺们出去人啊，一百米出去谈，米家也南漳人家真多了数据。 真多就直接，可别，等你俺啥头了？真多了，兄弟，谈不听一百码事，三千大码你热穷，谁就不是？许多生活行了，WSE全球偏松去用扎真多呢？全球偏松了，搞不清跟些，急忙了，超白真多的去执行运行。对了，用扎伢真多了，修个他，真多，前天白话，你给去留在强在空头动物节了，联系谁就不是？你把老些人，WSE全球偏松去真多的北京谈。 上海、广州、杭州所创建忙不如你若谈这，新加坡谈、马来西亚所直接去设置点，设置钱不是。三零节，年前，保留节目没事业，让你节阿根廷节客如家去，腾就去成都提前度，第一个节是在南端，一些人在那里，没推荐人家作业我只能是。
0: 毕竟给推荐，今天准备去对年阿根廷如家去，都唱松多了，来过多年。 别人那入卡来南巴街行，不留街部梅西爷，人也给阿根廷杰克入卡去，腾就给真多了，不落记录把他，八十年这的杰克入卡了，兄弟罗尼修自己亲把着做些田园，真多差距梅西爷，干么就也去给当些百姓，他那从杰克入卡了，有米多不呢？心多还讲清不细致，俺俺让车间地卡的用途别人话清不起个月。 看意思呢，阿根廷杰克如家的前途仍然短久呢，眼面前呢，且再多点别吃瓦体验。没信耶，才讲如家的前途，女婿有个短短云南，年三八的他呢，也差不交别退了跑步，年纪多些不是。记录你到阿六到我这边采取对年，他的每杰克如家给真多了托马的小村，罗尼修自己人，没信耶，阿根廷杰克如家给真多了听，你给居民给了兄弟。
6: 菠萝加糖，你去资助萝卜糖，人得听，炖煮切不麻烦，怎么能分别按糖不听鸡汤，没能分别按糖不听你，鱼肉汤没能分别按糖不听鸡鸡蓝鱼。现在梅西一特动，阿根廷训练主家的侧切呢，怎么能训练刚在菠萝立即整顿起按糖不听鸡汤？我在振作了，阿根廷一个几百刚在菠萝十几档嘛，几浪鱼不是？新来我刚品种，也让我刚给我品上涨。
1: 各种同学的年冬来节，品种的年度不再特别偏见的了不绝。中国新的鱼竿品种也让鱼竿。三零节，听的品种农村年轻练功，不给农村去，三九军队工作设备来城学生打个小心。来城的总体人工难给，蒙也不拉谈，是不是全国难给？你们吃点拉谈，不上这么的拉水，听见就点家伙。
6: 平常龙七年七年空，别给龙七年谈的龙七六七年先输赢。
7: 李正第一人了，俺母舅家早晚准备几只锅给吃干，送不太大的烤炖汤，大概能吸引起几只全球就足够了呀！那我的小作业，几只锅了呀？那早晚送呗，吃干。铁大个南穷外康啊康西呗，记得扎西多了。第一开始呢，记得我了就不得。铁阳都学不赢呢，康明就呗，唐不如西呗，名气多了。明地当铁个只我唐不有呗，记得拆几日。他的第三位名气多了，明地名咱们都没拆，搁不得南米汤，大概能先给拆耍了样，可吃过耍。那么米就不忙要的，前场俺就扛啊扛的，记得我赢西北军这样，那地了突破的，扛啊扛的，记得我的军这开的是呢，他的爹西北明的七炸鸡马店把明炸抹菜咸啊，那米汤吃少了，可吃不？那么的油炸，你那扛啊扛的，记得赢吧，记得奶奶讲，记得我赢不的。这些土吧，要么呢，软土土吧的。俺这别咱们去吃下边呢，扛了吧，扛铁心，西边别进来呀，吃出那些边呢，别地难了呀，扛啊扛，你立不住了。唐不扛铁，打立三个，吃完明地炖都要绝对。当然这西家汤、云点，大家能先给辣仔说赢不急。苦啊，日本是那苦啊的。嗯的，咱的输了，其他抗移民的没事好的。但别去抵挡了，穷人抗了吧，抗铁线是都在那抗啊抗，起码的假设有的他这么铁西北，哦，咱的蹲在家伙是罢了。加上他这么铁的，他年这么他白，咱的那些的。铁炖了家外，他扛啊扛的，靠着扛苦啊这边是那，空都松松呗，西家杨门那云店，辣仔耍了呀，那苦怪不得，生活是完了。他西边没生活这一点，几那把几苦钱卡不着急，生活吃不完了。杨俺做木头别下街，我就选了这个的，被他扛了铁把。抗体干细胞得不了呀，吃出那细胞那当然被抵挡了。抗啊抗细胞，记得咋的？你来不完了。糖不抗体，大家说的拉断的切，拉的断了胶啊的，胶啊印章的抗体卡都靠不住是吗？娘，细家糖，他个能行给远点，他个能行给拉在了说，一边那些了靠啊的，完了，靠啊这一点。进来进来特别出度写不来其他的没事我说了那大概能行被地上成为七面扛的就有特别的嘛特别扩顿电白贴着顿的叫我的贴地接了这我电白扎西叫我的加上扛体扩鬼是有的肯定这个扩鬼吧大不得是呢扛啥这个扩鬼就电白的嗯的养其他的没事好的完了养了都别想那这个的啊了扛给身把肯定打高啊天天打起闯不了我是吧得不了呀恰出的虚伪人呢扛得起那么出吧姐姐蹲的家姐把国家的扛的扛啊切不得是那扛啥子扛啊切不得但是呢继续出的写不来谈点南边文的写文呢其他的电源嘛的。打这顿起面个了天里打个床不了我是被干不的。去云电说给切巴姐姐其他说是床不赢不的我也送我切不完了。切上空都下边被铁大的团呢按住了卡里我都切不的呗是呢。哦他的爹写呗扛大的记得我一把完了扛明就呗唐不如写呗扛的记得我一把咸阳屯大卡的我都切不着呗是那明写呗明的国家切呗明写云就在我切国家切不赢的今年呢明了国国把他 거브니 남이 타 거브니 남이 뭐인베 채소라 코고베 다 주디 공두시에베 베지 티다그 나네자 라드투브르 와라 제자 녜스나 디급기 강아 강디 지정어데 민디니 고자 침부 쇼버레 민라 고초그레 샹야 남이 타 남이 뭐인베 채소라 코고구 요레 슈고야기 내가 양 다가투브이 짠 강민주배 당부루시배 제바시배 두가라 제바시바디니 공당 어디 송스바 능신 와라 민식자와 민식쾌바시바 더뷰 전대바시로 문제 최고로 와라 다 디르세베 루탕 당부시소니 리젠 공매난리 네 두두지 어디 슈바인 루니 다카데스나 유덴바데 니급게 당부 시바디니 능구영안조 롭종 치료 딱바리 시에베 통말타 다가 능신기 야타 다가 능신기 뉴시소기 고등인자 디급기 당부 승부니 조치로 승부잠 인주 공도 오드 송승부 능신제 강민주베 야타루 시베 치강디 조우댄자 루알라 조우댄자 양 카데스나 나 강다디 주류기 지나바 야마나 주류기 내 유디 나돌이야 모든나오데 다치강 니베가로 야딘데 숨으로와라 당불라니 니바자르시브레 당불라니 니바자르시베 치강디 당아돌로 가정 모두 채워르베스나 강대체디 두두기 나바조르와라 디 세워르체바레 대양 디세베 당부타 니바니가 가르스나 구림세외 정민지 인베 조미제 양카레스나 진주기 당부카라 진주기 니바니 자외 강아 강시베 지대체디 루바르체와디 세워나와데 타마데 찌라 켜바 니도 유르시베 강바디 나 지대 tēng kāng dēnbē cū dī ngāntō sēnā wā dē tēyāng tā jī dē chē gī tēng jī chī tā mīk sū mō sōng wā jī lē kio bē tēng nī dēnbā rī gyō wā yīn shī bē kō tēng dē dē tēng tā kā dē dēnbē dē bē zā wā ngō sū dēnbē kāng kāng shī bā tē tēng kāng dēnbē cū tēyāng tēng jī chī tā mīk sū mō sōng wā chē jē jī lē kio bē tēng dēnbā yīn zā jī lē kio bā nī dū gyō shī 주민 자원하는 대단 숨바데 지대급을 야 자원을 야이나 강아 강시배 지대 체디레 송요마데 언데 자키구 지스야라 소바 다가는 신기 사십주 수소기 지대 체양 유배 머체 디나네 지타 지체 니부 대다 랑 주주 니데르 유바데 배차샤베나 준비왕문나네 장 근데 숨바데스나 지지수강 지대 때 시대 레다 칠러지 니시 다시 깨라 지시 숨어더보데 준비하면 안에 숨배 셈디 코든 카드레스나 코든양 지수 강남니 지대체 임바탕 지다 지탕 지니 레 지니 시대 레다 칠제기 온도 자외 지식 지대 지례 진다 지칠 시에서게 남발 교와 소소 거든 미직바 될 때마 다 치니 니시달신께 제게 둔데 자외 니네 치니 지시 치달 지신 지게 소소 두제 소소 거든 미직버데 댐베 추디 안돌라 야이나 댄낭버데 대단히 두두 잠중 오르 슈바 잠레 시바 와도 십진 차외터네 세기르 와라 디디 안도 시베 터는 오르 최초그데
8: 생계 넘버 2 공감상 당대 캐남체 신신바 테니 편정 롱진 인친 레공 배개 롱진기 롱진 롭치 레첸시 레젠디낭 편정 롭다 체면 개겐 치무와 치린 도지라니 배겐 다트 리비에 콜라 치디 난시 예비 세나 옆쇼
7: 샤망에 지제 전기 주주 골야이나 모두 슈기이 자원 무엇을 세배 지대체 강아 강기 주주디 지라게 낭세를 당불어야 샤제 모두 슈기이 딜레양 수균기 이와 지수 따나 니는 아주 지정을 세라 속바 지대 치다라 죽바세

0: Yala sokba kanda chiwe tuen tenpar jukba soki iwe namdang sum zamji iwa jisu yorwa la. Debra shumna kanga kandi tangbo jita ngwe tenpa niba jita cheta la jukba tenpa. Sumba kanda chiwe tuen tenpar jukba shibe sugyungi iwa jisu sumji zohru sumba de. Chetan shamna nge cheta sum zohru cheche ngoto shugin. 다우나 나도 치다가 낭세 당부도 못듯이 치다가 낭세 당부도 가졌으나 강다 지정을 세월 주고들 와라 강다 지정을 세월 주고 시바디니 원주 캐베 강대 땜베 등기 주주기 남바딜라야 수웨 민장지 인자 디딩의 양 윤장제 강다 지정을 세월 주고 시베 민딘데 답인 다이네 안도 팅성기 캐버트 제베 삼주 나라 야이나 된다 디덴베 지들 야이나 지켜 좀 봐서야로 속바 지데 지시발로 속베 민수당진데 망부도 알아 말에 대비는 민수당 통조인나 야구지도 야구 두수가 경제 가졌으나 민 대다기 고든 된주기 지켜주디 원배 모체 이게 양 두부인바 딘데지기 통우도 따오나 강다지정을 땜벌 죽어 있나 강다지정을 땜벌 죽어 시바디 근데지기로 코구구를 배스나 샴나 내 디첸이 스네리 양마나 디춘이 스네리 두두주 모두슈 가자스나 강아 강시베 지대체 대 등기치다 미수 모순와 체제 지뢰 켜베 세월 체바 인자 강다 지정의 세월 주고 시브레 공동의 슈브능신 민수당원의 시브이나 안당 아주 지뢰 켜버세라 소바 지대 지시발 소바 민수당 통조 야구도 슈브르와라 다음에 야구유나 지대 지세라 소바 지겹 덤버세라 소바 민딘대지 럽샤나 디그르바 지정의 덤버 주고 시에 머신의 디그르바 더비 페지 토학자다 공자딘데 융그리 네 다리데야 지정을 세월 주고 시바 디니 카레스나 윤장어 잠이 딩은 카레스나 단대 지겹 좀 봤어야라 속바 지데 지시바로 속바 민디 마수바 체제 지정을 땜바 주고 시바디 송제 용모로 봐라 네 단다 지겹 좀 봐 지데 지스야라 속바 민수당 통도 삼제 마도지게 퇴도 숨주베 겁라야이나 여기 레젠기 직당내데 치다게 난세기 민쇠당데 다가는 신기 퇴기 주주기 이월에 내도 망부지기 토라야 공부 시조 미직버서 망타주데 카징닝 엄마이 카징닝 캐베 리시에 코너 둥이도 다이네 다른에 가르스는 수균기 민쇠당 당 수균기 이월지 당 수균기 퇴기 지주기 남 시에버디 시체제 시디체디 둠제 카데스나 내든 디데지기 콜라 시룩족제지 시에기 데베나 망타나 자제셈보 남게 충무섬제 또 가르스나 수윤기 민수당 이내레 수윤기 전규주주기 이와 이내레 코나 시체제 모두 제베이 나래 체베이나 다댕기 시에디 체베디 규제 리버디 골기 멍시 시자 강아 강참주 토베 멍시 토라 디네 다 대유기 제이 카지 시제 문진난 20난와 이네 다 난도 태다 멍시 시제 강바치 땜부디 축차자 제유 현다로 송배 문지 치당 송배 공자 통조 문진당 20나와 이내 코가워딘데 개마레성 로알 개마레성 제자 내든 태당 태자에 토라 슈부지 체제 모두 침매고베 금제양 다가이 아 강다 지정을 땜발 죽고 싶어지 세부지 캔국이 유나 샴랑안주 백하지 슈제 20타 문지체나 디그리 알아 샴랑에 백하지 모두 슈구인 빼나 강장바 강디신 세기 빼딘데지샤 강장바 강디신시베 빼딘난라야이나 강다 니잠충어리로 와라 강아 강탕부자서디 장세기 차원민디 눈대 자와래 장시베 민디 슈르야 장자양 시자당 윤대 락델라 속에 임바 지 갑조치 댐바르 체버레 코토바레 언데 시바 메세와 남베타네 지추도 시바도브레 와라 강티신시베 강티 공도송의 강장마 테니르 코구구요르 와라 세버라지 시베네 시제타 연데 다가는 신기 락젤라 소바 강루식라 코거반 장자 강인버디라 코거바디 고아르 체버데 야도 빼샤베이나 강시에바 강디 코더부 배툰도 딘데지기 난래 강아 강시베 지대자디 니레버데 마음 깨져시 임바디 시에집에 민디 숙수 코아레 은데 강다자와 자제 지추도 땜발레 치다 강시에바디 메코아레 다나가도 로종체베 빼디 개딩안주 시에루시에시기터네 시에베나 강시에바 강태코 로알라 대지이나 강디 코인 봐라 다리이나 강시에바 강태 다듬어 대디라 시바세지기 다지자제 강태코스 자나 당부 강아 강태 마완 깨져실로 고아로 봐라 딴입에 강디 대대 야달 자와다 머체 대다디 제일야이나 시바세지기 다시강 자와데 대모체 와도 고시베 죄부댐베 차외 민시강 자자 강치마디 강사식로 코급어디 세부시보로 와라 제장 지대 고든 댐바르 주바 단다 이나양 미께 탕구유 지범메바 나도 댐데 용구데 알아 제장 지마 야지 휴게 농진 셈바본 남기 공항에 빼샤제 대다딜라 사슈마슈기 케바다 제베 토네 강랑 운진 기능신 27고야디 개침부시라데 알라 샴나 대동아든 무투제 빼샤나 디그레 냠바 강키 랑기께 강이 시현라 고여바치 빼디낭레 강다 니레브로 와라 냠바 강키 시베 강아 강디 야사디 카레스나 치바세지기 라인베 카키구 키사 키시바디 윤러레브로 와라 당부 강아 강디 강사지기로 고구구 유바디 고아체브로 와라 강든 이게 퇴어몽그 댐베 퇴데 카레스나 찔러죽베 퇴 라와레 이내 고전면 라와레 당부 강아 강디 강사로 고아레 단입에 강아 강디 코바코브레스나 기웅에 바세디 자와르와 기웅에 바세디 다컨데레스나 균탕 현자 멜릭베 차샤다 인베 소소르유베 균티 미시엘라 고여바르치베 튼디 댐바 인자 강다 치마디 고자양 카레스나 균디랑리 제장 균인바디나 세월체바디 공도샵에 빼티다능신 강기 강릅 당부 강아 강자사디 치바세지기 가구 기사기기 뚜러져 인장 당부 강아 강디 강사지기로 고구기와르와 강럽시베 강아 강니버디니 럽시베 차원민디 뚜러야 제두자네 럽시베디 자디 슈게 럽자양 윤대 이베네 강론시인바디 고알체버와라 강럽 강기 강럽 다베 대동양아도 샤베나 강티 신발즈 더부 무두잖아 강르버 강티 신발즈 심해 강 강수머티 윤두시에게 락제 시자 윤대 리베네 시바 텐이라 고구르와라 다양한도 빼직샤나 디레 강대바 강티 드남도 더블 차순 시에브나 대 세게 차와디 유자 니네 듄기 강아 강디 따자 대비 롱예 균두 니엔지 첩제 더부 강릉시로 코어바라 강대바 강티 퇴남 니네 작바 뒤디 데모 니엔지 첩제 강릉시기 댄제 퇴디 심바데스 지추두 시에 루알라 지추두 시에제 치다 강 당 강이미 메세웨 코든덴주기 남바 디리글라 야이나 지드 뭐 세월 주바 숭바데 디고라 야이나 냥어도 슈잠 타가시기
1: 단더니 비징키 치즈 줍든 닥다지
2: 까망에 생구르
1: 생기는 게 공감사 샘릉아와 양재네 텐디 감원 선교년 주 소행 他最近的唐木内古北牌让业绩冲击唐冲的图三图里修图片每天接动家民恶中安尼情况体落实为明彩连根给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 ཁྱི ཁྱི ཁྱི
3: ཁྱི ཕྱད མི ཚོགས པ ཁྱི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키 냠귤 타 귀귀 띵키 양다소 냠귤 동변 리그제키 기베 뜨무 띵샹 리그제 갸즈 추디 리첸 센타 루카키 쳬귤 띵슈 르양키 귤쿠 띵세

생각 나무 쳐 단단 나무 쳐 센신별의 전디니 변종 농진 연진의 공 벽의 농진기 척도지 제리 전 직제가지 추디시듯이 나리 전적인 수캠 뱀조아인 디딩키 직제가지 추디시별의 전디나 나무 쳐 년좀 탄지외 루시아카지 추디시유 나무 쳐 무티 제안 제리 전 센신능교 가수인

생각 너무 좋아. 다다 너무 최신 신별의 전디니 변종 농진 연전의 공 벽에 농진 기의 초대지 전의 전 직제 가지 추대시듯이 나리 전 지금 슈캠 뱀 좋아인 디딩 기의 직제 가지 추대시별의 전디나 너무 좋아 냠좀 탄지외 루시아 카지 지지시유 너무 좋아 모두 제안 지리 전 신신능교 가수인

0: 탄더니 비징키 추즈족게 딱다지
1: 디카르니
2: 헤니
1: 헨종 룽치 년치 레궁 헤게 룽치 이
3: 자웨 파양 튠팅문 튠팅문
4: 시베 낭세 뜨든철
5: 뜨든철
3: 디무 멤버 케버이
5: 멤버 케버이
4: 렉베 칸상 디너준
6: 디너준
0: 탄델 힌게니 생구수베 린첸디니
4: 펜종 롱친인티 리공 테게 롱친키 게다로지 태동리지 태동 파낭 맨캉 시브티시 파낭 맨캉 시브티시
0: 자스탄데메 생에 남초 공감사 탄데키나 주 생고 축배 레젠디니 펜종 롱친인 친레콩 벽에 롱친 털이야 리스니마야 차친 신규지 주야키 파나멘카 시베 태동 레젠디리 드링기 레젠난 안츠 응알신 표장경종 네지 응원고 춘진디네기 게스나디기라 덴지 슈유 게라 감사
7: 공감사
0: 게랑은 주 군주님 부리지 발레 딘데 인데 좀마다 게라키나 주 다야 레고고네 차샤비네 차레 조르지 가림베 테리아야 무튼의 세지스나로 가인스나 양은 주 야지센로 주 트리아 게라 네지 그랬으나 그래서 뭔고 춘치디네 기타 도스 차레 나게 시리스 두즈 마이나 튜융은 안 줄리세 나로리아 멘세 칸기다 멤버들 다리 부스 된 슈슈 워로 할 딘데 인데 양은 안 주 샘부 트리네레 네지 뭔고 춘진 추 도스 추네다 게라 도스 인지 쉬었소 게라고나 줄레기디 차례디 더 이니 카라치나 삼삼 딘데기 삼요 세브디지 발레 딘데 인데 좀 게라게 당도 이나 게라게란 줄다 레군기 칠레 쉬네임도 차례기 남자 카림베텔이야 세티스나로날 아
7: 땅아 좀은 내신 디 그래
0: 소레디 차례 주발
7: 데바 차스나 네리 응고치아디 조스네시지 아니 디네 아니 디당롭스타 디웨르싱키 나제순데 응고 근데 스치오유미 근데 그거 지제조 어디게지
0: 레슬레세 다딘데 인두스파인네 갤라이케나즈 레군게 실레디네라 하장 비숨 소그르발레 조디네 미 숙시 디탄타 탄데 신양한 주괴네 컹룬시기 김베다 미디탄리아네 수구이드 자마이네 딘데 컨데 시제응고 치고이메다 다다그네 신 튜균기 수수 세주 방라테리아 토나 컨데 치고 라소기 낭튼디데 시리즈발레 다디자마세 응난주 다정 중근뇌지디 차샤비네라 양한 주미디군네 차샤브네 미디기 디탄타 치소 라소 컹지테 탄다 저와 텀 sab yup sire ji bala
7: ji
0: din de indu ma ta tirin ge le zan alo le ge la ge zo chi ji kha res na yin al
7: ta jang chun nu ji son de chung be ne
0: ge sur bala
7: ge su kan de si ji su su su su sum ge chi wo ye kor
0: shi bala le sel une ge la ge sung sung nang xin che jang nan zu jang chung nu ji din ne le do do me be dang nan zu ne zu din de tun tan tun xin yu ba ta din de ge ne zu xin de zu ma na rang su su de tan le ya sung ge che ya tan dang de xin ren yi le ya nu shu yu be ge su yin rang zang ma se rang su su ka la san yin jam ki ta ro bu yin na ja yin me ne se mi pu zu la so ge bi ya di ne le ta ngan nan zu tor do me be gen ji de bu ji ji ba le din de nu zu ma ge la ge ti ren ge nang dun na lo le ya zu di ta ren chung ge nu sa ji we nang dun din de ji 당연한 소디 장교비 나자 이면 생교 디멘타 카레슨 체덥 카레슨 체리 탄튠부 컨데지 체고베 텔리아 도송어 드는 게 이슈 워즈발레 레셀 정춘네지 세아디나 정춘 캄스 중외 군데 민베 능추시 인도자마이나 미지키 치소타 유노 당능시 링네 크루소리아 너 심부스 워즈발레 대장마 세이너 변종 더불 차촌비너 변종 디니 초베 사토르네 타 당나시 서시키 주브스디너 뉴싱치라 뉴주기 쿠리오 냠심베제 인두자마이너 정춘뇌지 망웨네 딘제지 임바타다 조디네레 사욤 타 당나시 딤니 디미이너 담드 추르 라소 정춘키 다 서시키 뉴즈 망부 딘제지 통하 요르발레 딘제 인두즈 망하는 주 정춘뇌지 나조키 캐슈리아 신도 타 당나시 뉴즈 디달리아 컨두브케 머중응고 타 니유치베시자야 딘데슬롭존나비나 나나주 장소스네세 김시티티웨 레베고네 송경체바 롱람체도부자마세 다테링게레제 나로리네레 겔라게 디테브 낭든식 39 두자마이나 탱게주 디테긴 낭든리야르발 약부센조난제 친조르니 ཁྱི ཕྱད མ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비고 디 컨데스 비주 체제 링이고 고송급 체알라소 다디미네 키란 칠로리아 갸체자야 슈유비는 양은 저 사람이게 베트림 나로리아 컨데 체고 벨라소 텔리아 다겔라게 디시 차츠부시다나소 딘데인 뒤자바 이는 안한 저 갸체 센트로 트리네레 당난 저 미소스 네버 슈네미도 야면 소소스 로체이나 자다 지조디나 로리아 키란게 그래서는 미는 컨데 지금에 디텔리아다 만자시다 요르발라 딘데인 소소 그래서는 컨데지 인병원에 양 다른게 그래서는 된다 저와 유비지제 디난제이나 친정 디더빈의 주체백급소 양한한 주 딘제기 균시디나 소소로리아 유비네 야부시다 요리섬 기드발라 但 양한한 주 사륨디 개백급소 다 근데 세제 멋있는 사륨 랑게 뇌치 수주 임디 땡기드발라 이네한한 주 치수 사륨 겹사백지리아 당한한 주 양 쳇더라 소레고 멋좀고 딘제기 긴 체제이나 양 Gumiki knows the dinjet knows Angibus Gribala. Jigan Alolia, Tsushung Zai Hesias Rala. Dinjeti Motunia Telia, young and Anzu, Chet of Condit Havina, Yakuvetelia, Gelagamutune, said in Arona Shugin.

0: 롱보 교배 독초 기초수 개버 군내 대자 코도 최조야.
1: 레셀라.
0: 이 때문에 선 아니 년가 치외 문제 네 땡키보 쇼고 버티
1: 레슬레스.
0: 나도 교배 제 교규 외부순데 변화 차선 청주 조진스 봐.
1: 제제라.
0: 당시 기 뉴부 땡배 장외 탕. 하장 지부 위에 외부 티신 차라외 외부제 땡포 상에 겨와 탕 칠툰바 야나 미토도 작베 미라 메균 총에 제기 대는 문고 치고 봐.
1: 네세라.
0: 아 수부디 문에 세는 발랑 삼 두텐 무수기 치쇼 위에 네츠 총시. 아조는부 탕. 언 글로 경고 렘베 카다 노고가 비아순데. 롱부게베 게브세 독초수 교조베.
1: 나스.
0: 아니 시부디 문에 세는 추구 가겠네. 주부 차유미 집시 차고야. 계시 추라 당추주 개바미야나 개년치 유여바 통나 남세 디유 쳔바니 예수 뷰네 아니 냠수 차고바.
1: 자부
0: 도스당 아니 사마사 되미로와.
1: 레세.
0: 리수게 디미니 당 야나 추라게 추울 레총외 추로당 샤위라 토순 치고바
1: 레세라
0: 아바디 응원에세나 아지사타 양사키 사자 되미로와
1: 나
0: 상외 개유미당 신동 기초 유비 유미 양나 지 지니외 차도당 구 차도 구민소기 님시시네 지니오당 답도 추주 용왕 응원고 지교
1: 레세라
0: 초부터 영원에서는 은세숑기 응원주의 니달 년에 뒤도도 년에 사코네 집딘 차고요.
1: 네세라. 디더불 차수민의 레길하게다 콩리야 응원주 체베 낭돈이야 독스터도 참아이나 양난주 주준에 수수 스시기 내주든 조인에 님십치 아즈발라. 디자마세 이나다 수수 난야 유베 두윤 카르슨 바르게실라 웅웨부 탄탄는 신 카르슨 닝가치 웅웨부든 조인에 내직란야 샤나야 르발 윤데네 안난 유튜브 속에 아기 곰시 딘데지 유고야 타 나한기절라 디게 이네레 내딩게지야 샤야디 케짐지 멘로 섬기르발라 디데부인데 내주 카르슨 카르슨데 수소야라 70 메베톤에 내주 망보시 윤데 잠바이나 야 수수 디게리아 구지치아 테리기네레 탑시 야보충용 쓰리슴 기주동알 딘제인도 좀마이는 안한 주 튀균네 미게르게 디탄다 당시 김상 쿄용기 디탄기치도 있는 김상 나로기 장외 카레스나 발라와 탄 당시 닝거 유병외부 리디게 이네레 네지리아 조고야디 개침심인 로슴 기주동알 딘제인도 좀마 디테리네레 다캬치 센로츠이나 투나난규 조와딘데 슈구인 디잠마세 당나 주 사용제 백업수 케시 강조월이야 다키란 네제데 유빈르발 비셔샤 나다나 주메시나 다사임게 긴게 키랑게 소초 메비네레 키랑 캬루라소 월게 님제샤 유미나 따디드비네 수 월게 아셴이케 쟁이교바 따 지게네 슈비네 지조 시슈르발 디드비난다 컨디셔나 비니야 소소크레스나 따 닝가딜레 트야기 로아디 체유나 따 디디엘레 게라게 무투네가 조야 냠주시나르나 슈긴일
0: 계시 아니 강주워도 네바 직부당세 인치 르부 메균 첩친 수메나 안 장키 신키 정이 교배 이지 디덴 보시잖네. 장소수 송교 야부 체디 아니 강도기 장교와 후다 치고.
1: 레센.
0: 라부당 간부의 강도기 구규 치고의 부탄 아주는 뭐 견제 양의 제 신타기 카탄 너고 고제까지 동토도 유배 사탄 수부토도 년배자라 장시 체디
1: Tietyki
0: uka kwa ngongo chigui.
1: Nos.
0: Ulam di hinjimji debus xiao duan.
1: Les les.
0: An tago ki pechu chatubi ngui zi subu jingui tang debgyo che di. An zu zhu ngui bu layang dimne nöygyun suwe nyanga chungtu donggui.
1: Nos.
0: Tene kengtu ki rang su sui chigui pardong di gya chiru dongwa.
1: Nos.
0: Dangne an kawu gyulam 토발 겐니 치고 옥디 야우치단 토야티
1: 계침으로 봐라
0: 계침으로
1: 시실
0: 아 미카세시 튜냠도 님베급수 은편주 응어구탄 튠지 쇼디 녀글레 타웨 자주 배우고 봐
1: 네세라 做的那爬树成规切切着罢了。俺让做今年用过的，年纪年纪的，什么的拿了了也什么修过的，你的俺这满年拉些，拉说不得顶着俺让做爬。

0: सुगुजा छिगरवाल ती तो बिनांदा ना बिन यावशिता योरे सुगुजवाल नस दिने इंदु जमाई न दानन जु मिशि गंगे छेबे गुरिम नलो इने ले पिनसु करेसन द पासु शोंदी छिया था था नसी सेमसु छिया लासो इने ले ता सुजु करेस मुतु छोजों छिया था था नसी नेंग दले छिया गि रिबाल मुने रिशाल
1: जुलम छजी सरजी छेदी 我也是想给家堂养心，给我三家更多的做图片呢，年年的嘞，月头吃过，类似类似。给的，各些人了，年个嘞，他为其他面的，俺那苏北女婿的眼睛不，嗯，转圈吃更多吃过吧？那是。嗯，俺爹前那苏北女婿的种猪肉啊。是是了。俺。
2: 给的十里塘去年那嗯，七十月过年那嗯，必须吃吧？嗯，七十月过年，准准春天啊那叠加啊，成都给从那七头白推出几零多东土不吃过。
0: 那是。
2: 哎，米线给叫吧，嗯，前天那米线给隔壁阿姑爹啊，绿树伢菜七百七头，那他和哈家人家一旁边那，嗯，点土米线给嗯，规矩七不推起。
0: 做怕在这步说，我这个强了东东的七十了，七十年岁了，嗯，有没有不嫌弃？俺家给呢，先给草土吧，糖胶土吧，别准吃过。那是。他看了养我这七百两吨的，都是在把移民的嘞。但没说呢嘞，顺德有别人家的是吧了？
1: 是是。
0: 顶这一段子买那么些人，人家顺德被落地拆过去有别人嘞。顶这个没些个男子窝里，你把都什么那么过呀是吧了？
1: 是是。
0: 顶这几趟糖的心，可能是你都不，如果社会搞不出人来嘞，做的那糖汤嘛，说是可能是五个龙珠的呢。 怕他家养不着几大，要么弄弄着吃都不着几。顶这几那样天了，说是别做那样是罢了。
1: 是是。
0: 第三嘛，生意呢，当然就嗯，低头不认穷，跟女子穷白，穷人拿老零年来，当然就认穷女子这段人不肯这几穷白年来，师兄他当然就给他们呢，低头不打盘那呢，我不有呀，拉说他他给他不认当人不只能个要是罢了。
1: 是是是。
0: 顶这一段子嘛，那人也但没退错对七百，顶这个三六零年来学差不越怪是罢了。
1: 嗯。
0: 第三嘛，生意呢，没些钱呢。 当然，最起码呢，米胶是给土瓦上边三亩田地去，用你这的了，因为嘞，它贵米给个那做，给个把拉索忙不的这那边的人也给收不，它可能是收收的时间呢，呀，可能是收不拉索谈钱啊，给田这个农村通过的什么呢？我那做特产西热平安的是吧了？
1: 是是是。
0: 人家给我有给那水的呀，这些人也给过热，也没呢，过热的天了呀，它，但是塞不进去那节，所以我说的。
1: 嗯，
0: 人家的来他家给他了呀，村里谈吞别三亩谈到那些难的难怪的，开心不起来的，啥生给不罢了。
1: 是是。
0: 嗯，顶这怎么说？但是我们给不差别钱了呀，当然就让开始，当然你三元给不要给那做让那老了也买不起，因为嘞，去年有年给肉给不起，年都不是一百七下边呢，让给让给难的能落地，那村里谈吞不起一米给多呢，那米给不要给六百一年着，因为呢，来去来说也米给他了呀，他天干着还用不着罢了。
1: 是是。
0: 顶这印度怎么？但是我们
2: 给不差别钱了，米线了呀，肉给不起别够了呀，他肉给肯定是难比呢，也未必太了呀，给拉给木头那样做呀，他三十拿着拿手捏了。那是，那年个来他为米，那让我给他家给呢，七百年最沃，那肉给米呢，年底，年底长了，那米线给不来，两个小弟切切不的，那看叫稍微多年预备米，嗯，做呀的。
0: 这大也不加的，
2: 那嗯，肉叫骨贵吧嘞，会够嗯，点点吃米肉啊。
0: 是是了。
2: 啊，你稍微多年预备米，嗯，让叔叔吃，嗯，吞不吞？俺真是吃吃甜米肉啊。
0: 嗯，没事。
2: 为啥不给嗯嗯？为啥不给两百七百米点土嗯？点叫拉兄弟给的？嗯，我说叫叫别个，我也不记不汤，叔伯他是嗯。 我也不记不熟不透，嗯，
0: 啥呀？
2: 啥呀？龙门过去过。
0: Nice。
2: 嗯，三元给不起，每个人嗯。 chungwe mi nyukyo chigo sayum gipchi ane meikyun chungwe mi la nyukyo chigo lamse ane kata nugu yubi nugu kanli yubi jala ta zangsi chedin uglam sha zhudu yunga chigo
0: nice
2: ane cha tunbe ne la tuto tu cha zhubi tang mare jiba
0: nice
2: yuja ki ne su kiawe mi dinde yin ane dianja cha guiba
0: nice
2: meikyun po kenki kengchun tu po miru wa
0: Nesele. Tā yīnē lē ngō yū gī nē zhū nā lō lī yā kēsī kī rāng gē, tā kā rēs nā mī dī yā tūn tū lū mā tū lī yā dzēn shī gā yā tīng yā lā sō tāng. Yā wō gā mī gā yīnē lē kā rēs nā tā sō sō sū bō yā nū bī tī zā mē bī nē lē, tā sē wō lē nē dī yā wō dī lē kē chīng bī shū
1: bī
0: tī rē kī bā yā lā sō tī rē chē bī yīnē, 안주치로게 미게 가르신 팀모도 비네레 제시게 드레스 팀이는 야 친중 고라야 용수 된 차베지리 야 왕불라 소리야 견쇼리야 라소다 도르드제 슈비는 메균 팅이비디 소야게 닝가 딘데 차죽지 바라 딘데 인데 좀 코니야 게라게 슈베 낭된 디다 시야 치제에는 치수 야 딘데 네즈 체베 급수 가난주 로격기 미네시기 원에 이네레 다랑이게 샘캄디마 가르스네 시신 투어 타말레미야 직탄 당듯이 로격 체답 치로디 이네레 세리단 툰뱅안에 미디 개비아디나 캐심시라리 샤슴 기르발라 타 도르드제 슈비나 콩기낭데 디다나로리아 가난 주정 중기 뇌지 망다지기 나로네 사용기 뇌지 디더부지 총배급수 가난 주다 생감기 차네 근데지 키우고 유메타 人間 양뇌지 포겐지기 인병원에 지단체로 근데 임에 양팀이 있는 人이 로급겐지기 원에 근데스 나비는 세리타 튐부지 용구메 라소기 테리아 타길라게 두스 모두 차 수비시다나소 양 디자마세 가난 주정 중기 뇌지 원에 차샤비네레 주로 다 당는시 담도 쇼와 디니는 가난 주 진이와 라소기 내주 딘제인에레 망다지 퉁구여를 발라
1: 리실
0: 딘제이도 스마다 디더빈은 최튼베 급수양 안안주 장교세정이 교비아 조디는 지게는 쉽는 지적을 발라 디다얀 펜주교브레치야 딘제지 셴비는 야출로 다 담도 주와 디니는 리니와라소키 내주 퉁베 급수인에레 다 카레스나 장소디네 접토야 딘제기 제단 야고 중구로 발라
1: 딘제
0: 인도 좀에는 샴리아 무트네 게라게 다 녀가 디더브지레 터터타 토나 체급에 튼제 근데 유베 텔리아 무트네 먼저야 세지나로 나쇼인
2: 라세 엔튼제 당부디 인바 체셔는 니 심네드 법고바
0: 나스
2: 디더브르 종근의 종 되좀 바 종의급 아니 남자끼니 같이 되지 네도 교구르바
0: 제제라
2: 응 같이 되지 메베네도 교두즈마 근데 만나바 심네드 법제다 교뇨 타고 키 고유타 랑키 내려 20 체디 양타베고네 니유 체 차고베디
0: 나스
2: 니베디 응원에센 아니 교뇨 냥가레 유토 차고베디
0: 레세나 아니
2: 출로타 담 담도 쇼와 진이올라 속베 정중이 뉴치 딱체 유비시 체 아니 교뇨 ngang de cha sa kong su bo gui bu le en tie zum che ba tang gyu no la xin cha xin cha che mi ru wa
0: ne se le
2: en sa su bo di ngone sin sa gam to sa to sa chue gui ba
0: ne se le
2: a gyu nyu tu sa to sa chue wa mi ya na sa xin tian be zu jun to gang so gi zhe zhe ne en ni yu cha gui ba
0: 레셀라
2: 숑스 당양은 출람소 녀가치외 사공도 듀규 메베디 아니 춘 춘노바 양은 뇌치 포베 녀가 유바
0: 레슬레스
2: 안 시베디 응원에서는 제다 체미로와 뇌치 총치 녀바토 능미타 녀디케 시슝 양은 로교 리군타 저와 강교 체디 정이기 녀츠타 녀유탕 녀츠 녀시 슈구
0: 레셀라
2: 컨토기 카바 로 카바기 로 마세바 체아디 조인바
0: 레세라
2: 지루탄 지와 균형 차고이바
0: 나스
2: 안가바 디오네신 교체 준충 체규인바
0: 나스
2: 상안조 로교 체규로 구베 규림나 추장문당 대자기 덴베세리 제티 엔티다 준충 지지 표주당 다야 디 개치무 이봐.
0: 레세라.
2: 응. 주송 당 예수 야고 교고 봐. 샘칸 디부 당 류송 기 류 류비 송쇼 마 마냠야 디 개치무 이봐.
0: 나스.
2: 나 죽병 원에서는 대자로 돈한 치고 봐. 대자로 돈한 치고 빌레 은 년가 치외 락 락스 당 탭시 주 미로 와.
0: 레세라.
2: 응. 주송 니 거기 구유 당 냄실을 더 십체네 뒤토도 년가 년가 탭진치 왜 저짐치 저지치야 디 개치무 이봐.
0: 리리.
2: 안 디네 직수르
0: 对不对吧这是呢这是了自从才的开启不行吧那三年个穷才是没看俺们家能够玩是是那嗯跟住们住嘛这不是一年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
2: ཁྱི ཕྱད མ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대신 면 다 녀체소 저와 저의 코제 요르발
0: 리리
2: 코제 되게 저지 야고 치고 봐.
0: 레세라.
2: 아케디 출로기 랑키 김다 타니브 유베 유바면 김도 립신치 아니 로체 탄저와 유베 유베 타다 세고 봐.
0: 레세라.
2: 로레다 년지 순디 줄랑소

0: 요체 되게 강가세 고바
1: 리셀
0: 챕지도 온 발랑기 주고야 가고바
1: 리셀 에
0: 대다 마체스 아니 랑치 랑치 치디 발랑디 치르 튀네 아니 냥가디 퇴바 수유바
1: 리스 리스
0: 요시 엔티네 뉴르투 사토살 치네 디자 겐린 체규바
1: 레스 레스
0: 엔 케디 진네 튠베 추로 인치 니바투 유괴바
1: 나스
0: 추첸탄 장부 장부 토르 조웨 급수 은 추탄 니웨 니와 미조와 초니 기 사토살 제괴바
1: 나스
0: 케디 캉베 남 추추는 은 딤지 은 캉베 토르타 싱칭베 딩로 니 니유 차괴바
1: 레셀라
0: 去啥外面了？去去那最常用的啥外面的玩儿吧？谁去了？嗯，就人人给女婿娘擦车的，过趟着急，嗯，顾家提醒，嗯，新给你这趟用我手机了，他们呢？你得加起，嗯，啥？列把车过吧？那
1: 谁了？
0: 嗯，体育馆个人给说了几次，前年将我说的了，他家了来有什么姐姐也出了云南，也主要说，你得能够明白。那
1: 谁了？
0: 嗯，年月去的，嗯，新村了，嗯，不不给的开钱不一百的。那
1: 是。
0: 嗯，别那两个穷外，嗯嗯，农民村，新村里，嗯，新村不下过不趟，嗯，刚也了，嗯。
1: 차고야
0: 그게
1: 자라 숙체딘데라 해서발아 다 추디케스 숙침부라 매비는 안딘데 자라 크레스 중중 지워딘데 시대에 계란 담나미아랄
0: 하나는
1: 좀 미스디즈마는 다도스마 추다딘데 윤두즈마는 춘추춘추르발아 인두즈마 남산 케조야 그냥가 유두즈마르발아 계란게 양자라 틱스파 봉체딘데 지려 소스 담샤비는 야 주님도 키해줘야 되리야 뭔가 용구르발아 딘데지 탄 당는시 콜리아 슈슈는 신체제 조디 티웨 간당한 난즈 체기로 조디는 로 숨주 십주지인 교디는 다 간리아 견고 탄 올리아 부주 유디 자만의 소소다 니바르투 셈캄디 말림제르발 소소르니 유튜브 체베자마세 다 숨이 부주기 유튜브 디테일이야 토나난 거 비자마세야 김장키 능미 쿄용리 이내레 디더비도 내주 용디 자마 내주 딘데지 레차브레 니바르투 동투 최고야기 셈르토네 롭스게비아 디네레 개첨치면 좀기르발 다 맛있는 안전한도 니데슈디 자마이나 내주 딘데를 하디 자마야다 딘데 셰롱 과 요레 삼사치요
0: 是不是这句话了以内来没啥的那个男子呃他说是男主的呀电话的开心不行的这句话呢那就肯这句话呢那就肯这句话呢那就肯这句话呢那就肯这句话呢那就肯这句话呢那就肯这句话呢那就肯这句话呢那就肯这句话呢那就肯这句话呢那就肯这句话呢那就肯这句话呢那就肯这句话呢那就肯这句话呢那就肯这句话呢那就肯这句话呢那就肯这句话呢那就肯这句话呢那就肯这句话呢那就肯这句话呢那就肯这句话呢那就肯这句话呢那就肯这句话呢那就肯这句话呢那就肯这句话呢那就肯这句话呢那就肯这句话呢那就肯这句话呢那就肯这句话呢那就肯这句话呢那就肯这句话呢那就肯这句话呢那就肯这句话呢那就肯这句话呢那就肯这句话呢那就肯这句话呢那就肯这句话呢那就肯这句话呢那就肯这
1: 이내 레타가난 좀 미리티 로망베 나로리아 당한 좀 속자 균형다 두비는 미리티 디더비 타르게타 타는시 시베 딘데지 타려야 되는 레소 미리기 로저타 카체다 메브도 지리지 발라 딘데 인도 좀 디더비 능수 체외급수 있는레 향하나 저랑소스 로저리아 된과디 개점시다리 숨기지 발라 Tatisamase ngananzu chusho be gupsu inele chunanolia short habe tanganzu meeting when a chasavin, tanganzu chilog meeting when a chasanea, midi kepe topsidi, conditionia vitalia, galage mutune, nanzoya, modiseps narunashuil.
0: Ta mi chulushobe, mi kepe topsu yashu.

0: 就稍微没觉得年纪轻不行不应该脚不疼骨里不疼点吧羊他不接给过年给我特别吃过
1: 累死了
0: 汤不得我那些呢肉不白吧汤牛脚给卡巴动啊
1: 累死了
0: 给轻不呢肉不白吧
1: 那是吧了
0: 就那都说为米，同我他给钱不，他给我给米了，同那里呀，其中你给钱不给，给不要给，不只给吧，
1: 是吧？
0: 那牛角可把烂，可把冻啊，牛头几几烈火，他几几贵重的，今年烈火做牛角的可把当年，起来，牛角米那，大连这吧。
1: 是吧了？
0: 啊，你不听我那些呢？你用为了打这趟，人一点价打这去吧。你与我的家人移民了大国堂去那小外面去那小外面了马家空人民堂三内地的家移民了大这些吧
1: 谢谢了
0: 那年个特别名为企图人民的女子了接点人民的狗特别女不愿意大这些接点给的出给迷信别马先别说的，给别人牛面了，你姑婆我做给，你去拿做这些，给不给吧？
1: 是吧？了，谢谢了。
0: 那说不定我那些呢，牛角来团住吧，牛角的药材别去吃过不来，开的是用为了牛角的几颗，几颗药材汤，牛角的对冻用不人不帮你烧给药材用了，你牛头去拿小外面了，有的你每天拉肚子都不说的。决定都用我啊，用特别别做，吃过吧？
1: 没事了。
0: 俺开的，其实给牛角月前面了，俺脚不疼不疼？你看厕所，在那地那几大的去那都那几大的去那都稍微米拉瓜摘呢，那干啥天都不吃吃呀的？
1: 是是了，
0: 吃过呀的。他不谈你全国平均吃个，你人也去南面弄娃读书去啊？
1: 那是。
0: 俺爹个，去南从那脚步去呀的，俺开的去南都稍微，米出张堂堂年我约不嘛塞，俺人也去开心吧。公牛跟土骆的个比较，俺呢，去南都说呢，米今年年我家的拉不起去，俺呢拉不起去拉不起。我都去年那过去定都全部拆洗，拉过身体，身体给今年那脚骨干啥给吐那去吐过，
1: 那是，
0: 那去年吐出那脚骨，什么时候拆过不的？过没给我们这全面过没几块面吧？
1: 那是，那是，
0: 西部地人吧，才是那干啥团结，牛角肯定是吃外面。
1: 那是，那
0: 干啥团吧，才吃对什么？乌兰用素脏水吃不汤，就那都说外面，干啥团结，脚步卡汤那个给前面汤再说的，脏水吃的乌苦脚也不吃过吧？
1: 开
0: 的就那都说外面天，前不三不没吃，过小了下过吧。
1: 前面
0: 脚步脚步疼，脚步脚步疼，给陆云南住院个两个千把元吧。
1: 那是那是。
0: 我记着我拉手去外个说，五千块，去南都小外，民营的那十月底开，我记我给拉手吃过吧。
1: 那是。
0: 天下俺同妈脚尖去，天热了俺怕给我记我去吧。
1: 那是。
0: 天热俺常给订了六百两块吧。我听别唱过，我听这是羊，也浪过吧。
1: 那是。
0: 这边唱过给女主几岁的？女岁的？里面俺的初八音吧。
1: 那是了。
0: 女别听唱的歌，记了听家里家的女婿拍的音吧。
1: 那是了。
0: 女岁的屋里读册的，送就读。你应别出去，
1: 那是了。
0: 都在地了新年呢，唱过给暖天的送去，送去了屋听你，
1: 屋听别唱
0: 了
1: 吧？
0: 得唱你的几个月的。
1: 那是了，是了。昨天那给那个他电脑里啊，塞不起他手拿说，俺那就昨天那嘞，七单七路的，心里他听不进音不嘛塞呢。唱过里面的，刚几年人家可在两国面地铁里呢嘞，塞不起他手不咋嘛塞呢。我听别堵车堂堂那些暖车堵车地铁里呢，塞不起他手拿说，我呢，车里他听别俺呢，他俺那就没，牛角车的呢嘞，开心不起他这下生给了。
0: 是了。
1: Dimi yin ta tundu kari na.
0: Lo. Dixi chi ne, chuna shu wei mi la kyun gu yu ba.
1: Ne se la.
0: Chue di yin chi mi chi sun gyu chi gu yu bita.
1: Ne se.
0: Chue chung du chi wei, ane, ne chu wei ngon gu chi gu yu bita.
1: Ne se, ne se.
0: Ane, gyu mi chi ba, nian ka chi bei mi suk shi gu wa la dixi chi gu ba.
1: Ne se. Bena
0: uk ji ngu ta, nian ki pak zi.
1: Lo se.
0: Men kan du ki wei. ki ni un tong ma nyu kyu chi chi kyu ku miang ka nang ki ni tse tang di pe miang chu chi ya
1: nas
0: miang ka tu ki we lam pa tu tatung ngu tu ni suk shi kyu wal te sip chi ya di kye chi mu chi ri zang li
1: les les e mune dang nan zu karas na mi chi chu nang lo li ya shu hobi yin le kya ya kye be tu ta tap shi su ro di ha chang mang bu shi ri xia ri duan
0: ya shi xia la
1: te zang ma se yin na ta kong li ya shu shu nang xin chi chi wǒ zù tǎn tǎn de xī sù suò yǎ dì de bù nǚ bù xīng mèi xīng tǔ yǎ mǐ xiān dài jiè bù yǎ dì yīn lě niǎn gè chēng bù yǔ bě nǎng dà xī rì xiā zhè duān lě dìng zhè yīn dù zì mǎ yīn lě tǎng tǒng mǎ nè rén yì tā lě qù nǎ lǒ xuān jiǎo gè mǐ jì yǎ jiè guǒ gōng bù yīn lě zuò dìng de suò yǎ sù suò yǎ qù jiè gè nǚ bù xī yǔ guǎ dì kě qìng bù chā zhù gè zhì bǎ lě dì tǒ lì yǎng nǎn zù lǎ sǎm gǎ bù jì kě jiè yīn lě rén yì lě yǎ dì de bù nǚ zè jì yǔ dù zì mǎ mǐ xiān jiè bù yǎ dì yīn lě kě qìng bù jì yīn bù lě tǎ lǎ sǎm dì yīn lě shù qì chǎ yǎn suò zù kě lě sǎ nǚ bù lǎ suò mǎ jiǎo bě jìng gè yīn lě Da karasin sim na ngam tsup tang tang na xin karasin chile kienbe, da karasin xirib tang di jik mebe to ne, namsa mi gyabdab chaya di yin, ya gu ma chumina susu yin le so xo ya nyinga yorribal. Dinday indu zimbay na nganan zuy nye bar tu, ta di thay liya to na na yang gi chengu yin le shugu yorribal. Le se la dang na zu jeng chung ge ne zu ngwe ne cha cha bi ne le chu lo ta dang ni si sa yum la so ta ri ni ya la so ki ne zu mang bu ji yo ji ji ba le din zhe yin du zen ba yin na chu lo ta xue yuan chung be jie li ya ne ri na so di ne le chung ya li ya ngon go kan zhe na bi ne ya wei be te li ya ge la ge da ne li ya dang na zu ka ka zhe ji yu be te li ya du du chung ru na ro na
0: Ani, di zi si di ba zi si na ka nga zam lo to nam che ku
1: Les les
0: di da 왜는 저디 추청무 통금이 해봐.
1: 당
0: 아 세리 최부 싸워.
1: 레셀라.
0: 팀이 독시 장시 다 안 도장 꼭지 집을 쇠 봐.
1: 치워 쇠 하지 말라.
0: 치워 쇠 무슨 아니 디르바 미에슈 쓰르바.
1: 제제라.
0: 응 투도 라 미에주 치 봐.
1: 로스.
0: 제 강아
1: 아, 레슬레세. 조디는 당한 주 칸가 잡네 줘발레. 진량한 주 세주의 방란 테리아 세리 차는 슈빈의 추창무딘 데 동야 매바. 디미는 세리 차신 차네 샤빈의 다 튀긴한 주 소에 나로리아. 장제라서 망부 취야 니비스 능리 줘발레. 대양한 주 다 야가도 부차 줘비는 넘시 차와 첨부 뒤서 마이네야. 세리 창무딘 데 취비는 마 그래서는 창시 시리즈 시상사를 중국이 발라 이내래 급업 김미색이 내주 딘제 월이야 그런 게 장제라서 취해야 되라 니 바도 다 그래서는 수수 삼로 나로리 이내래 딘제기 코도 요구하디 개심부직 다 당듯이 제유 기피주 제약이 잘라 망위나다 세리 큰로지 민들의 투신나야기 삼딘데 식구게 발라 딘제 뉴스 바이나 다게라게 콘리아 두스 세브시라 순난소 조디네 출로타 쉐겐 충메제리아 토나 집에 낭드 칸가 잠시 요르시 순스르발 다 딘제 뉴스 바이나 티링 레제나로라 게라게 무투네 예니 칸가 잠디 컨제스 제체고 베텔리아 집진 차외 고난한 조야 두스 세제나로나 슈인
0: 레세 아니 당동한 주 테가 추청무 통금해봐.
1: 나스.
0: 아 초코임 아미안 트레이딩 세스탄 튠베 시담단 기탐 난루베 주 통금해봐.
1: 레세라.
0: 아니급기 통외 주 튠베 주단 증주 지우소 네바도 독시 제고봐.
1: 레세라.
0: 안디네 뇨세 치와 당박 조첩 진중외 주 네바도 장세탄 라이안 독시 제고봐.
1: 레스레스.
0: 동추 독시 제 표진 네모세 시동아.
1: 레세라.
0: 어다 독시 독시 파우텅 세슈르바
1: 제모
0: 니바토 왜
1: 회신 참부지리아 페주시아르발레
0: 페주시아다
1: 로로
0: 감스탄 시서 조고바
1: 데셀
0: 추노 추 루세 뉴체 슈르바
1: 제
0: 장무 치고바 균도 동부스네 그냥 주야 망부 주고바
1: 데셀 로로
0: 랑 법추 추고 감 양은 갈레 추
1: 추도라
0: 나 박소 포치 추 총토 진부탕이나 정주 강리 치고봐
1: 레셀
0: 아사제 장자 토나 인지민지 치고봐
1: 레셀
0: 세도 포보탕 세도 포야를 독순 치고봐
1: 로로
0: 아세리 니바도 최포 조고봐 마세 최 최마탕 잼보소 요와 치고봐 那些了，俺说起来，俺那最能够姐姐打的给了，长着眼睛名气，吃过吧嘛噻，吐司吃过吧。
1: 老师，
0: 姐姐心里别觉得呀。
1: 嗯，
0: 俺个人是个谁的汤，俺那冷菇儿，把昨天呗，伢那嗯，做去旁边谁的这个面吧。那些
1: 了。
0: 嗯，俺那嗯，去那边的嗯，那边那些呗，那汤嗯，小汤，那些个嗯，些呗，什么叫幺儿吧？
1: 这些了，
0: 嗯，
1: 听这个当然就团结一年了，三明年不都不是这些罢了。多少对这虚伪呢？他团结一年，俺就尊重现在的那中华民族的，他算上去了呀，我们这些我这些罢了。一年来胳膊肯定最低都不是穷白胳膊，虽然给俺现在谁的呢？但女女之类民族，当然就一年把都尊重吃我的谁的没为你用我的什么钱呢？他看了的这几个晓得了，给俺让吃俺用什么钱？听这说也罢了。
0: 这些，
1: 他咱们在没现在的去那老板不里的嘞。
0: 超大多个的店呢，居民都排起军员上马的，
1: 顶着自己当个男子，什么老了军人，哎呦，上面顶着个，上面开着车呀，顶着胸骨是吧了？顶着那年八度嘛，那把去哪里吧了？顶不是那些，他的设备呢，我呢，嗯，他多少，宿舍么顶着，东西所顶着宿舍么有备呢，所以没有上面顶着个，当个男子，你是的，有个开车么的是说是吧了？老。
0: 那去嗯，那个嗯，过去去，去，嗯，那啥也没吧？那个那位，那那些位过去送的，嗯，说啥也没吧？那是那是。俺常采的是用咱沙瓦塘压水冲的水没吧？那是了。提前采了，但采了那嗯，采够呢？差不多，差不多，差不多吧？
1: 嗯，
0: 卡拉马赛矿了拉不当，拉不脏主要的，那土狗呢？他个吧？是是了。那那最那特别告诉，特别讲个拉不脏主要的，天气冷吧？那了。嗯，可有了脏着来不及呢？你年轻脏些吃过吧？那
1: 是。
0: 俺看别前两天可有了脏些，他亲不吃的，我了脏些汤天天都吃吃过吧？
1: 那是。
0: 嗯，他亲，嗯嗯，他。
1: 怕做他吃了不饿了，老了，吃会，那是去嗯，去空了送给吃的，去空你长途上去趟，过去提醒嗯，金钱诶，仓内讲，这边没有吧？老了，俺看啥给金东给没不的，但退给你大个吧？是是了。俺特别讲给，人家东给没不，给你讲米做嗯，给啥内都交过了，给你空中都用米了哇？那是。
0: 头多多三百出趟，嗯，等你升级，当给你说，张西姐的土长大，长大给别用当过呀。那
1: 是了。
0: 那嗯，说起给偏偏坡，头多多张西吃过呗。那
1: 是。
0: 别那顶色都别那，那他说起给嗯，第二把西瑞说都做看个顶色不，嗯，我姐姐别也送的。
1: 是吧？
0: 别下面的没谁给也送的。
1: 是是了。
0: 俺土长给嗯。
1: 嗯，
0: 国库堂，嗯，计划赛的，嗯，你，你土了说，你土说，去把我过去啊。类似类似。嗯，土长大计划说给你土的，我是去做二吧。是是了。你可是个亲戚，俺的个，嗯，个嘞，嗯。你土怕是去别个人个吃着是吧？是是，的个龙过去啊。那是。嗯，对，你，嗯，南土，嗯，新寨给国堂，新寨给技工。
1: 土长，嗯，古所土长塘，土，嗯，长塘国别这些，搞过吧？那是。嗯，他那做的呢嘞，听这本古大同做的呢，坑边那老原样给听这公共过难解释罢了。那是。这不上来来说，也不接他那做的呢，他土长塘可能也给那个算那新起我来说，顶嘴那做内都等着爬出是吧？前面他，他那些样可是呢，做不等着爬出，前面他的呀。
0: 也把都拖那南屋里些水果是吧了？是，那了。小么拉说白可不给你接了出脏给，嗯，脏些吃过吧？那
1: 是了。
0: 那其实都，嗯，但吃过别位退缩，嗯，普通认为看见看过呢，嗯，结果，嗯，
1: 他真的是俺那就马上拉说，对呀，是吧了？
0: 对呀，没不直接。那
1: 是了。
0: 那结果我们被，嗯，那说不住堂再多，嗯，出过吧？
1: 啊，类似类似。
0: 嗯，几顿过去那里，那在那不是也得点子端过呀？对啊，
1: 多少多少钱？
0: 嗯，多少？嗯，七八岁呗，嗯，七八，嗯，多少？七八岁呗，那，嗯，没给不起。 tuido do chiwa ki shiru tsu goeba tang nyeji en jikdu jikdu ki sawa do beba miyana meze goeba.
1: Nice.
0: Timi mi ki ki trading le tonang tang bang nye lungon go

0: 탄다니 비징키 추즈주구 닥다시
1: 까망에 생규르
2: 생기는 개궁 함사 샘릉아와 양제네 팅디 까망에 생규 년주 쇼히 탈레진도 당분에 고베파 让 예기 총기 타 총대 토 서툴리 슈투게 미티직동 야밍업 중앙에 총어티 러시비 믹스 랭겐키 게지 게주게 듄 차든 스비타 다와 공무계나 총기 타 총대 토 레그 쇼르켄 십시 토고 치제 게정아 찬이 레싱 미프리 나중에 린 让 예기 레슈 조월 쇼괴 탑주랑다 체네 전에 토 롭친 롭템서 키슈뉴 레슈 갸뷰 차시타 더든 레슈 타 레남 서베 레슈 차시소 라다 체디 레슈 뷰탄타 딩이 토브 겐니 쳔마세 차 주칸아비네 계획피규현강계획처리되는 파체다와숨뒤마파유프리에 냠좀셀라타 冷铁归囊内冷铁西长街图月听个让街铁各自错对归给给你自己当时前年松江他娘说车院创业内兄弟业地推荐松江他得十千零铁拆给云切美吧推个桑图单业不利地律解用铁滚出出自得十千零七切持足出给松索尼擦西西内求错给长波电兵昂牌业不利 계시지게 咁阿别一些网军留在政策及中国留在推门策划，今次准备采取人必经投诉不列。推门策划即每场阿别什么他，申请他让奖状，创建今年三年用为留在把松节中年月经，参与了在六年十月参加一不列。看在真多天，南昌七寨酒店塔，南昌琼寨松节松松一南收银不列。咁阿别一些网军留在政策呢，让业企业企业企一些网军留在政策呢，收归留在把忙水企留在政策协议不他。今次准备采取几年呢？
0: 新年牌人民投币运费，各地旅游政策呢，给客户谈三个月时间内用为旅游把松动下，针对南水运费。我是新进去，从这查瓦托三个月时间，先进普京去几次过年，二零新进突然普拉克巴今年，我是说呢，二零他今年创造多农他多农团结扩展全球电器产品，普京去他定给吃的贴，今年变做皮件动员团结军团运营办公室去运费。突然皮今年二零他我是说过去玩这个集团群呢，到我第二，我是说二零他今年用去创造柴油农转车送至他扩展全球，第一季啦，我是说内去了新年，到我没人管的柴油农转车间，天天忙活扩展全球的去开发产品。二零六岁，北京去过年这边时呢，忙完到我看见呢，我是说柴油农尿床起脚明白，各种速度当呢，二零南康说柴油农扩展没单位刚开始运费。
3: 가져라 가시가 좋으세요
4: 송대 비운이 다 쓰임받다
5: 이제 이마세요
6: 중국 귀친 유감네 텅구 벽에 대모 시로나
7: 기랑 쓰니 들이시네 아니 나초 시바랑장 려워 기구지 초 려워 기지 기지기지
8: 디카라니
9: 헤니
8: 헤정 롱친 년친 예궁 백개 롱친이

0: 모체 졸링기 토안에 튀기 교파음
1: 심담 로볼지연의 미치 기도링
0: 튀럽기 랑시에 로큐기 겐치
1: 미치 기도 서충기 등규지리 차담기 치와디네 샘프 년투준
0: 타다키기 서구초비에 리제디니 모체 졸링시비에 초규 졸링리 센세

0: 세계남초 단디키나 주생구 초변 리센테니 변종 롱친 년친 려고 벽에 롱친키 워체 존리 리센지 마 리센 조교 쇼게 직사인 진더 주베 체 주조니니 점린 주리님의 인신 주리스 주드 니키나 졸라 근지 쉬야유 주리기 네도 이네리 아니 준도 이네리 디 컨데스 종유미 골라 키나주 균은 아유 슈자 드링한 주 리센 낭로라 니세기 군주니 데디 쉬유 길라남니 공감살 Ale lizen go chuzam de ya nganju sembo namla kena zurin ni ngotu tu tu chinaronal
1: nga de ngra ta dunun de jin chu kurung jong de na ga chung ju ge ni da sa ji tu ji ge xin be ge ani pa la ndu la si
0: lese
2: nga de nun de jin xian kurung xian ga chung chung tu tu xi be du mi ji ming le ga man li xie su yu
0: lese tringa zu lizen na lo la ge amdulla da ga man li xie la ni de ji xu che a kona zu ngi ne xu bi na ta chi le gi ke wa da de de ka kai zi ma re ra wa la de we ni ona zu le go gi le ji ba ma re la da dan xin ge da chung le da de de na nye ma re ra wa la ta kona zu ngi ne cha xia bi na ta da pa du sa ji do ge gi da xing ban na ji
1: 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 바리 딘데게 쳇레데 딘데케게 말해 이난데 다 주인용에 기타지 벤사션 게가만에 힐라 차샤베나로 진짜 통해나데 다 폐지마도 지게 게나게 너무 축축사지 아니 심박거나 주르바 주가는미
2: 수행이 기부도 아니 레야가 되나야 주신다 로지 더 중요한 점은 숨겨 두셔야 남들 실 배주제 아니 되나야 나랑도 신경에다 아니 견대 가지게는 셀레싱다고 징그리 먼저 안돼야 아니 리십지 쉬고야 민도 대체네 대리 대전지 괜히 캐나한테 견디나 보시죠 겸도라 언니게다 수수 좋아하구나 아니 용서 뒤줄이 그도 근데 유명 편도 그때 유명 딘데기 아니 님도 돈에 딘데 젠데 나무리 제난다 디톨이야 르니 돈에 롭자 지슈야 딘데니 기존나라 양체바 터바 딘데 용식리 디지털을 행게 야 공시 유지나로나 슈지 딘데니 지네이나 니네이나 로충질 헛다야 둘이 고르딘데 근데 슈비나 几个都不用个压度就是这个个性的是啊这些事情现在就是脱离啊连阳明公开没被他们关心了那许久天天你现在独立给他跟苏联他请不起我们那些人呢能对于你你俩公个的他连你俩嘛修过呀军队的可能是能公个他心里的结果对你心给孙主主呀孙上的都等着这样旅游这样 근데 개발진 딘데질리그 요리 재산 그 뒤뒤 아니 신고 주인에 아니 삼조 가양한 아니 따뜻미제 딘데 제야 최고 주주제 다데네 아니 더 아니 이번에 주 아니 디나리아 지기다 닐리아 아니 주티 주세야 디당고야 주주인 바 디나리아 주주 아니 대야 담지셔야 되나 아니 말한 주 사가처제도 담들 최고야 지숑나리 여비시송을 되나 때네 아니 최상고 아니 Milong treba, soju treba, dinde tam deo soche ne, shine tipchu tangi yeba. Dine ane tipchu tanga chane, da se go jaya se arbo, se langbe, an chuchu de, ane shine, an ta deble che ya ge, chuchu di, moyo so, ane gozu gu yeba. Dinde masam tris. Jasa ane dina ane kaso re, da tundo, ane shingle ge, ane debo di dosa, da deble di ge, cha ni na, jinda sum na liya pechit.

0: ね、ね、と、ね、とんだ、そんぶてなりゃ、ね、たんごとたわしゃぶでせじ、ね、しねんがらんずた、ちゅうやんてんにずじたんごや、なむしるてん。あ、ちいなからせな、ちゅう、みくじゅっせね、ね、ね、にてんね、ね、ね、しんるちゃしゃびな、ね、みきゃたんゆんぐせとかね、ね、にめてりゃ、みきゃたんゆんで、ね、しね、ね、みくじゅっせね、ちゅうじたんごや。で、でんでぎ、ね、ろくせてまそんちにどすぎおれす。で、でね、にしゅうていなからそれた、とんげとんざむれゆんで、ね、みきゃうゆんとかね、た、
1: 前面在就是呢，你能不能晓得个当古多么多点？俺天天是当天天是要个，老师在马上天天是要不的。俺第一个的呢，俺呢，现在他蹲在街边下宿舍的，俺呢，我老年农民都是，俺呢在门外要出去接路都要出去天天是，俺第一街边进的，俺天天是接呢，俺呢现在做老年人呀，我都接呀，的呢，俺呢有来当呀，出去的。
0: 下车就跟那地主的土里土要下下去呢，你有来当呗，各地呢，按塘沟的呢开始来，但虽然的按塘沟来呀，当地建的这边过的土塘沟的，土泥沟的呢全用给他，深度深啊，中度深啊全用给他，送就是要，啊你过多是也是呀，如送不的呢，他甚至小酒店呢，你没。
1: 말레베티게다 아니 요구다 잡으시게 심제 저주소야 다 제네 아니 도세네 둘이 티스 토리아 로직 나리아 칼레테 마소나 칼라칸좀 지자고 요리 되게 급 뒤뒤 있네 아니 지 미주리아 된 미다 선제할 때니 배 안에 타버도 안다 소에 소된 선에리 칸다 버시 상고 선에리 도세제 아니 게제 탄다버도 아니 아니 저기 샤샤네 로 텐데지 리데오리 오 텐데 리샤 용도도 마소네
0: 啊，对那面谈的退休的先生呢，结果不是就，哎，要多要最多了。那行为，你准备准备些啊，一个，你天天有点，就是对待别人，俺让做，你行为不，俺你他们这个，他首先了解的结果呀，他主力路点信息比你送药的挺困难，看他行为首先呢，俺你结果我主力担心人很久嘛，就他看我家呀，首先到这些啊的悄悄，没有时间的送药，主力的呢，他俺让做。
2: 多多的钱，但是多的钱，你得下台，你得动了。还是你个人学的，你得的钱。那是。今天就别吹，就祝你呢，咱们林主任你们一边，天天我拆着来的菜囊，对龙的进去，古龙香气，杀鸡多地的行吧，给俺们多拉汤，俺们那些拉你点这学钱。 俺们龙氏区新北主力的员工了，杨家许多他，母亲需要。但是这个我们那些老五呢，要是他送那书，不拉空人给他，娘娘我有个童年，新北他，等到多月，有人的送那书啊，他，多多多些送那书，其他做我呢，恰恰为那他，心肝难落了，实现加七六日军。
0: 通过前面几个嘛。
2: 미래를 무시하고 지금 다 사신 게 누가 털어지지도 가능한 게 당사 사신 게 벌써 깔려서 마선도 많아요. 다 단대 주들이야. 그래 뭐네 시에는 다 뭐 등재질이 떠야요 말이 되게 아니 숙제 되게 아니 진도군지 아니 야 냐제 배지 단제 되요리. 세상 등재질이요 말이. 레슬리 게 안 돌아가.
3: 응 진들이 가나. 다 단대 아니 뭐 지금 다 가려는 도시. 这东西就他们老舅舅管，前面春节给他们这个吧。我这就明日了，母女的，这个这个。哦。母女这个这个，说真的，那里啊，那你俺打阿妈些，不许打阿妈些，就是明年给他吧。我这。母亲也是这么说的吧？我这。他他等我呢，他现在没结婚，给是就给这个了，让他这边给没提结婚呢，那就实行这。
0: 카르소라 다 갸체로 다 세신 카르소라 렉조시아 세신 사베자야 진데 세제 다 단다 응원종은 세는 야 세신 데서 파르도레 인기되는 애를 찾아하면 다 단다 지금의 속에 단다 세신 데블레 셰르 데 무쇼 제스고
1: 어 레스
0: 다 있는데 지금 단장 디디 데데 봐야 무니 속에 데요레
1: 레스
0: 단다 응원종

0: 세신기 파르제답지 산다 코나조네 양조 양한테 양쇼
1: 양쇼 네네네 타진아즈 되게 주다네다 다 주리 나가 여러바 디나로네 저 체슈디 가르뜸노 땅한 뜬로도 마마제 내면 좀
0: 양조네 샤샤네 그나 혼종원의 샤샤는 그만에 망제네다 다 군주다군주다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군주 ᱛᱟᱱᱟᱢᱤ ᱪᱤᱠᱟᱨᱮᱥᱱᱟ ᱜᱟᱱᱡᱚᱜᱮ ᱪᱤᱠ ᱛᱟᱱᱫᱮᱜᱩᱱ ᱡᱩᱨᱤᱜᱮ ᱴᱚᱱᱡᱮ ᱤᱱᱟᱨ ᱡᱩᱨᱤᱜᱮ ᱨᱤᱝᱫᱟᱭᱱᱟᱨ ᱡᱩᱨᱤᱜᱮ ᱪᱮᱠᱚ ᱵᱟᱛᱤᱜᱮᱨᱩ ᱜᱮᱝᱜᱟᱢᱟᱱ ᱦᱤᱞᱟᱥᱩᱝᱜᱮ ᱛᱟᱜᱟᱨᱮ ᱛᱩᱭᱥᱤᱱᱟ ᱠᱚᱦ 대블랭게 내가 된 줄 찾은 척으로 봐. 얘를 학과도 내가 쓴 거에 대해 출당해라 소바 학과도 다 얘기한 건 줄이야. 아니 가로에서 다 줄이게 뒤에게 지나냐 다 남아선 효자 아니 얘기는 내가 다시 최고 추진시야 다 롤을 세다 세르마자게 최고 추진시야. 학과도 지내다 신감민이래 신감망에 살아 원고 추진시야 다 죽어 너무
1: 추워.
0: 진짜 제약이 다 뒤
2: 그래서
0: 그래
1: 等级什么都不知道人用我那车下面新不人用我那车下面新不人用我那车下面新不人用我那车下面新不人用我那车下面新不人用我那车下面新不人用我那车下面新不人用我那车下面新不人用我那车下面新不人用我那车下面新不人用我那车下面新不人用我那车下面新不人用我那车下面新不人用我那车下面新不人用我那车下面新不人用我那车下面新不人用我那车下面新不人用我那车下面新不人用我那车下面新不人用我那车下面新不人用我那车下面新不人用我那车下面新不人用我那车下面新不人用我那车下面新不人用我那车下面新不人用我那车下面新不人用我那车下面新不人用我那车下面新不人用我那车下面新不人用我那车下面新不人用我那车下面新不人用我那车下面新不人用我那车下面新不人用我那车下面新不人用我那车下面新不人用我那车下面新不人用我那车下面新不人用我那车下面新不人用我那车下面新不人用我那车下面新不人用我那车下面新不人用
0: 不第一人呢也不有重庆那当的第一最稍微有第一人呢前面唐不能压的因为这个时候旁边给新竹新建的你说他可能就行不当着把你给水军嘛你也会给切的过天的因此啊听说如果要不是点呢要不然他当当我那天天没有就刚刚重庆那卡错的就是他行不能得的他按照说的那条路出中国必须就停那个那你行那些点不着看就是俺那过去通没别的那边的恰恰边呢行不不当着我不愿意是就是 미간게 공산당바

0: 저 다와 중에 샤먼 숨겨 죽주나는 신변은 코레가 안 되는데 여러분. 이나 코바가 지금 내가 니만 숨겨 죽주고 바라게 소소가 거둥냐한테 비 주텔이야. 제제 제야다. 주텔은 능진세야. 난 좀 매인백에 단단 능세가 봐야지. 난도 가래 제 댄시에 소세제 소도 된대 여러분. 진짜 너야게 배기에 전부 충분한 어느 건조게 배우기 신변에 라리안지 가래야. 안도 지금 담산세제 나야게 문제지만 저 삼진.
1: 한도 콜레 게감 리실라게 소나슬라 한다 게 암돌라게 소나발 싱바사데 로지 다와 중니 셈에 숨지 촉주 강자로로 아니 강에 시부 개고르스 봐 싱베 강에 개베야데 통요도 주리기 용공디 컨데 용메르바 주리디 레라보 큐네 용고 말바 이네랑 안주 미르 모랭은에 차샤빈나 니제기 안데 초아디다 주리사디 아니 카체도 비어 말바 수산지 제인도 안주 주리기 용공다 다는 신배 강에 딘조야 시도 체다 융어 체다 하장 개짐으로 봐. 다 광원은 개감은 리신라 도둑토네 소나소아. 주사 길라티나츠 리센세 신배 제시 생각 남 소야다. 티나츠 신례 남배 규림 지어로 봐. 디 십착병 안 내가 저 직념 지 나라나 쉬어이. 주사 되게 개제 나로래 딘제 수요로 봐. 로직이 고추스디 지거리 수요로 봐. 하 주사 타기 보감을 리실라게 소나소 다 로사부 고초분네 더직 나로로 편다 당부디 나로 신부 망치워다 러식시리스 라 아디네베디
2: 템디다 다니
1: 슈잘
2: 리
1: 편다 니분네 숨지 아니 간주 신례 고디 초고 와
2: 리
1: 슈잘
2: 안티 지나리아 고디 투두가네 니리아 담지시아디 단당가란 좀 밀리드나 세비시 손제제 아니 냐르주르디 와 다템디세티 알레 신게칸리아 라고 마자고네 르질 차샤네리 코카지아메 건주문 줄게요 말이 사갈루고 쳬바시티고네 인지 민지다 민지강 제슝스다 지시송안네 타버도 다가 탈대오리로 락다다가 지고 인지 니엘이야 저제대 대제 아니 이놈아 아니 레드나 세제 소돈 좀 배냐도 세제 안 두두디 이놈아 세대오리 대대네 안 좀 좀 지제제 아니 고래 두두 고라야 딱딱 아니 삼조강야 디제제 아니 다 댐리 지수제 선거 탐고디 디닝가데 댐리 제제 아니 살 마 슈그릴 냐도 지주가네
1: 스슈니데 로산고
2: 인지 민지 로산고 로산데야 레드나리아 아니 부부 무체
1: 로데 로산 로가 로가 로가
2: 샤다리 아 부부 무체 메베 간다 온고
1: 쮸메
2: 민데 레바 파마닝존 임바 근데 지기다 차창고티 존나 어디 제제 인지 민지 디고고리 스타디 고야데 카레스나 루줄레고타 간게 내용 무고 메바 간게 따 댐데 체도 딱간지디 徐章
1: 我都是等着你了。那是了。那都是等着你了。安迪托利亚达吉当萨卡特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
2: 고제 대요 대강가 이제 깜네 미켜야 차 보가야 알로게 되고 메시지 쓰지 대도 나는 세디하고 딱달람데 뒤돌 아까 뒤뒤신에 다 세란샤 세제 아니 와지 대례시한 고데 마선 두소리
1: 내린 세란샤 순도 사디 섭소 차
2: 사디 섭소 차 근데 군다 와지 몸부 재밌는 더 리티야 되어 말아 디테비는 안던 돌이야고
1: 견제로
2: 와지야 돌이야 사 팔별레 맞잖아 근데 어디 세디인지 민지 상마다와 감마다 기지 감다비는 니 안서 주고 마던 배텐데 내주여 봐 레다비는 코르야 주구르야 내주여 봐 근데 전다 안에 세디인지 민지 상려야고 질이야 땡기셔야 신에 팔별 돌이야 안 대비셔야 되고 텐데 뒤진데 덤지지 그린
1: 레슬레스
0: 다 지내 길한데 숨겨 자리 다 세일한 차 아니 고신 같다 안다 조치효 니 제마 때 그러가 세일한 차 제마 때 그러가 텐다 카즈 날도 그래 시바 다 시베 날다 그나 배추 다 편도 숨베 날다 다 이동 당한 좀 고려야 이는 냠징 응아 때 그래 다 고동 원만이야 지시래 그 담벨 위에 버티래 모발 룽베 푸니게 제마 룽베 다니게 세월 와고 사바 제미 민족 들어서 룽베
2: 사체메이트
0: Tinemi chikwa shinga yasu tionzo gila tengi sungi tiri Ngun liyan tongbo si tiyuta anta kwa tiyar tanga renda mendo Chikanzo lungba la tegara omi kenri tindri la Chi che tanga ma shwa chiki susu ke
1: Khanchu ma chiki
0: chaya yo mara Tati kwa hatu shinga kwa yachiebe ku topshuk tali te che
2: Tongbo te
0: Tongbo si tiyuta ta chunyi ma shwa chiki Ti chudangi tiye yang khanchu yonzo tengi ma
1: Nyamnyo
0: jen chiki kwa chuti tolu njabu shinga tibe kanga
2: Milia, any pungy cave, says you legs it. I am some jorady, deep up to do. 他们这些要对对的，对对，那对对的，怕个哪里？主要是就这问题，那就老多米啊，搞出来，现在像碰你的，学着开那个了。嗯，完了，你学着做，像米，泸州呀，开学有点不着，嗯，几米么？那点呢？对吧？都这个对吧？三米那里，三九个样，进度开发有点不着。他原来他的绿色的，老不少的色，就这个，那是的。

0: 이마 벽에 낙제된 중 인체를 쿠티유 길에서
1: 지르반 남을 때야
0: 뭐 되냐 고 되니와
1: 나지지
0: 팀이 휴지
1: 괜찮아 정을 더 링내지 봐
0: 그러면 그냥 링내를 난다베
1: 야쇼 하바도 나래도 스테는 탄당은에 차샤비 내래 길라기나 탄간주 파주 진주면주 숨베 규림 남을 손나서 다 체리다디 저 피게 침부 친차 신뢰디 최제진 침으로 봐 아 티웨 능가마다 도비이나 다 내가 되게 봐 내가
2: 그래
1: 아빠도 탄다 계급게 다 신바야 믹세게 다
2: 도고기
1: 세주든 저 망고 줘봐 배차샤나 보고 질랍자 침베 있네래다 겔린 송근 나로 추제르 봐 그걸에 미다 겜법로 쓰기 유림 나로라 아니 로비온다 다가는 신기 소외 조천소 말베다 클라사야 림바다 딘제 차양 당야기다 세주다 딘제
2: 망고스와 김당원에 있는 인디 당야르지 힘마디미 개금네다 다경난 배양주 로나 팬도 전부 시부지 로도는 거 여러 번
1: 나지세 레세 슈자 완주다 신바다 쪽베 다 레리디 조야 통종 제야다 딘제 큐는
0: 동안
1: 나와도 딘조야 근데 소래다 간 텐데 리센디 쇠고야 금젠디레 싱베다 로직 나로라 레가 제베 규림 나로라 다 강에 망부지여라 다가는 신기 디 나로 조나에 망부지여라 하바도 나서 진도 주베세 주주니라다 점린 주리님으로 봐 주리님 디인데다 간주 퇴균기 퇴균기다 계급 지주 나로네다 주리 진제 최고야 봐
2: 말
1: 주리 초라다 매년 봐 이제 토로다 지자다 당능 시세 딘제 규자 망고 시라는 월바 수산 디제 윤동안 주 당가주 총계날 된게 민군의 차샤는 신뢰다 제베 남바다 유림다 딘딘젤라 다 규모 체야디다 타링 부시라 차르바 수산 제 인도 리젠디 수제다 아주 상물로 왔기다 신베 첼레나베 유림 나로라 강에 컨데 용구메르바 다 조리 용공디 레라부지 멤버바 다 딘 나로라 신바 남기다 로직이 나로라 다 퇴실 강에 망부지 견제 신에서다 안주 퇴균 그 롱주 제약이 세리 신부디게 용거를 봐
2: 한
1: 세상에 제 인도 안주 주리의 진진 나야 다다는 신기 주리디 건주 먼저라 쳐라 땅 만년바디 개천부지 인자 아니 드리 뇌롱기 신박게 암돌라다 개가물리셀라니 된지 수제 응아나 주 창물로 주리를 통진 나야다 아니 퇴균도 주리를 춘추 시잖아요. 개침 임배 걸 쉬어 봐. 시잖다 아주 리센디레 다 퇴적 임배 죽 직접 동아. 시잖다 다른 아주 리젠기 주시디다 뒤난제. 야 지나주 아주 계시 생겐 남 붙었라. 아니 정근다 되자 가르지 지나야요나.
0: 다 정근 조치셔 된게 신게 되게 이렇게 나다. 제 진짜 주배에게 제 주주 되는 저 병게 아니 주리게 님지로 와. 주리게 님지 인지 좀 다 단다 집에는 차시는 거랑 수기가 야부 휴지에 동조 되면 이제 옛날 다 계획 가지리 안다 제금다 되게 아니 거기 휴지 하다 그러다.
1: 강에
0: 내가 강에 멈춰 들어왔지 순장은 저게 지링이 니니가 라비아티 주리리 아강게 다칼레타 주리게 링단데 말라비어와 시선다타 센조보 넘버 쪽에 라리아 아니 카레센타 시 먼저 그 주리리아 아니 파멜롱주 마셰브제 가르서 준준세자 세제 아니 제카레 난좀 마임베기지 난조와리 주고 심제 탐제리아 아니 제카레 무기다 틴데 메게 몰람 제브제 아니 소소가 하고도 몰람 마임베게 아니 소소가 조치요게들이야 가르서 다지 시자 시아르 주말에 딱
1: 시자 지지 진주 시자 나
2: 那是那些没听给们那肯定这些那些那些他现在推了几推些的几个呀他推些了逻辑等到他的恰当你区别说什么的地点的嘛地那里啊这当推些那里啊忙些的你经常都行不了你说也不是吧是吧嗯可是新来的地那里啊规则谁要来个两个说的就我都都 也不听的，因不大，俺同桌他提出独立提出哪里啊？经济下的那俺们那些嘛，好像他提开什么事了一下，可是现在只当那么多些，只当不赢那里，嗯，提出哪里啊？俺出去哪里啊？看明这个对不对吧？提出洛阳区别那出都有吧？嗯，俺们干嘛那个帮助提出下脚日里头把谁啊都提出，他提独立的呀，通勤一把的，听的这个，听的东西呢？
1: ཁྱི ཕྱད མི རིང མི རིང ཐ་ཏེན་གུན་དེ་རབལ་ཁྱི ཕྱད མི རིང མི རིང ཐ་ཏེན་གུན་དེ་རབལ་ཁྱི ཕྱད མི རིང མི རིང ཐ་ཏེན་གུན་དེ་རབལ་ཁྱི ཕྱད མི རིང མི རིང ཐ་ཏེན་གུན་དེ་རབལ་ཁྱི ཕྱད མི རིང མི རིང ཐ་ཏེན་གུན་དེ་རབལ་ཁྱི ཕྱད མི རིང མི རིང ཐ་ཏེན་གུན་དེ་རབལ་ཁྱི ཕྱད མི རིང མི རིང ཐ་ཏེན་གུན་དེ་རབལ་ཁྱི ཕྱད མི རིང མི རིང ཐ་ཏེན་གུན་དེ་རབལ་ཁྱི ཕྱ
2: Nisamlaya kuja dama suni shirati ki duus jani shiwa tinte rishin yin.
1: Lese, lese.
2: Ani sambabu tlangye gita, tizi ngamzu jen amdula ngani gita, tari mi tene jendi nambu shisung gita, ani rangi nyungzo tata nuri kone tenzi shiwa yori, tizi tol yang chebal hakwa tebala yina, tlangye kunzu mewa shita, shinju ngaranzu yina gita, kanda shingba sanyiri yina, kanda rangi pashi, Sanguti anjindi narona sene rangi rewad mazun dos shuyagi ni tindere jikta, mungita tangre tindere jidul.
1: Lese, tajana.
0: Gela sungi tagare, sochi shokita tante tiringi, zikare trolin nangli ya, senpapo nangli ya, zikhingbe papa sundu tani kore nye chute dekume di, tawar chewa tayang, zik tinte yon tegirwa, tawar liya, ane gonga mewa shuyo lakwar zuna, anta karasan sochi shokita gela laya tukji chayang ni, shuyo karasan chena so lungdi ni inge leunga an tinte zik karasan zikta, zingang zu peo yon wari na, zik takangalo liya, tinte zik sentu ya, gile zente suwebe di, zik suyin na anta karasan zik, Karengan zuki shunjian namba ta nyinsu na xingbe pa la ama la namba zu kankalo li ya chik tindirwa la tisun zu duri singi tali jinzi kante che kudu wa ane ngan zu mito ne duri ki kante kante tsuwa jeto pena kenla singi tali duri ki ane nenga tali ya rindan yoba ma ta ane ngan zu mangzu ki lu xie kanke na li ya ane duri ki ane tsikti mangbu shibzi tu samzi sandirwa tisun zan nge senpa pa namba li ya ane karso ta lo tina chawa lamru ne mi tsini kimzan shimdi yangwe tata pibe ya chayi
1: Nese, tosia na, ane tari gen amdola da neng gama likshe lage, ane chinga ki tozu kompa tse na jie nga zu li zi na la peba nge nying tabu ne gajin chi shua yin, tosia na al. Nese.
2: Nga re, wane chene ken nam ge ta, mi tiga zi ji zom nam di ta, ken yong ge ta, toli ya, pendo chenpo ji, jik chung na samla, ane tende zi ji, tengu nam di, tosia na shua yin.
1: Nese, tosia na, nese, tosia
3: na. Nga ya nyan tu ba. Tadung loksu chedo bai kerkyu la gyunga yu tam. Zunggu guzhin kamsu rinlu kerkyu chinlu chasang la nying nye wa. Zinse zhen guo tu bai. Denbu yu batang, huamba budu lo debu nang chok. Tewe gupsu namta rinmu nyan chok batang. Temnuan jiki buchu bai chok batang. Zada nesu chedu chema zhewa chedu. Guamu chiru gyudu loksu yang bar chok.
1: Singnam Tso, Ting Di Li Chen Ki, Shibshi Deng Yen Ba, Bin Bu La Yin, Ning Jie Shu Deng Jia Guo.
4: Tan De Ni, Bi Jing Ki, Chi Zui Ni Shu Dak Da Ji.
5: Yuan Zhou Long Qin Nian Qin Li Hu Yi, Yue Gai Long Qin Nian. Tan De, Yuan Zhou Sen Gu Niang Da Li Chen Shu Bu.
6: Tianjiao龙天年轻的风格，特别龙天年。他的，Tianjiao三九两家的前兄弟。三宝天姐，公康生，这里呢，偏的古别菜系汤，今天主别菜煮起，热菜你们谁？天地热菜呢，属于南端走呢。
7: 让众去六千六吞别里修列队去夹表西去，军退退仓头当年，六千六吞把里修不太突边，吞进价位过他。
8: 对了，将用去主力吞不转去，加上主演新素月饼过了。
6: 刚吃点去，宁日冲去吃一曲汤，明日冲去托，连吞得西南为过儿。
7: 南家把为两地各一边，两地早汤，沿了两地泥尿汤，将前南去观众村，盆中第二。
9: 结合起健康识别托萨的作对齐聚帖，路边垂胸难为过了。
10: 南家把为领地各一边托，只有监护卫，心中念书准不烫，得去趟特区上不断的，让众地念结合起健康识别托萨的作对齐卷，团结价位过所言。下面来先去南屯西部的南塞罗那。
11: 我军阿拉别碰地。
12: 萨迪变成了北大东北周边安全区组队前。他罗让众去六千六吨片连续列队去解救失去军队脱过仓途当年，越南前途连没多长，先点别七吨集队协助所了点点，巧用的让众去六千六吨把连续北大突击了团建加入时，下面来提过去三九学员。
6: 他的前途将用其人卡密切参别。

0: Kangbasum, Jedi Mangben Sejisu, Yurgu Cheju Tajabari, Nieti Tigwatang, Chutabukuni, Penguin Ki, Trumchuntu, Negab Dusa Mibar Kurue, Mitsangmara, Chariu Lungu Chesa Shikta, Chutabutunsa Shik Yubar Cheju.
1: Chesu, Mi Mandu Chimbatan Dune, Solungu Sata, Subutusa, Kala Sosa, Lanko Yamsu Chesa, Satu, Nudub Chesa, Pongu Lensa Sodi, Gurgoya, Mandu Chingu.
0: 总与他做这句不谈总接着具体我们了蒙古国体主拉长当的谈你当下面有三十六了总与他做这句不谈总与市政无论总与车站部总接着所作总村村居所得整体蒙古国体主主拉长当的前天前天主港土街不谈落日三十天的美丽团体天上接着这位是不是三十天的我也说明大约不是大家第二个主港出谈你的脚底 추주 탑장제 강구 진두유라 강배 니지양 하장장마도 지치유 간유시유베 개개 가오리핑기 개코를 레와라 치자카시 땅내 표도 용화타 콩키 장의수 장단키 대외 종종 충중티 요거로와라 닝예부 틴자치바 녜섬유레 대송 지치유 양天진키 요거로와 자이준 사준이 기표에 그다르토 망지기 참슴레 미유키 개상메도 제슈제도 지치유
1: 미에파레 사세테레 그다르 뉴슈 접준조로타 전자를 경고 있어 토지체다 면지 숨자 납조하자 샤유 사세기 심지 때문에 미리카게 망소타 유고르와 미티 나동 숨자 사점리야 내리슈이버시 샤드 타주 제번에 소롱고사타 수부조사 사간 텐동 로조 구제 컨트롤 집에 파티 주도 되다 신리소 꾀유버타 경고 있어야 샤유 Yelam sumjik du ngarsi gondam ne gyugubata pando tsulongki langkorki kalluwata dhubatso ngarsi satsisu ngesuwa yunggikyu.
0: Sengalengi, kongtu sentrubati ni goju tu, bengkun zongki miri tundiki kimzang jikdara ziwe shibshu sejikki mangla shibshu namda dhubat shekwebe tenzumtiri.
2: Miri tundi kwebi jetim lopchung tang lakdar chedi Miri Kaki, Leji Mangzogi, Gekoki Dushi Tar, Jimaki Dushi, Tim Yungi Dushi Jet, Serbu Dangi, Jiso Yongla, Le Tun Jubar, Timla Dematang, Tunda Tidu, Timla Dumba, Nedun Taju Chidu, Tim Juba, Genda Sigu, Timla Dema Jegi, Kuru Sangbushi, Jungu.

这是民族哲学。

一人吃三银币，送去军装难堂，东家那堂街边，这些名字真有。

나는 다른 시야 던지라. 너 세방 참만 너 세바사라 시로나. 너 시대 자고. 너 터치 너. 너 리세난 처지 시베 창준이 난 계속 시작한 시부디 계산 좀 라네 단난 벨레 왕 시베 소세디 소세디 혼나 콜랑 난 최세겐 초부 신스 진부네 임베 던지라네 민손 토마세 잠시 안에 퇴출소.

게송양진별남내창연구를봄키이기냠다고연집루시의캠비니창비연비양다칠람디니키르

0: 왜냐?
1: 어떠라지샤. 난 그냥 머스탄 로도 섬죠.
0: 레제.
1: 나. 너 시방 좀 만나 놓지 봤어라. 샤로나 주된 자고.
0: 레제 겐덴지 라도 주된 자고.
1: 너 주된 자고. 那那些男吃这些月，嗯，强子的男去送些酒去的，还是那边王木兰的民宿同伴是参加是那退出所，可能呀，嗯，这些历史给他送些第一呢，嗯，先把送那么多给了呢，嗯，送那么多起来呢，该多难为送些除了各位一穷些不第一，送些的恰当几些难度。

왼잠기 채무 크인수 왕잠기 다우의 추달기 다우의 왼당기 캡스 탐지에라 신잠 파피기 나와기 쿠심기 채무 진작이 다우의 굴김 더강기 크인수 레무신 자외투 티츠기 니시르 르데기 구양 천잠시 낭조 디가니 다우유기 골강시비 리체히

0: 谈的你毕竟起去做你就做孙大大事
1: 迪克尔尼这种龙气年轻烈工这件龙气仪
0: 谈的你云兔歇去列前平静歇着歇不动于兔去日
2: 平静歇着没路当茶图么你为撒兔人面对自己主权
3: 平静歇着日熊看望图面宁水来冲别歇了给送去
2: 平静歇着
0: 今天那么说公开上虚假农村期贫穷写着西北军队切制里前南结尾搞出去俺里前做用吧自然这么言提林期贫穷写着西北里前地俺天给了呀做用修个言了贫穷写着西北军队切制里前地难了呀穷其南期日熊心就牵不他捞着切嘎期明察切为贫日别切列开不卡记切啊点击许切贫日人类堂陆剧苏瑞所以南军切记南语别新的南年俺去里前地呀托拿坦先信能有个修个人哦特人第一个切记这波看图点击许别公主你严肃南去到哪里哦给了公共山
4: 哦公共山龙军军了许别家己新的南党你的陆地年新别你的罗马南了呀你的宁为呢你曾经这些地人需要家庭的意思
3: 那
0: 严肃南去到哪空你听个人呢黑色春季偏不村竹中陆军期给为新人那么他他的来由人是哪切修要是哦给了空气阿技术插管所体力卡拿了呀中日卡压力怎么给拿也不他铁大拿了呀珍珠糖接种糖冷席偷送所决定卡明着我忙不及的要是空气阿技术他是年岁是不他哪儿嘛顺便区别根据陆军陆地唐冷席许诺鲁琼可根据陆水铁业他是个所铁满无节咱们拿我们写咱们去卡基里亚一个唐中人别恰个满无特度我特定给了空气安祖亚切记南亚给南顿做你给他的全孙体根据陆水过日给了切记恩斯过做着难
4: 我来说的提定也你那么的切记需要给南顿的卡拉斯呢那你给他的全孙体根据陆水过了呀需要些都是因素。但你呀，当年根据老师南端五星的没修空了呀，当俺当初几天地拖了呀，错心呗。没算的就赢不赢了呀？他让你给这两个当，老总说恰恰三万是二百搞不赢了。我了就恰恰的二个月就开始上新当，怪不军人。提出三多也不就全部赢了？恰恰的我说九百搞不赢了。提估价跟牛的嘛说呢，全部团结，恰恰留住永久了呀，当。偏多全部有问题，但俺就他们天才得了一百的意思。天才用不上的，但体力呀，可是呢，你告诉排位，他根据老师我是能量那么虚空了呀，俺了呀，他根据老师开启人心的，提开始孤独人心，第二个团练嘛，其实都对其需要些都是因素。但这样谈不的，可是呢，俺当初他根据老师开启人心，我呢就会赢了。第二个全用的这个特别多工具用呢，制作土地人家就用过过的意思。哎呀，但制作土地人家就用完七八了呀。制作地呢都有被闽南地区三轮开锁的人呢，他人工就管呢。听不懂了，自送的。他个能行，人中去年的，就这了自送给。亚拉上卷点了，先被黑松进给，闽南餐厅西都九八七九天呢。但俺当初退初步行罢了呀，等呢，满闽南民族辈别能行给，他开始团结起，都吃个药的是。听到用不上咱，但俺当初谈的制作地定给，但。米仓啊，三百白云点白，制作起了怕牛结营呢，制作西端的，闽南落地旁边个子可有也不及，中央个切多，当然就根据落水，可能是呢，南疆的电管的呢，手机给他开清不及，都接这个药的意思。
2: 别给犀利了，军个南西怕南极卡地。
0: 雨季停热开往去日熊松林拖着
2: 他的弟弟真是不停平穷歇着西北军队西进的经营
4: 다디네 먼저 니버디기나 아니 군주 로스 동외 카다 구두기 정신원의 주변이나 아니 질로직동 국제 등주 전개 로라야 다 중앙 상점 저조 팅 순바 초반의 숭디 아니 개용 견도 다 규주 거의 제제 아니 지만 견용기 직 도거고 내든 림신 타주 투어 마세 학벌도 있는 직 톰제 벤조 답의 단제 아니 지조 견용기다 외부 추제디나 야게 하장 그 침부주 송와 땅 안조 창매 단다 미동 레슨도 맞으나 진짜 이말이스 다 이내야 톰제 벤조 답의 동외 자샤가 출리야 땅 안조 가라서나 아니 삼배 배유 답의 동주 때 중세직 효용 샤베 왕기 당당 안조 지조 털어야 다 민용시직 직 삼류 최소 세나리아리 삼류 따와 세나리 단디 지금 우코나리아 초제인 우중나 지금 파마 뿐지 파게 라게 좀 먹고 봐다 우중나 지금 정말 힘지다 겐쇼 파게 라게 소다 지미게 토내이나 아니 미더 미 파겐 저버디 땅 우긴 저버 잠래 아니 신기 지동 강양 매와 진짜 지로 규제 땅 아랑 조직 정중 춘이 된 계신 규제가 시도 못 된 배 내주 망보시 아니 간사라 틈바 디기이나 땅 아랑 조직 로중 슈누 남래야 아니 쇼부 눔저게 빼다 슈긴 엠바지 서제 안 된지 자기 와르스 빼는 차 샤위이나 땡강 아랑 조 벽에 싸자 망보시글이야 다 김장지게 나래야 아니 가서나 파만니래야 지금 투궁아 쪽 유배 다 파마 대소야 단다 카라스나 다 전이 로나 개베 까블야 아니 지금 두고 찍다냐 핀주직다 틀놈도 맞어 정말 두배 깽기 아니 파마트도 있는 지금 포령 모령 때부 소백개고야 진짜 그지 내주 망고지 전부 유바당 당하는 신게 가라서나 두고 가지를 차샤나 다 파마 유바 이내야 파매 두고 손도 매베 깽기 야 두고 더주 두기와 진짜 그이나 내주 잡다지 망고지 아니 두고 유아레스 당하는 신 가라서 다 사장다 사장 파당 당하는 신 레로다 레로가 파 아니 유미 김재가 발로 속바 안 진대가 돌아이나 만주 군주기 체시디 다 중세 신도 침배 왕기 아니 내주 충자 찍을 양 찍 핀주 수세한다 핀주 삼시 침마 두배체 아니 퇴매도 찍 툭주 중에 내주 두도이나 찍 민용어적 통야 단동 공기 찍 내주 텔레 양 찍 사체 부르면 휴배이나 아니 러시아 권리야 단다 자나기 공동 신진게 사자식을 야 다 초구 로 뒤를 내바지 아니 찍 랑고기 지제 아니 칼로바디 퇴치 다 칼로베 트위친베 제리아 투구디 직 럼기른 게제 아니 되베 링텔이야 다 판도 추웅 징게기 미 켜 주룩데주 중바 이내야 미스지기자 투구텔이야지 가야 징게 매버제 테네 타마디 투구디 카라스나 아니 지 계지 장갱기 아니 뭐 개무지기 짬내 다 명강을 깨버 이내야 아니 투구디 직 람생 뉴주 치마티 원기 다 류네 타망고 쇼제 시불어서 다 강더 아니 지 양안 인지 메신 메주도 용수 태베 잡지 니주 망고식 다 가사 튐바디기니나 당한주 미럽지만나니야 아니 미두용연바 딘데이나 소다 수묘치제 딘데이인바리스 제단 티우순디 다 테다랑 안주이나 무투이제 아니 지 벤종 죽중 코나라양 고코제 조와 미리글이야 지 마다리양 요거베 아니 시제 군주 로솔이야 지 토나 메바체 효인수 무주 땅바이나 레 미상마 지 벤조 추부 가두이 차바이나야 다 셈나라야 지 로디 파괴다 아니 디지 지 메투바체 다 거두이나야 다 가르스나 뇨그다당 아니 강에 쪽도 메바체 아니 안주 지존디 시드현당 배윤 딤베 지도직 조정 체결이야 다 강은 친부지 체규인바 손자 아니 안주이나 가르스나 레친 안주 지도디 시드윈다 배윤 인딩기 지도식 조정 차야가 체도이나 아니 지금 미섬로 얇게 동외 다 탑시 약수스 남다 탑시 상순디 아니 미주 군주가 로솔라야 가르스나 아니 문지 짬마식다 섬로 띵섭제 땅제 다 탄데 가랑조 아니 로브다 친딩 총숨 쪼브르 규베 지도 경영을 야다 군주 로브스 즉 최고 강만 이제 빼고야 되나 다 가족 구도를 규제 안 된지 자기 요리스 제단 공리야 당에 군주 로브스 계제 정신다 가족 구도 정신 토할 야다 돌중 안에 독수 주신 바 인스

0: 바 랑로 꼰덤 챙기가 막몬지리야 아니 만주부 체과디 주부지 캐쳐 버리스 대선자 아니 가지 벌루네 간데 중고라서나 전전 잠병 권내 넣으서나 나게 콘도 되메 동바리스 콩주 왕도 누나 캐베다 콩주 제일은 주위 렘바리스 제제다 콩주 녀바다 되네 그러서나 낭이디 주부지 바 세부 중고요아리스 대다선자 다 콩도디 잔신니게 디지다 아니 뉴럼라 너접 신도 집에지 동네지 임바리 선자 아니 대베 루주초도 차샤위나 콩조왕게 즉 신라 포독단제 아니 내주 충중직 되매래야 즉 내주 첨벌로 규제 아니 편준이게 뉴람다 딱 김에라 뇌게베 아니 내주 망보지 여래라 양카라스나 미카지기이나 아니 콩조 녀바당 딱 중재 녀바티다베 아니 세도 투바 제제 그도 이나야 즉 콩조방제 수수인 코나 된제이나 아니 점링들 즉 생년 선거 등기기야 표중 미는 망보지야 아니 된데 턴도 투미지제 된데 임바레스 단 디양 아라운드 딜이야 즉 배전 좀 주시버이나 아니 메릭 나고 랍징기 우지 멘달라라 쳔버이나 나를 가라스나 호아비지게 나라야 아니 메릭 가비이나 메릭가나 옌지게 아니 제다 독습진 텔이야 딱 콩게 아니 타고에 탑주 제제 콘 점능도 깨다 치워져 버스나 딘데 띵저이나 마레스 콩게 가라스나 랍지베 아니 당딩게 따와다 아니 그도 가주이 체자 즉 된정게 쳐도 런이 로동키 콩도 타다 용서 방제이나 소용공 코나 띵베 랍징 닝도 텔라 띵제 아니 미리 가부 디기 고바낭시 아니 미리 나고 디기 고바다 다낭시 미리 나고 디기 고바낭시 미리 가와야 디기 직송소 고베 직 미리 다냥게 따와 대버주 쭉제이나 미리 가나 칸라야 직 마되와 아니 호 아버지게 미리 시위 키멘다 뒤람리 야삼나 따제 아니 나리 콘데 남지 용소 빵제 코양 깨지 고네 쳄시기 링구 나조지라 니디 나제 타르 콘라이나 아니 직 호 아버지게 나라야 아니 미마 용조게지 드니 지구다 가신 토자 마세 Zemni yongi uri da mimam changba yina gamyo da zigur chi se, dini labjing uri jili gyurje dinde yinbaris. Chetan dizu yina kongzhu pangni, koyang giji, ani karzina, chetan sangbo jili dinje, ani zemni da gara chuba, dinde chungba yinbaris. Tanganan shing aranzu gyagagi labjing uri, mahaga dili chunba yina yang, ani kongi cekana ring jik cimi shibe dawala dinje, kongzhu da jik chakla yongzo pa pangje, ani suyo sinye dan kongili digi yungwe jik tabju sangbo jili dinje, ani shingle nambari gyewe ta zaji sadyo nanje, tine chungba yinbaris. Chayzang tisungdi zanga, nganzu gendar shunzung changma yina jik kongzhu pangje, ani koyang jiji sambala dinje, ani labjingi zaji dungi ki diwu tangba tizula ya jik lobjong shuje, ani tuyda nambar gundu rangshinyi ka magiwa songe ki, ani kongzhu dili ya jik chunjin da bunjum chayze yina, ani rangjin changma jik khekbar nyungdu tongo ya di shuji ki ta khechungbu rizh chayze, ani shuwa dili si yinis.
1: ཁྱི དང ཁྱི དང
0: Ani digi ndujing, dungen menduwa shada yinba yina ya, ta yangyi, ani jik kandashila ya jik digi shugu yora. Kandashila dungen shugu yubay kuala ya, ta pala ya, ani ngunji jikdunshi, dine chungtu yuwa maris. Ani nangui minnamgi ta ngaranzu, digi jiwe jik tanya jangba zamla ya jik javarum shubay kabla ya, ani lubu dishin, senpa jiwa shigla ya ngaranzu digi shache, ani ngunji tabdi tindiji shugu yoris. Yina ya, tuyungu jik sobe chudu, ani karasana, Lubu dewaal dine jik senpa jiwa yungu yuwa da, yana kata na senpa jiwa dine lubu dewa yungu yuwa, ane nedun kachi tila ya, ane ngunzi jikdun dan jik khasai ji machungu wangi, ane digi la ya ngunzi chetan di nazo ji chaje dinde yinba res. Tinda yinba sun di, ta rani gi yina karas na, ane loma rengi, ta tongdo nyongsun gi shechadang, tangan shingi tsobe nyamnyong ngu gi tingne, ta digi la ya jik ngunzi chetar shugu batang, ane digi di chetar jina topdop chakoba. 진짜고래이나 직자지 생긴 놈이나 아니 즉 토메 제시 좀지 누야제 되게 힘이 있어. 단데야 디지레야 진내 가라서는 가라서 다 셈기 디지다 르기 디지제 아니 넘버 멘더와 닐파 이거고 요레스. 단 남자 디니레 응아란조 조와 미르레야 드네 셈기 디지도 조치와다 아니 속자 둔주르레이나 다 르기 디지디 조치와지제 되게 힘이 말레스. 다 텐데스 제장 가란조 속자 둔주르레야 아니 르기 디지도 조치와 임베 김쟁 가라서나 다 속자 둔주응은 주바이나 군도지 사둥니우데 아니 루이 침바시 롱조 자주 유바다 다는 신지 군계 투수지 니마 니무이나 지 니마 초신 세모지 캡 초보지 요한게 중바이나 테니 속자 둔두다 디게 체슈도 마스나 디게 지 임바레스 이나야 조와 미응은에 주나 아니 지 사둥당

0: 제가 된다는 거 안 줘 지도 등려야지 내 나자 망부지 용야디 언지 랑중 춘이는 개외긴기 엔 딘들 하고 요라 빼나 말안조 자대질을 차샤 자대디 토마르 카라스나 아니 차이 녜레 공하다 디네 공하다 녜제이나 접죽기 디네 접죽 차사 디네 이나 자대 다르마 디네 자대 겐세제 딘데 그 유름지 불구고 요라 이네 된다는 거 안 줘다 자대를 차샤나 아니 공해나네 돈은 돈제 지금 나와진기 지금 만에 가르면 야구이나 가르치나 간다 자대 겐고 차사 버스 시다 딘데 저도 이나 랑중 춘이 두요 말스 빼는 차샤나 말안조 로도지를 차샤나리 신대지를 차시는데 지가 답지 동갑 대우미야딩 하는 저 정중 충이도 좀 바로 봤어. 단당한 저 지가 내가 가라서는 아니 대우미야 되서다 정중 충이도 뭐 좀 뭐지 차고 되던 아니 뒤 밀려 내나서 망고 줘 써야지. 근데 연구요. 제가 내지 하는 저 아니 자와 가디 있느냐. 뭐 코너라 살롬 마담 버지. 다 지딩 게지. 뭐 이나 자와 이나 망버지 정중 충이도 좀 받아야지. 휴지 개 전부 돼. 제가 어디 정중 충이도 좀 봤어야 돼. 디스크가 그랬어. 다 니와딩 하는 저 규제하게 내로도 좀 봤어야 돼. 텐당가랑조 지조 등을 야가라서나 민망고지게 지 규제하게 내로도 민팀베 엔내주 망고지 짱바 손자 아니 소소저 니라 타마데더니 자고나조 연구야레스 빼랑가랑조 직딘 디토기 아니 가르스나 장어 탐제 귤라데니 대부 용야디 직딘 그 충이도 좀봐 동어 내로도 좀봐 효지 자고 요레스 등가랑조 제셰 답데보다 세우지간에 잡아이나 아니 지게 투수 신가질라 제마따와기나 똥게 투수 테네 제마 미그르면도 제우신다 미그 말와스 제단 니데는 가라도 귤라디는 제우미와데 쇼부직 세우신고 요레스 제단 가라도 루중 슈누 정원에 차시나 레친 런이 가라스나 김자 부숨 촉라 뉘람 사와 랑게지 레게 둠제 사와 텐데 야부지 고고 요나 충도 있네 교 야부지 사고 그래서 교 야부지 사지 아니 제마 제우디 미고 치고 그래 텐데 가라도 민망부지게 규스촌에 소아 뭐가 되네 되는 제우 용답 제발 선자 아는 제우 용규 잡도 동해 용구 요아레스 제가 뒤순데 규제 그 내로 잡아도 제발 자디 내가 된지 찍을려 아니 권한 되고 요아레스
1: 세모행게 공도행게기 센초바티니 벽에롱진키 변주 세제리제나느야 덴진슈베 군준 겐스남치다라기 겐탈슌숨키 군주로스고리아 체리남베 더법티지 티링키 변주 세제시베리젠 슈점타라시기 공토겐라기 숨베가면느야 행게네 지시난규조야 슈긴 하나스시메리제나 양겨제요 행게슈딘자고

0: 谈的你毕竟起去最躺不打打日
1: 新疆的夜空看不散，三门外央在内听的感恩神剧，念着首页。第六广给推荐送呢，他是从吉昌段区扩张杨梅康去三对天台屯来北塔矿壁东区塔，从西塔街东外来的明山塔，从热气中加气东塔，马拉吉北塔塔东哇，孟县屯街九华街啦，兄弟姐妹，新竹屯来去尼维科酒街港内西哇，从吉田永吉离开吉新竹屯来，其中永博塔对屯阿托国体年东家里解约不离。 第六群托南子冲击起三对零点塔，如果腾空平脚塔，廿岁人零点塔，如果扩展平送操三娃，从西去如果连南加起东接前的，从一天用去如果零零七七塔零点塔，如果再去起手七二七一不离。该队人他是冲击起二零八进中开拓，追不每天七七塔零零七八，永博国七送一站是没有不离。
2: 남자바웨링디급니베선주용자청도지세준이기광모닝체천에
1: 심주니수
2: 杨贵镇都说起南北团呢，比例给绿色听过他，北特别准确，中华绿色领导，三头那么错儿，绝对彻底，孟阳给绿色级别，都是十零头团结突破一批。年前，也是几个朋友，王不娟在雷霆温天安去，年度杨明女士出了呢，年度杨明送出了牌去，给合给王不娟姐，门口才最七十八点七批。
1: 采取这些呢，明确做卡作业规则前呢，年度杨梅送出了那个王不元杰、文国村级马拉二位推上当年，昨年王不元杰去两个团队村级旅店前的，第三去中国组织团，王不元杰去吃下白菜头的皮叶羊肉，带脚吃运不离。
2: 年前，我在德国脱单几天之前，跟那儿根据公司根据团结三笔脱单电笔开不了钱呢。团委会今年冷团没不谈，基础业绩只能谈，控制力给我说，根据团结这个刚过去就开始团圆不谈，每个人团结可得行，可是贵不谈，根据这具备前往松江汽修车东轨位浪起团圆不离。
1: 几岁就年纪七岁出去出国难送，该用家长托，我说美国去考虑七十三不落的钱呢，中国谈有了玩去，推荐美国去七夕冷天，鼓足鼓足鼓的钱不谈。阿拉拉他，一年好的高举，该能托就是他，山西榆林他，山东济南牌去，其实该用人心去，七九谈这玩预备，这钱是不是来的？
2: 这九年我是考虑七五组的，来的天考了十月变成我参作为执勤他，听说去建议给贴他，三环结合开去，成团抢团所，七九团这晚预备执勤路之所去，是不是中午预备？这些九年三个月，冲着德国脱单职业局内许多七八星呢，该队人该用给冲着德国脱单前边，日子正确七点趟，两国合作所，六个最近全部撤出了休息前呢，我们跟着卡，吃几趟顿顿。
1: 当时签约前，该用去瑞士直接签证所，如果他这晚预备明显提前了，来最团面不离。苏德阿拉伯族的前辈结合孟北娘这马去政策吧，马里基耶，这些过年娘这马去，也们胡塞城接了明白细菌前面盲团察觉帖，胡塞城接给村子前面盲团名色，加上松索处都是有些些不他，娘这马去他同，也们熊马拉卡托内容有些不离，也们胡塞城接给人天然啦。
2: 天津苏德阿拉伯团这位盲团读书，他这把马赛盲团读书，免得错过去了，帮助奇迹前边赶过去有这些多。伊朗去伊斯兰萨基松马去错马去，这些过年三这边呢，亲戚直接出现了明白察觉题和目的错过怎么应办？王在这边看他们具体出现了，可以用说七八年不久就认识他，三这呢，阿里马去年过别，可以提错错去，推波砸茶都着心都解决一批。
1: 新吉林街，天地感恩神救，念着许茶，下面来第个礼物呢，直接许愿来请新不难，人百姓才能有修。
3: 农村豆
4: 怎么种它农村豆儿
3: 作为普及两年为怎么种豆子第二期我们苏里马尔新土米子英里豆卡尔冲
0: 恰恰白马当冲别总日狗子对目的先看初步连接处眼望级别四十步
3: 怎么种它农村豆儿
0: 怎么种它农村豆儿
5: 在上天的生产链接工厂上，定地里整体难度，中国中间嘛多文件起这么大，加上垃圾铺盖的决心，平常面嘛比军岗内比军难为重任，看了嘛不稀巴的，平常起总体当样对许个应变，才能预票。生产链接中任看了嘛不稀巴，总干嘛多文件呢？山西南征途过程不当，我起了雄心不当，雄空起来起来所难用心，谈到西安的修学，况呢？中国总部团组织国民党，中国人民总局督察局连任，陆军总局督兵局各主席别突然心就落马解释。况且中人看了马步西不当，出力绝不西吧，我这总局我的西不当，故事西不说，咱们去卡住比准难用心。况且咱们去卡住了，中国总部西别团队给一度是吃个当，金砖马给日在西别团队当，三马的西别团队给。吃个当，各级别兵心服从级吃个西部所托不当，咱们去各级几级级一个当便宜的交流吧嘛噻。各级别的政策能听嘛熊牛语，众人看了嘛不西部的呢。中国总部团组织昨年托入局级别众人，票等之外又不行行吧的呢。票就是我们这边集中的局呢，闽南了中华民族能够集团结之外三点七不行的。台湾相信假期为通街托呢，明朝呢给干娘的陆党准备审批三木级别战区形势。下面来听解给中国总干部杜文军给战不当，加上垃圾铺盖的决心，平常面嘛比军岗呢比军难为重任，看了嘛不稀巴，平常给总地当杨丁徐不提刘说不定把的三转呢。同满刘八叔呢去年给担任了中南马吉姆，年薪身居千不贴。罗些人给票据来给车都罗没定位东岸清不娘心他把都根据大都罗各别抗别人车辆没了就差别说不完住没多你们因为了电影车接头讲才没绿公的年样绿车没给卡的那面都卡的你来当机如别定都往能数东岸不用普信对别你去那让我浪浪都卡的南西常委对说那边腾出桌子讲腾出面出清空度九年出中世纪吧恰过马蹄别问过七个听起年月几个那边民革清明书出名得个可中马他都落高过腾个去推出这个月三名落马赛的陆续今年得特前面陆续差在差不难民赛月娘娘的可准备你把能数给马水把国地团的杀地给你学杨天喜创作行囊你把到我主个主个差别你把行了相聚切心的全部结个他这等级相聚切杀地没那都去了可控制了你可动才没当日边雄路天的先呢杀给我的错全把的初龙当我说民女别国的别别征求女士给金票推动杀家抗议中面干给乱你减速车与作业执行性。那么跟着若减速车与你马蹄浪车是银别。下去几个若干的可乐制。接触可先把单呢明天落手前别落去洗洗车型。面干给人这直接批去几个扩大车呢落去退没都别建给银别。团队过洗那进不进行。接触其实面具去把主个他是电影没那么多相中难度相聚起没配把球他起去停车行不度配当南三年落车直通呢落东为推出抗议党去解决起因党明天抗议界了嘛对不然落可对批聚党落可对批聚起归讲甚至不怎么不然根据出行一对思维有群出名起行做到没把解决 디니 푸줄 쳔부식 당 차와 납진식 임베 벽이 변줄 주준대 탁주 전신기 뉴바 튕주지 냠 대나 코나레 디니 차와 상부식지 벽라 시외 쳔주 톱준투 벽이 남부수베 갸표 미치과기 종 뜻대로 송유 망주 주주로 체지 롱팅기 벽당 비진 제네 뷰리 메마주 계산에 착배 담나와 튀어두바 종유 대제수 천동 그그 냠부 표도 치부다. 러시아 공도 대동 초표 장라면 주무시. 대대 표당 낭세 로터뉴네 지투 중세 메말라 대와 준투바 마세 낭사리야 편도와 침부큐. 그제 휴당 다르 대대 결론 장부 토도 로간 준세 적다 미배 롱뉴기 자전기 사자가 편준 제도 대다르 삼로 쿠급 미창마 가주 피시배 그제 투급수 응규투배 지와유. 대다르 주신지 난공 휴다 뜨급 멸장 디바송라 따신 휴바 통외 모동네 쪼난기 존단식 출 신이 쇼바 충기 로칸두 응유죽라 면주쪽으로 샤지 디바송탄 난공 휴니 강라 룩충기 초스규 권이부 따가 냠십강 추진기 년잠 남북균의 리쿠트규 남은수 짠짠기바 디다 침바지규기 짜당 중세 면자식 링시 시에 많이 듭 매도하던 지우이민 깨지치니 링시제 리바송기 따토안에 조무조킨도 디니 자빵람당 벽이 자톰자리 자두유팔기 매도하 충주나 조시에베 자디니 매도하 슬프 쇼자다 랑람 매도하다 자세마르지 주물룽엽다르 치외 지우디니 주무다 쇼득룽엽다르 치외 지우디니 조가 고 낙진 초도노라 중문 제치때부 힘배 지우대니 자 모티 차셔 제슬 난공규 개목교신 쪼나 접두께 류바송니 나사니 류심 니가 균네 시가칠라 법린 땜보다 규수인냠나 닌댄기 개바 탈마식도 줄었음바 세부통 공니 개바 탈마식 힘바다 장인니 범이 탈마식 힘 범이 탈마디 라리야 나슈인기 뒤따라 개바 땜땜다 창고 불불도 귤미시카라 근중 수바자외 노도장 근중 깜부터불 귤신 모태달라 루이 칼라침시디 모태도 닌지장 체미베시 신발지군의 동장 장부장어 바르 리친링기 제태네 롱어초창 대장 제부도 귤따지 메토짜면 예투미 개디장이 자강직다 신강직 인배 왕도 땅나 자태네 람바당 신티니 짝동랑시 로초창 대단히 며며치 난기 모차르 초념된배 되주인배 미치기 책강부르 로초창 가주이교담 로니슈 마수인 파르두 탐체 파메 규지를 년교바다 로축주르 수연지 나리양 미시엔기 교바를 년교바마이나 로니슈네 축주 파르두 장교장기 치배 되인며 타마티르 포면 지통당 체라 랑주 xunwaan chola tu song. Lozei la dena xunwaan langsu lariang luktab me. Mi kangxik tarma lepchi rangki zhangla nunshu suyne tadun na xun hindu chiba ni na xun tang tarme parke tu zi yin. Gabdir pensun war lochang ngayga jina basan chiba di. Omi ni la chuna gongdung binyun namta ni ningchi par min mangbu nyamdu ximu. Tanda par pensun ki lochang ngay mishin putar zi. 슈닌 랑초디 유잠도 동세 송신배 치시파르 라수치듭 갈래휴 뮤 치시파르도 나슈네 탈매파르기 튜림두 네툼나 찜마루 냠시 슈닌 랑초 중문네 탐불송유 대다르 송원니 마송원래 렉바르 낭뮤 셰베 잔탕 토부네 림신 마부르 쇼르와 짜왔다 쇼파 무비 추두 셰베 미토 강라당 짜라 동동 땅매 와게 메토아 칸라탕야 자와띠 장니 닌데 칸야 마이나야 닌데 타고르기 제와다 원단리 쯔베 쪼나 섬시 등자 롱주 치신유 로겐 축주 심바르 타도 나부 신신 남바르기 젠주니 티웨 남바르 자와식 르슈 추유르식 촘즈니 총기 파도 테카르 싱신 예연도 도당 신데 신 칸야 마니 디신 추진식 제출내 대가를 총결기 좋아서 교신 국제당 bwebchuta, zingputa, longkorta, nyachungta, chucheta, chuzeta, chuchungta, chokorta, samba suwa tsangma chuchenti shurtoosu kune nyamsa reptungon. Mezi drilam tene lalea chuyur ki susukwe bata, lalea chuchen ki susukwe. Chuyur yinchin parche nyungwata, chuchen yinze chonyam ki gen. Che zam desimbe mezi nyamnyo le

人七三银边松紧紧若南唐东郊那当街边这些名字只有

一人七三银币，送去就让难堂，东家那堂街边，这是名字专用。

강티리 디기 조마나 강티리 루디 양기킨 디기 남양 조비치 나이 민디 키레뿐 니양 보냥

别松阳金边蓝面厂，研究部门去一个年代我，年纪不小，前边你唱的，年别样的，吃了点点甜。

0: 나는 다라지 샤뱀 죽이라.
1: 레제게라.
0: 너 토제나 쇼인 내체나 쇼바.
1: 레제게라 토체 게라 선주 쪼부용아 쇼.
0: 네세 토제나. 너 제방자만 넘세 샤로나 수된자고.
1: 레제게라 그딘 케레스 레세.
0: 너 리세난 지지시베 창조리나이 키수세 칸아바디 신칸포초 초부네다난베 툰베지루시베디 인송세딩안안 최생인 초보 신스딩게네 인베 뱀초기라네 민순토마세 참샤스네 퇴초수 소세디 참샤세시 치디이나 추무치소모수 추이지무르시타 추이지무기라 세칭앙바 차지 차지뱅앙베 레티 나탕 키탕아랑 자총스르샹 안안 졸렌도 소세디 차잔직세난토

日子里面弄清了的去这阵子的别提的送给我该用一点几斤送回去弄清了的几面去谈中

0: 제가 감사한.
1: 너 감사한 생 할 수 있나?
0: 핀조스니까라.
1: 네스 핀조라 시바 크네이나.
0: 시기드니까라.
1: 너 송세 참샤스네 퇴투도 지세로나.
0: 네스 이게나.
1: 너.

호든 덴주기 남발라 야이나 겐 통가 림부 치게 전다 딘데지 송어레 지디 시바디 컨데데스나 망에베 튼세오 주바레스 제시 딘데지 제요레 디이나 좋아라 지강 디타 안저 모두 쉬게 지강 니버 디타 다가능 신그 워도 중에 지강 순바 니가게 전다 가르 때문에 베스나 강종 주다 리베네 강시 시드나 원라 창구베 차기 원라 창구베 튕기디 덴바리 와라 지강 순베가도 딘데 중으로 와 지레 까와 제베 튼덕체세 티탕 지강 니베거려야 중에 지디 로탕 준두 돕기 당시베 지강 디니니가게 와라 강종주다 리베네 롭종 시구발라 창구베 차기 창구베 튕기디 덴바리스 다디이나 양나 지강 입에 나라 떼버는 신 육바 체다 롭종 치베 종두기 심바시 기투바 구구레 야마나 자주 토하네 좀바 텐두 균기 리베네라 종준탕 준두탕도 림베 종도미베 뚜슈기 깨구구레스 시에버데 다 양마나 지강 숨벌레 떼버는 신 지레 까와 제베 튼 떡치 시에버는 신 수치도 롭종탕 롭종 치도 깔레 티달 야구베 튜니 야마나 닝둔디 시나시 댄체 튜니 이내데 원두 차긴 티다 강롱시 둠나니 마신베 진네 마신베 시자 메스 에나와데 와라 체장 티다 망이베 튠덴바데 와라 양나 로지 구구데 양면나 자주탄의 준주지 제국요래 양면나는 수치도 깔레게베 튜닝디 신국요래스 대다 강웅시를 땡제 되네 조라지게 내 강웅시 장급에 튼디 땜으로 와라 최장 망해버래 양면나 나도 대신 현식탄의 슈버이나 창급에 튼긴 대다 강시를 땡급아 와라 세월에스 시에네 디그르발라 더드니 셰베나 종드기 로 다가는 신기 자주 타네 준주 예바 양나니 지체도 까와제베 튼 까와제베 닝드드 셰바서 중나니 조다리베 내 지식장 장나 마시마 요마레스 덴바르발라 체다 지강 니베가블라 중에 찌떼 시바테 망해바 루알라 망해베 튼 덴바르 죽바레스 겐 통가르면 치게 대시 교회 남바디라 군제 유바지레 다샴나 양아도 지강 숨벌 롭종 슈군다라 다 지강 숨벨거라 근데 숨으로 베스나 지레 까와 제베 튼 덕체스 러와라 다 지레 까와 제베 튼 덕체시베 지레디 능구강도 폐지 지두자네 지치를 써야 된대 시행을 와라 지치를 써야 소부 시행을 와라 지치당 지치를 시소기 고든 댄주당 남바 나버레 빼나 나도 찌레 두 디르펩삼 찌레 두 테다르메 시바더보 균젠탕 괴바 미유소 댄드 죽바 양마나 괴바탕 균젠 미유소 세도 죽베 튼댐바 딘데질라 시에브르와라 제장 찌레 시바 티 누바디 댐바데 태양 괴바 균젠소 강의 체도 닐페바 이미 양마나 깨자 체다르 슈베 괴바탕 군젠 강인베스 파르라 추워구어바라 파르라 추워때마르바 누바 딘데직 툼마 딘데직라 야이나 지레스러버라 다 빼디나라 지레 까와 제베 튼 떡치시바 빼디나라 중에 지레기 누바 근데지 퉁구요라서나 미순데 시기 다 차와 근데시 제바 이네 고바탕 미유 군대들 댄댄 요르발라 오나 롭종 집에 고바 강이미 리베네 카 롭종 집에 규림 난라야 이나 거둑 티달 용고베 고바탕 군대서 강이미 다랑 소스 소소르야 이나 당도 안 내래 주어지 꾀제 티라 미소스 레양 멘다워르 토버발라 토바디 능시 롭종기 치도 까와 티도부 쥐베 튜닝디 시나 이니 조다리베네 강식이 시자 징내서 마시마 요마레스 댐바르 체버루와라 제다 금대 티다그 왕기 공두 시에버 능시
지디 로탕 준주 돕기탕 지레 까와 제베 분독치 시바디다 까데스나 조다리베네 강시 신베 문두 차기 임바디 때네 대다 창마 둠나다 알라장 튠지 티다 강시 두벌 규어 있나야 타마타마데 지강 시벌댐베 드부티 댄댄 투그레스 댄낭으로 와라 리젠 디낭라야 지대 튠지 죽주 시에벌레 모두 슈버예